우상에게 바쳐진 것,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에 대한 문제. 이게 왜 문제냐면, 아, 그거 안 먹으면 되죠. 아, 우상에게 바쳐진 거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지역 자체가 우상 산업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가 시장에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고기예요. 똑같은 소고기인데 그냥 파는 소고기는 10만 원짜리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소고기는 그냥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10만 원이냐 5만 원이냐. 아예 없는 형편에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했는데 없는 형편에 시장에 10만 원짜리 있고 5만 원짜리 있으면 갈등되지 않겠어요? 아니 똑같은 소고기인데 그 제사에 잠깐 바쳐진 거면 이유로 절반이 싸면 이거를 뭐를 사 먹어야 되는가 성도들 간에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저 집사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저거 우상에게 바쳐진 거 뻔히 알면서도 저거 싸다고 저 사 먹네? 그러면서 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심정 이해하잖아요. 바울이 이러한 문제 덩어리인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고린도전서는요, 저도 부임하면서 처음에 연구했던 성경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교회를 처음 맡으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이 문제를 해답이 고린도전서에 적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요, 전혀 문제시 될 것 같지 않은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12장, 13장, 14장. 저희가 읽은 장이 몇 자리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인 거예요. 12장, 13장, 14장. 이게 무슨 장? 모두가 은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은사도요, 질서 속에서 행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은사 받았다고요? 막 하다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은사에 관련된 내용, 은사로 말미암아 생긴 그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해법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읽은 구절이 13장이라 했잖아요. 12장 은사, 13장 사랑장, 14장 은사. 지금 사랑장이 어디에 속해져 있다는 겁니까? 은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은사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주시고, 제가 PPT 드렸는데,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자, 12장은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이 은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원래 있던 게 아니고 원래 내에게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걸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더 큰 병 고치는 은사보다 예언을 말하는 은사보다 통변하고 방언하는 은사보다도 더 큰 은사, 선물을 사모하라, 구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시작하는 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사랑의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라는 겁니까? 사랑은 뭐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사라는 거예요. 제가 한 얘기 할게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전 대체로 중고등부 사역하고 청년부 사역만 대부분의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1년 채 안 되게 장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른 사역을 그때 잠깐 했는데, 그때 제가 맡은 이제 어른들 사역을 하는데, 저희 제 교구에 있었던 권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권사님이신데 본인이 이혼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남편이랑 갈라서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혼하고 싶다는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다 이 사건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 이제 구역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자기는 자기 남편은 툭툭한 이제 질그릇 같고 자기는 깨끗한 유리그릇이래요. 이 두 개의 그릇을 질그릇하고 유리그릇하고 챙챙챙 부딪히면 아니 남편은 암만 부딪혀도 아무렇지도 않는데 자기는 너무 가날픈 유리그릇이라 가지고 남편이 말 한마디 하면 가슴에 한번 스크래치가 쫙 하고 예? 남편이 소리 한번 질러버리면 가슴에 피가 질질 맺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자기는 목소리도 되게 가늘으신 권사님이거든요. 자기는 뭔 말 해봐야 남편은 뭔 소리 하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한마디 할 때마다 자기 가슴이 너무 무너져가지고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애들 핑계로 또 교회 권사라는 핑계로 참아왔는데 도저히 못 참게 해가지고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도 이제 권사인데 이혼하기 전에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 누굴 떠올려야 됩니까? 남편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려고 남편을 떠올렸는데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말들, 그 사람한테 당했던 말들, 그 사람한테 아팠던 그 상처들이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아시죠? 그 인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아시죠? 그 사람 나한테 내 일평생 나한테 좋은 소리 한마디도 안 하고 맨날 뭐라 하고 맨날 혼내고 그래 지금 내 가슴이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하나님 나 헤어질랍니다. 나 같이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고 살아온 시간이 아쉬우니까 울고 기도하고 그래도 5시가 되면은 집에 갑니다. 왜 갑니까? 남편 밥 차려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도 남편 밥은 차려주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을 차렸는데 밥을 차려주고 그런데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같이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밥은 차려놨고 안방에다 놔두고 자기는 그냥 건너방에 와버린 겁니다. 남편이 이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뭐 들어와도 뭐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인사하고 싶겠습니까? 방에서 그냥 가만히 안 나오는 겁니다. 남편이 와가지고 씻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뭐 이런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숟가락으로 국 먹는 소리도 들리고 밥 씻는 소리도 들리고 궁금하니까 가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차마 가서 보면 내가 지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화난 걸 표시해야 되니까 저기 보면 이제 꺼져 있는 TV 브라운과 사이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꺼져 있는 TV 사이로 남편 밥 먹는 걸 보는데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그냥 그 모습을 바라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 저 인간 얼마나 나쁜 인간인 줄 아시죠? 아시죠? 하고 화내고 짜증내고 하나님 헤어질 겁니다 라고 왔는데 내 안에 도무지 이만큼도 저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마치 마른 오징어 쥐어 짜도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것처럼 내 안에 사랑이 도저히 그 사람에게 없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치 못된 마누라한테 그 뭐 이쁘다고 저 마누라 먹고 사는 거 돈 벌어 온다고 저 남편 그 남편분이 쓰레기차 일을 하셨거든요. 저 냄새 나고 무거운 거 들어야 되고 저 나이에 그 차에 매달려가고 그렇게 힘들게 사나 하고 남편을 생각하는데 눈물이 팍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편 밥 먹는데 앞에 가가지고 막 우는 겁니다. 혼자 막 울어요.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아내가 와가지고 울고 있으니까 니 와 그러노?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한다고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분명히 내 안에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이 이만큼이라도 있었으면은 내가 그 힘 붙들고 살려고 했는데 하나도 없었는데 왠지 모르게 두 사람에 대한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하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이 없습니까? 구하십시오. 가장 좋은 은사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후히 주시고 풍성히 주시는 아버지 앞에 여러분 사랑을 구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직장에서도 사랑을 구하십시오.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특별히 가정 가운데 여러분이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사랑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좀 남사스러울 수 있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럼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하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 뭐 눈물의 씨앗이라 말할 것 같습니까? 사랑이 뭡니까? 우리가요 막상 이게 늘 사랑하면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서도 사랑 얘기 많고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사랑이 많아가지고 드라마를 봐도 경찰이요 도둑 잡다가 사랑하고 의사는 뭐하죠? 수술하다가 사랑하고 하여튼 모든 이야기가 사랑 이야기고 또 노래 대중가요를 보십시오 모든 게 사랑 이야기인데도 막상 사랑이 뭡니까? 라고 말하려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뭐라고 딱 꼬집어서 아 이겁니다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우리가요 뭔가를 이해할 때 오히려 이제 반대 개념을 이해하면 이 본뜻을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요 빛이 무엇입니까? 빛이 무엇입니까? 빛 아래에서요 빛이 무엇입니까? 한참 말해도 빛에 대해서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 불을 다 꺼버립니다 어둠 캄캄해지겠죠 그리고 어둠을 보여주면 요거의 반대가 빛입니다 그럼 설명이 돼요 그럼 거꾸로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뭡니까? 사랑의 반대말을 이해하면 사랑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뭡니까? 미움입니까? 무관심입니까? 네. 미움, 무관심, 뭐 증오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말해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말해드립니다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면 명확해집니다 자,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자, 러브스토리를 하나 보겠습니다 왕자와 공주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사무엘하 13장 1절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찾아보실 수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재밌는 스토리입니다 사무엘하 13장 1절로 자, 13장만 찾으면 돼요 사무엘하 찾아서 여기 있네요 자 1절만 한번 읽을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자 다윗의 첫째 아들이 암논이거든요 왕자예요 왕자 첫째 아들 왕자입니다 그리고 공주의 이름은 다말 왕자의 이름은 암논 암논이 왕자가 공주 다말을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예요 자 왕자가 공주를 얼만큼 사랑했는지 그 내용을 2절이 이렇게 말하네요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2절 왕자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느라 사랑 때문에 생기는 병 이걸 무슨 병이라 하죠?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왕자가 공주 때문에 무슨 병 걸렸다? 상사병. 먹어도 밥맛도 없고 뭐 재밌는 데 가도 재미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사람 이름만 왔다 갔다 하도 옛날 이야기라서 기억이 안 나십니까?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런 상사병에 걸렸을 때 옛날 생각해봐요. 어머니한테 얘기합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합니까? 친구한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암논도 친구를 부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이요 심히 강귀한 자라. 자, 이 내용 그 다음 내용부터 제가 좀 설명해 줄게요. 친구에게 내가 다말을 너무 사랑한다. 내가 다말을 너무 보고 싶다. 아 그런데 공주니까 내가 함부로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냥 시녀 같으면 불러가지고 하겠는데 공주니까 내가 가기도 쉽지 않고 만나기도 쉽지 않다.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친구가요 꾀를 줍니다. 무슨 꾀? 아픈 척해라. 아픈 척해라. 아프면 입맛 없잖아요. 그리고 암논은 첫째 왕자잖아요. 아픈 척하면 왕이 세자를 보고 올 거 아닙니까? 야, 너 좀 요즘 얼굴이 왜 그러냐? 아버님, 요즘 제가 입맛이 없습니다. 밥을 못 먹습니다. 아, 그때 다말이 한번 밥을 해준 적이 있는데 쿠키를 만들어 준 적이 있는데 아, 그거 한번 먹으면은 제가 기력이 회복될 것 같은데 그거 좀 먹으면 안 됩니까? 예, 그렇게 꾀를 낸 겁니다. 다말이 암논의 집에 왔습니다. 자, 쿠키를 굽습니다. 왕자는 지금 쿠키에 관심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 공주 다말에게 관심 있는 겁니까? 암만 쿠키 만들어줘봐. 그거 관심 없습니다. 다말을 붙들고 자 이제 내용 이제 14절부터는 여러분이 또 보셔야 돼요. 자, 14절 띄워주세요. 13장 14절 자 쿠키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암논 왕자가 다말이 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만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물어보

왕자가 공주를 사랑한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상사병에 걸렸잖아요. 너무 사랑해가지고 상사병에 걸렸잖아요. 사랑한 거 맞습니까? 사랑한 거 아닙니까? 자, 성경 좀 더 보세요. 자, 14절 읽을게요. 암논이 왕자가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셈으로 억지로 동침합니다. 침대로 억지로 끌고 갑니다. 자, 15절 그리하고 암논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동침한다면 심히 미워하는 거야.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너희 집 가라! 실컷 그 여인에게 몹쓸 짓을 하고는 아, 나 이제 너 이제 나 안 좋아한다. 가라! 그러니까요, 공주가 못 간다, 못 간다.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 어떻게 가냐? 16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17절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18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을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 머리에 덮어 쓰고 그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왕자 암논이요 공주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몹쓸 짓을 한 다음에는 미워지면서 그 다음엔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쫓아낸 겁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왕자 암논은 공주 다말을 사랑한 겁니까?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한 겁니까? 이용한 겁니까? 아니 성경에는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다고 말하는데 그럼 이용한 겁니까? 여러분 암논은 왕자는 사랑했습니다. 뭘 사랑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야. 저 여인과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나 자신을 사랑한 거야. 여러분 남자들요. 뭐 그러니까 이게 특히 이제 청년 자매들 잘 기억하십시오. 남자들이 청년 자매들한테 좋은 가방 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해서 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가 좋아서 사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가방 사줌으로써 저 여인을 꼬실 수 있다 해가지고 내가 좋아서 가방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 이 사람이 날 사랑하구나 하고 홀라당 넘어지면 안 됩니다. 마음 쉽게 줘버리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뭔지 압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의 반대말은? 자기 사랑이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의 반대말 미움 아닙니다. 사랑하다 보면 미울 수 있습니다. 너무 기대했는데 너무 사랑했는데 나한테 싫은 말 하면 미울 수 있습니다. 사랑의 과정 가운데 미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아프니까. 사랑하면요 늘 지잖아요. 그렇게 너무 아프니까 무관심하고 그냥 못 본 척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는 분이요 나중에 교회를 문제 일으킵니다. 열심히 섬기던 분이 문제 일으킵니다. 왜 문제 일으킵니까? 아니 나를 대접 안 해주거든. 내가 실컷 또 안 주는데 내 이름이 올라가지 않거든. 그거 미안하지만 그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기 사랑한 겁니다. 내 업적을 위하여, 내 이름 높이기 위하여. 그런데요 실컷 해놓고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자기 부인하죠.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중심을 살피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사람도요 보면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어떤 중심으로 이 일을 섬기는지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시컷 내놓고 지금 목사님이 내 이름 지금 높여줄 때가 됐는데 왜 말 안 해지? 톡 삐져가지고 그 다음 또 방해입니다. 방해를 놓습니다. 그거요 사랑한 거 아닙니다. 교회 사랑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닙니다. 자기 사랑한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합니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뭐다? 오래 참는 거다. 여러분 이 끝이 어떻게 끝나는 줄 압니까?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자 7절 모든 것을 뭐 하는 거다? 견디는 거다. 사랑은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사랑은요 오래 참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거로 끝나는 겁니다.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제 친구가요. 한 번은 이 설교를 그러니까 제 친구가 이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친구가 아버님이 엄청 좀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유명한 이제 건설 쪽 일을 하시고 해가지고 명성도 높고

0: 띠 눌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띠리릭 타면서 문 열리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문 열기 전에 현관문 앞에 귀를 대봅니다. 그러면 방 안에서 어린 애들이 막 신나게 엄마랑 놀고 막 이렇게 이런 소리가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자기가 현관문을 띠띠띠 눌리는 순간에 아이들이 문이 열리고 자기가 들어가면 아이들이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걸 다 치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외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얘가 펑펑 울, 이 친구가 저한테 와가지고 펑펑 울면서 내가 자녀들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내가 애들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나도 애들하고 같이 놀고 싶고 웃고 싶은데 그런데 내가 뭔 말하면 결국 잔소리로 끝나고 내가 뭔 말하면 애들 혼내는 거로 끝나고 하니까 차라리 나도 그냥 입을 다물기로 결정했다. 나 애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자라오면서 사랑을 못 받아보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해라. 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뭐 하면 되는데 참아라. 얼만큼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라. 언제까지 하면 되는데 끝까지 견뎌봐라. 그 얘기 한 거야.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냉철한 인간이거든요. 냉철한 친구예요. 그러면 내가 1년간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 근데 만약에 1년 뒤에 이게 아무 변화도 없으면 나는 내 신앙이 흔들릴 것 같다. 네가 목사니까 정확하게 말해라. 차라리 지금 상황이면 그냥 이대로 가지는데 내가 이 말씀을 그냥 진리라 믿고 1년을 한번 살아볼 건데 만약에 아닌 것 같으면은 나 하나님 말씀 못 믿을 것 같다. 나 지금 심각하게 말하니까 그냥 대충 말하지 말고 정확하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 사랑하는 거 맞나? 그렇게 하면은 사랑이 완성되나? 정확하게 말해. 맞지?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지? 오래 참으라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고. 사랑은 참는 거라고. 해봐라고. 그리고요. 그리고 사실 좀 겁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하면 하는 친구거든요. 6개월이 지났을 때 이 친구가 저를 다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 하는 말이 저 앞에서 울어요. 자기가 이제 출장지를 가는데 출장을 가가지고 침대에 혼자 앉아있다가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침대에서 벽에를 이렇게 안고 그냥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출장지 침대에서. 그게 지금 내 마음이 이게 뭐지 하는데 자기가 출장을 가려고 하는데 애가 두 명이거든요. 한 놈은 자기 오른쪽 다리 붙들고 또 한 놈은 자기 왼쪽 다리 붙들고 아빠 안 가면 안 돼? 아빠 안 가면 안 돼? 언제 가? 아, 안 가면 안 돼? 언제 올 거야? 안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가야 되는데 얘들아 아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놨고 자기가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탈 때까지만 해도 그냥 왔는데 비행기 안에서부터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침대에 숙소에 와가지고 마음이 놓이면서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지금 사랑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 가정이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는 그런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1: 지금까지 포항양포교회 윤천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84-0739번, 284국에 0739번, 포항양포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믿음으로 가꾸는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모든 나무들이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오천 중앙교회를 섬기시는 김무련 권사님을 방송사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3: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더운 날씨에 방송사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 권사님 본인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저는 오천중앙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무련 권사입니다.
2: 권사님께서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3: 저는 남편과 함께 어린이집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어린이집 원장님이신가요?
3: 남편이 원장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부원장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 와.
3: 저희 어린이집은 현재 오천에 위치해 있고요. 어린이집 이름은 큐리어스 어린이집입니다.
2: 네, 궁금해하는 뭐 그런 뜻일까요?
3: 네, 맞습니다. 호기심 그리고 궁금해하는 그러한 뜻도 갖고 있지만 이 큐리어스가 또 한편으로는 어느 목사님께서 큐리어스 어린이집의 그 간판을 보시고 들어오셔서 이 뜻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여쭤보셨는데 그 뜻이 퀴어라는 뜻으로 주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또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감동을 했습니다.
2: 그러니까요.
3: 네.
2: 우리 어린이들에게 잘 맞는 분명하고 상냥한 말투시네요, 정말.
3: 아, 감사합니다.
2: 권사님께서는 항상 일터에서 수많은 어린이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행복하시죠?
3: 네. 아이들을 보면 늘 웃음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2: 같이 있는 친구들의 나이대가 얼마나 되죠?
3: 저희 어린이집에는 나이대가 만 0세부터 만 5세. 지금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12개월 돌 지난 친구들부터 해서요.
2: 네.
3: 7세까지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2: 기저귀를 아직 차고 있는 아이들도 제법 되겠는데요?
3: 기저귀는 거의 다 영아들은 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네.
3: 기저귀를 떼는 시기가 좀 늦어져가지고 4살 아이들도 아직까지 기저귀를 하고 있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2: 처음에 오게 되면 엄마 찾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울고불고 하잖아요.
3: 네, 그렇죠.
2: 그 과정을 많이 경험하시겠어요?
3: 아이들은 아무래도 애착 관계가 있다 보니까 부모님하고 어린이집에 떨어져서 오는 것이 얼마나 낯설고 환경이 변화되니까 아이들이 많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니까
2: 그렇죠.
3: 많이 웁니다. 네.
2: 어떻게 해야 그럴 때 좀 빨리 진정이 될까요?
3: 가장 중요한 건 공감인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2: 공감.
3: 네, 엄마가 보고 싶지. 그래, 엄마가 조금 있으면 올 거야. 라고 이제 아이들을 도닥여줍니다.
2: 네.
3: 그리고 울어도 돼. 울어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울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게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울도록 아이들에게 좀 그 상황을 놔두면은 선생님들이 많이 안아주게 되거든요. 아이들은 울음을 통해서 또 자기 표현을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안아주고 토닥여주고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선생님에 대한 안정감과 그런 애착관계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 네, 그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하시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3: 네네네.
2: 권사님께서는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을 안아주고 또 예수님의 마음으로
3: 네.
2: 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일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죠, 권사님?
3: 이제 한 20년 정도 2003년부터 어린이집 저는 이제 가정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2: 그렇군요.
3: 가정 어린이집을 시작하고 2013년도부터 해서 이제 큰

0: 민간 어린이집을 운영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전과 달라진 부분, 또 시대가 흘러도 동일한 부분 좀 느껴지실 텐데 어떤 부분이 좀 바뀌고 어떤 부분이 변함없이 동일한가요?
0: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은 훈육이 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1: 잘못했을 때 이렇게
0: 네.
1: 따끔하게 나무라는 것은
0: 네네.
1: 아무래도 요즘 힘드시죠?
0: 예, 네, 많이 힘듭니다.
1: 아.
0: 예전에는 그 훈육을 하면서 아이들하고 제가 한 1시간 정도, 어떨 때는 2시간 정도까지 아이하고 그 훈육의 시간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변화되는 과정을 정말 많이 보아왔거든요. 나무라거나 뭐 혼내는 이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막무가내로 울고 불고 하면 그때 쓰는 게한 시간이 가는 친구가 있고 어떨 땐두 시간까지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그걸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마음껏 울수 있도록, 때를 쓸수 있도록. 그러면 선생님이 기다려줄 테니까 너희가 울음을 거치면 선생님이 이야기할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그 시간까지 기다려주면 어느 순간에는 잦아들거든요. 그 울거나 떼 쓰는 게. 그때부터 이제 훈육의 시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가 너무 속상했을 거야. 많이 화가 났겠구나. 라고 공감을 해준 다음에 그 아이에게 기다려주고 그 잘못된 부분을 이해를 시키면 아이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걸 인정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 돼서 친구들하고 화해하는 그러한 장면도 많이 목격을 하게 되고, 진심으로. 그러면 친구하고 손붙잡고 같이 갈수 있겠냐면, 손붙잡고 아이들은 금방 달라져서
1: 맞아요.
0: 손붙잡고 올라가거든요, 교실로. 근데 지금은 그게 그 아이들을 그렇게 기다려줄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잘못하면,
1: 여유가 없네요.
0: 네, 그렇게 잘못하면 아동학대로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1: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0: 그렇죠.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면 너무 오랫동안 이게 보기 나름이잖아요. 아이를
1: 방치라고 볼 수도 있고.
0: 방치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할 수는 없고 되도록이면 빠르게 좀 진정을 시키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옛날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의 달라지게 할수 있는 부분은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좋은 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아이가 뭔가 떼쓰면서 울때 억지로 그치게 하거나 너무 인위적으로 멈추게 한다든가 또 웃기려고 한다든가 그런 노력들을 하기 쉬운데 충분히 울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 이후에 훈육을 해라. 아, 이 부분은 정말 충분히 알아둬야 할 부분이네요.
0: 네, 저도 이제 자녀를 3명을 키웠지만 그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1: 맞아요.
0: 하나입니다. 네. 엄마가 화내고 윽박지르고 매를 들면은 금방 괜찮아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아이 마음에는 상처가 남고 그 아이가 오히려 분을 품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방법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것, 그게 가장 좋은 훈육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기다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우리나라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 권사님도 들어보셨죠?
0: 네네네네.
1: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0: 네, 그렇죠.
1: 더 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 태어나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우리나라가 되기를 기도하고 계실 텐데 결혼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출산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에게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실까요?
0: 네, 저희 아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누나를 두 명을 낳아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 라고 물어봤더니, 예전에 그 TV를 보는데 손담비가 혼자라 하더라고요. 혼자인데, 그 TV 방송에 나와서 아버지 산소에 가서 엉엉 우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아빠는 왜 자녀를 나를 혼자만 낳아가지고 이렇게 모든 짐을 혼자 지게 만드냐. 엄마가 돌아가시면 내 혼자 다 감당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 혼자밖에 남지 않는데 나 너무 슬프다고 그런 우는 모습을 봤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누나가 있어서 자기는 그러한 걱정이 없이 오히려 그 모든 짐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그렇게 고백했거든요. 저희도 부부도 살아가면서 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사실 많거든요. 많죠. 많은데

0: 자녀를 생각하면 그 힘들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자녀는 꼭 필요하다.
1: 자녀 한 명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보다는 두 명 이상 함께할 수 있는 기쁨도 주면 좋겠다.
0: 네네네, 네, 맞습니다.
1: 그런 말씀이시고요.
0: 네.
1: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아이들 이야기를 하실 때 보면 내 자녀, 내 손녀 이상으로 또 행복해하신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0: 네.
1: 정말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0: 맞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유치부 교사를 했거든요.
1: 중학교
0: 교회에서.
1: 2학년이요?
0: 네네네. 작은 면단위에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때 중학생이 되면서 2학년이 되고 유치부 교사를 시키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유치부 교사를 하면서 모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너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라고 그러한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게 꿈이 되었었거든요. 가정 형편상 제가 유아 교육을 가지 못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유아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유아 교육을 하고 이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면서 선생님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왔는데 아이들은 꿈을 줍니다. 희망을 줍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절로 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의 희망을 보면서 삶의 의미 이런 것들을 참 많이 찾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바르게 성장하고 또 예민한 아이들이 그 예민함을 벗어나서 정상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 참 보람이 됩니다. 이 일이.
1: 네. 네. 실제로 수십 년간 경험해보신 분의 증언입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드리고요. 권사님께서는 특별히 최근에 포항극동방송 운영위원으로 합류하게 되셨습니다. 바쁘실 텐데 함께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0: 아, 저는 극동방송은 제가 아주 오랫동안 애청해 온 방송입니다.
1: 네.
0: 아침을 준비할 때는 거의 이제 극동방송을 많이 틀어놓고 아침을 준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잠을 깨고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그때 한 19년쯤 전에 이 포항 극동방송에서 다니엘 학습법 김동한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경주에서 그 다니엘 학습법을 가지고 세미나 2박 3일 동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1: 네.
0: 그때 제가 이제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그때 참석을 했고 그때 참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그때 이 극동방송을 자녀들의 이름으로 선교를 심으면 너무 좋다. 이러한 얘기를 전해 듣고 그때부터 제가 극동방송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으로 작지만 한 구자씩 해서 그걸 지금까지 이제 섬겨오고 있는데 이 극동방송은 참 귀하다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운영위원에 대한 그 제의를 했을 때 사실 좀 고민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순종의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 요청을 하셨을 때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실 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도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벌써 10수년 전에 애청자셨고
0: 네.
1: 또 전파 선교사로 오랜 세월 헌신해 오셨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서 함께 하시게 된 건 좀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직원들과 또 포항극동방송에 큰 힘이 될 줄 믿고요. 또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운영위원회 섬기고 싶다, 함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포항극동방송에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오촌중앙교회에 섬기시는 김무련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 듣고 계속해서 대화 이어가겠습니다.

0: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오늘은 오천중앙교회 김무련 권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1: 아,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네네. 저의 집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희 집 옆에 바로 집터 안에 교회가 저희 교회가 있었습니다.
0: 오.
1: 네, 제 모교가 거기에 있었고 제가 초등학생이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해가지고 갔는데 저는 이제 교회 안에서 어릴 때 자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잘 엄마가 혼내진 않는데 교회를 빠지면 엄청 혼내셨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0: 또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면서 원생들 또 함께하는 선생님들 학부모들과의 관계에 있어 뭔가 믿는 사람은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적지 않은 부담도 또 기쁨과 보람도 애로사항도 있으셨을 텐데 한번 나눠주시죠.
1: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운영하는 거는 첫 번째 먹거리 같은 경우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0: 중요하죠.
1: 해서
0: 엄청나게 중요하죠.
1: 네, 최선을 다해서 먹이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큐리의 맛집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행복을 주려고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어린이집은 원은이 사랑받는 아이, 사랑주는 아이, 행복한 나, 행복한 너, 아름다운 우리, 즉 말하면 행복한 어린이집이 되자.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사랑을 줄 수 있고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너도 행복하고 그래서 행복한 우리를 만들어가자라는 그러한 원혼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전화를 받으면 그 멘트가 아이를 사랑하는 큐리어스 어린이집입니다. 아니면 아이들이 행복한 큐리어스 어린이집입니다. 라고 멘트를 합니다. 그 말을 할 때마다 마음속에 내가 정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있는가? 아이들을 많이 행복하게 해주고 있는가? 다시금 좀 생각하면서 그 멘트를 날리게 되거든요.
0: 정말 다르시네요.
1: 네네네.
0: 사실 아이들을 잘 대해주고 학부모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과 왜 이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이고 이 아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 철학하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교육과 행정은 많이 다르겠다 싶은데 함께하는 선생님들도 꽤 많이 계시죠?
1: 네, 선생님.
0: 몇 분 정도?
1: 전교사가 지금 23명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교직원 다 합하면 전체 교직원이 36명.
0: 선생님들만 30여 명.
1: 네, 거기에는 이제 조리사, 차량 기사, 그리고 보조교사 다 포함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네. 믿으시는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믿지 않는 선생님들도 많습니다.
0: 원생들과 학부모들에게는 물론이고 또 함께 일하는 동료 선생님들에게도 그분들을 정말 인격적으로 또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시겠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네. 우리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원장님, 부원장님은 좀 다르시구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 있으세요?
1: 우리 선생님들이 교사들 인격적으로 대해준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선생님들께서. 그리고 원장 선생님이 교사들을 칭찬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리고 잘했을 때마다 그 어떤 행사를 진행하거나 했을 때마다 엄지척을 늘 날려줍니다. 날려주고 거기에 대한 멘트로 정말 잘했다. 최고로 잘했다라고 늘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선생님들이 원장이 시켜서 일을 하는 것보다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0: 네.
1: 그렇게 이제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렇게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0: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또 그 네. 행복이 당연히 아이들에게도 흘러갈 테니까요.
1: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0: 요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요즘 계속 묵상하게 하시는데, 과연 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선생님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하시더라고요. 좀더 선생님들에게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리더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힘주세요라고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0: 네,
1: 권사님.
0: 그렇습니다.
1: 참 잊지 못할 고난의 경험,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지 한번 나눠 주실 수 있을까요?
0: 만 1세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 나이로 3살 정도가 되면 언어가 잘안 되니까 아이들이 깨무는 행동이 나타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친구를 너무 심하게 깨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기다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래도 너무 심해서 이 아이를 퇴소를 시켜야 될까 정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고민을 했는데 담임선생님하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이제 의논을 했어요. 의논을 하고 그 부모님하고도 이제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하고 한 달만 더 이제 기회를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부모님의 그 상황이 어땠는지, 이 아이가 왜 이런지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끔 했더니,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되게 많이 억압을 했더라고요. 아이가 좀 잘못하면 매를 대기도 하고, 아빠가 좀 많이 엄격해가지고 아이를 좀 엄하게 그렇게 했다 보니까 아이가 분노가 좀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조금만 좀 억울한 일이나 화가 나는 일 있으면 무조건 친구를 깨물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전화를 하면서 아이를 절대 매를 대서는 안 된다. 그리고 훈육할 때좀 기다려주고, 아이가 진정이 되고 나면 부드럽게 타이르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약속을 받았어요, 부모님하고.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그분들도 믿는 분이셨어요. 믿음의 분들이어서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퇴소를 시켜야 되는 게 맞을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으나요? 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마음을 확 주시더라고요.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이 아이를 품으라는 그러한 메시지로 받아들였거든요. 선생님도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찬성음 권사님이라고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정말 아이들을 사랑하고 저하고 어린이집 시작하면서부터 같이 했던 선생님인데, 이 선생님께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 부모님에게 이제 기회를 주고 어떻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방침을 줬더니 부모님이 너무 잘 따라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변하니까 한 두세 달 뒤에는 이 아이가 깨무는 게 자꾸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만 2세가 될때 이제 발령받아서 가셨는데, 그때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이가
1: 야,
0: 갔던 적이 있거든요.
1: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0: 예,
1: 몰라서,
0: 맞습니다.
1: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적인 부분들 또 경험적인 부분들이 부족해서 못할 수 있는데, 우리 경험 많은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그것들을 잘 알려주셨고 부모님께서 거기에 잘 순종해 주셨네요.
0: 네,
1: 와,
0: 맞습니다. 네.
1: 멋집니다.
0: 그게 가장 보람이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1: 네.
0: 변화되는 그 과정이요.
1: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매달리신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어요.
0: 네, 그 덕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큰 어린이집 운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어떻게 보면 가정을 잘 돌보시는 것도 참 바쁘셨을 텐데, 하나님께서 주신 또 기업을 이렇게 쭉 운영을 해 오셨어요. 가족들의 도움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가족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0: 저희는 이제 남편이 있고요. 그리고 몇년 전에 이제 어머니를 한 16년 정도 모시고 같이 살았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한 5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고요.
1: 네.
0: 그리고 저희가 자녀가 3명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있는데, 제가 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잘올수 있었던 것은 위에 딸이 둘이거든요. 딸이 둘이고, 그 막내 아들이 6살, 8살 터울이 나요. 그러니까 누나들이

0: 막내를 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 지점에서 네. 엄마에게 큰 힘이 됐네요.
0: 네, 맞습니다.
1: 딸 둘이.
0: 네네. 예.
1: 나중에 이 방송을 들으시겠죠.
0: 네.
1: 인사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0: 사랑하는 남편, 너무 이제 어린이집 같이 운영하면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남자로서 이 일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일을 같이 하면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고 그 리더십을 통해가지고 어린이집 잘 운영하고 또 어린이집의 오모로 인해가지고 자녀들 양육하는 데 있어서 참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 것은 신의 한 수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까지 고백을 하는데 그만큼 아이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러한 아빠로 서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 제가 봐도 우리 두 딸하고 아들이 정말 예쁘게 잘 컸거든요. 그래서 별로 크게 큰 딸이 한 번씩 이제 사춘기를 좀 심하게 했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랬던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라고 너는 분명히 신앙 고백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우리 큰딸은 좀 자기보다 남에게 좀 헌신을 좀 많이 하는 그러한 스타일로 좀 컸고 그래서 남을 돌아보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한 딸이고 둘째 딸은 또 너무 야무집니다. 야무지게 아이도 지금 이제 출산해서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모습이 예쁘고 일과 자녀 양육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그리고 지금 손주가 큰딸과 작은딸이 손주를 보고 있는데
1: 네.
0: 우리 자녀들이 그 손주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두 딸이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 아들은 대학 복학을 해야 되는데
1: 군에 다녀와서?
0: 아니요. 군에는 벌써 갔다 왔고요. 다시 지금 휴학 중입니다.
1: 아, 그래요?
0: 휴학 중인데
1: 고민이 많아요. 대학생들은.
0: 네, 맞습니다. 그래 이번에 2학기 때 복학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일거리가 주어졌다고 그걸 경험해 보고 싶다고 제주도에 있는 우도로 누군가가 스카우트 됐다고.
1: 정말 좋은 곳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0: 부모로서 걱정은 되지만 저희들이 조언은 할 따름이고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1: 그럼요. 본인이 선택하고 또 책임지는 네네. 거니까요.
0: 그래서 응원합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라고 했으니까 그 마음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네,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권사님께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느껴지고요. SNS 프로필의 가족 사진을 봤어요, 권사님.
0: 아, 네.
1: 정말 밝게 웃고 계신 가족들의 표정이 권사님 말씀 중에 또 연상이 됩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우리 가족도 지금은 좀 힘들지만 또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서로 축복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가족이 되고 싶다.
0: 네.
1: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0: 네.
1: 권사님 권면의 말씀 한번 주시죠.
0: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좌우명을 갖잖아요. 제 좌우명은 항상 밝게 웃자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제가 웃음 거울이거든요. 부모가 웃으면 자녀도 웃습니다.
1: 웃음은 거울이다.
0: 네네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의 웃는 얼굴을 보고 또 그 아이도 미소가 그 얼굴에 번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웃으면 아이들도 당연히 웃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네. 앞으로도 네. 그 밝은 웃음이 가족들과 교회와 어린이집과 우리 사회로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고 중보하겠습니다.
0: 아멘.
1: 오천 중앙교회를 섬기시며 큐리어스 어린이집을 운영하시는 김무련 권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나무를 가꾸는 사람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영보였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반석 이 시간에는 안강영락교회 장대용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1절로 35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마태복음은 18장까지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이 용서가 왜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일까?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는 장면을 보면 또 거기하고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자, 18장 마지막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18장은 1절부터 14절까지 한 문단이고, 15절부터 20절까지가 또 한 문단이고, 21절부터 35절까지가 또 한 문단, 이렇게 세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경 해석학에서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으로 다루는 해석법의 하나가 문맥적 읽기입니다. 문맥을 갖고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을 문맥적으로 읽으면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20절, 21절부터 35절, 이 세 파트가 문맥적으로 읽었을 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파트가 따로따로 놀면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읽는다면 18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른 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른 자 잃지 않고 이른 자 찾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일. 또 15절부터 20절까지는 그래 주님이 그 이른 자를 찾기 위해서 보내죠. 사람을 보내고 교회를 보내는 이야기. 그리고 21절부터가 오늘 본문은 거기 용서의 이야기예요. 용서와 이른 자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되는데 상관이 있어요. 굳이 그 문맥적 읽기라는 성경 해석을 이야기하고 강조하는 것은 이른 자를 찾는 사건하고 용서와 용서라는 사건이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럴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나가게 되는데요. 자, 그래 오늘 본문을 이제 풀어나갈 때 몇 가지 질문을 갖고 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세 개의 왜, 세 개의 왜, 뭐 영어라면 세 개의 W, why, 왜 그래, 왜.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한 개의 how,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용서하라는 거야? 자, 세 개의 왜, 한 개의 어떻게. 자, 한번 풀어봅시다. 첫 번째 왜는, 자, 그러면 왜 용서와 이른 자를 찾는 것이 관련되냐 이거죠. 이른 자를 찾는 것과 용서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부터 35절은 이것만 따로 떼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도 돼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 용서를 주제로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 따로 보지 않고 18장 전체를 문맥적으로 읽으면 이건 이른 자 찾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용서는 무슨 의미가 있으며 용서가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건데, 자, 이른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이른 자. 이른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15절 말씀 볼래요? 15절 읽어봅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그게 이른 자 얘기거든요, 사실은. 자, 이른 자는 15절 말씀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른 자는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죄를 범한 자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이 잃어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심하게 나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아예 버린 거예요. 왜 버렸을까? 거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죄를 범한 자는 잃은 자고 또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린 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면 아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과장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요, 심한 말 아니에요. 죄를 범한 자는 하나님 없는 자예요. 하나님 버린 자고요. 하나님 잃은 자예요. 왜? 자 거기 주님이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는데 너라는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죄를 범하는 자에게 간다는 건 그 죄를 범한 자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죄 문제를 해결 안 했다는 거죠. 죄를 범했었거나 죄를 범하고 있거나 그게 해결 안 됐으니까 죄를 범하는 형제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죄를 범하는 형제에게 보내는 것은 죄를 범하고 있거나 죄를 범했다는 것은 아직 그는 죄 용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얘기야. 죄사함을 못 받았다는 건 왜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든지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죄를 죄라고 알면서도 일부러 의도적으로 여전히 죄를 짓고 있든지 근데 그게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상습적이든 간에 그는 아직 죄가 용서를 받지 못했어요. 죄사함을 받지 못했어요. 그 말은 그는 아직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지. 죄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죄인 줄 모르니까 회개가 되겠어요? 회개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를 받겠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향해서 네 죄 사함받았다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죄 용서한다 그래?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사함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사람은 죄를 여전히 범하고 있든지 범했는데도 아직 정리가 안 되고 있든지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내는 거예요. 그 잃은 자를 향해서. 그러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아직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아, 난 하나님 있어. 난 하나님 믿어 하지만 아니,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갖고 죄를 범한 자가 둘 중에 하나를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택했다면 죄를 해결할 것이고 또 죄가 좋아서 죄를 끼고 산다면 하나님을 버린 게 될 것이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고 죄사함 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 맞아요. 하나님 버린 사람 맞아요. 그래 이방인과 세리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당장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지 않고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가 정말 하나님을 버렸나? 겉을 보면 말을 하거나 태도를 보거나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을 보면 분명히 이방인과 세리 하나님이 없는 자가 맞는데 그 속까지도 정말 그런지 하나님이 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보내는 거야. 오늘 본문에서는 너라는 사람을 보내는 거죠. 네가 가라, 너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 입장에서는 내가 간다는 거죠. 그럼 이 죄를 범하는 이 형제는 하나님이 버려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지, 하나님 버린 적 없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여전히 찾고 싶어하고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수단이고 하나님의 이 사람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 기회를 그가 차버리면 누군가를 보내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데 그 기회 맞아 버리면 그는 완전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17절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죄 문제가 있고 거기에 죄 사함이 걸려 있고 그건 또 용서와 관련된 것이라면 이런 자를 찾는 것이 죄 용서와 관련돼 있다는 그 말을 그래서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그런 이유고요. 자, 두 번째 why, 두 번째. 그럼 왜 이런 자를 찾을 때그 사람을 보내겠는데 그 사람을 보낼 때왜 용서가 필요하냐 이거죠. 거기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왜 이런 자를 찾을 때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가? 자, 봅시다. 주님이 죄를 범하는 형제한테 아무나 보내요? 아무나 보내요? 아무나 아무한테 가라. 여기 모여 있는 여러분 아무나 누구한테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가서 저 그를 찾아오라 뭐 그렇게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이런 자를 찾기 위해서 그를 보낼 때는 그 사람과 그 사람에게 죄를 범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너라고 돼 있고 듣는 입장에서는 나니까 주님이 나를 보낸다면 나를 아무한테나 가라. 그게 아니라 나한테 죄를 범한 자에게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생각해 보세요. 죄를 사하는 건 누가 해요? 죄 사하고 죄 용서하는 건 누가 하죠?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그 죄의 부당함, 불의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도 물론 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아시지만 하나님은 그의 그 죄를 사할 때그죄 때문에 피해를 입고 부당함 때문에 불의함 때문에 피해를 입은 나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는 것이고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거야. 그 사람을 보내는 거야. 거기 보면 보세요. 15절 말씀 다시 읽어보세요. 그 앞부분 전반절만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어요. 거기 죄를 범하거든 그 죄는 어떤 죄입니까? 누구한테 짓는 죄예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그 죄의 방향성이 드러나질 않는데 거기 1이라고 조그만 숫자가 있고 밑에 보면 설명이 돼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형제가 네게 죄를 범하거든. 너한테 죄를 짓는 자, 너한테 죄를 범한 자든지 범하고 있는 자든지 그 사람한테 너를 보내는 거야. 나를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요. 그럼 나한테 죄를 범한 자의 그 죄를 용서해 줄 사람, 사해 줄그 존재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입니까? 물론 하나님 맞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서 그 사람을 용서한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여기 그럼 왜 네게 죄를 범하거든 해서 네게라는 말이 왜 빠졌을까? 거기 보면 어떤 사본에 네게 죄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초기 사본에는 네게 죄를이라고 돼 있어요. 초기 사본. 초기 사본이 예수님의 말씀과 의도를 정확하게 갖고 있는 사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본은 필사를 하잖아요.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 인쇄술이 없으니까 인쇄기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이 글자를 써서 성경을 한권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성경 전체를 써서 한권 만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후대의 필사가들, 그들은 네 개라는 말을 뺐어요. 이네 개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against you, 너에게 대항해서. 원문으로는 eis se, eis는 into라는 뜻이고요. se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you라는 뜻이야, 너라는. 그러니까 너를 향해서 죄를 범하거든. 초기 사본엔 분명히 그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후대로 가면서 이걸 뺐다는 거예요. 왜 뺐냐? 이게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게, 이런 자를 찾는 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교회 밖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네 개라는 말을 빼야 될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 빼서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성경들이 한 권, 두 권, 시간이 가면서 그걸 보고 그걸 기준으로 성경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후대 사본에서는 네 개라는 말이 빠져버린 거예요. 근데 초기 사본 처음에 네 개라는 말이 들어간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걸 먼저 해결해야지.

다음에 네 개라는 말을 빼고 라는 성경 이 구절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내게 죄를 범하거든 너한테 죄를 범한 자에게 보내는 거야 주님은. 이게 왜 중요해요? 이 내게라는 말을 넣고 읽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자,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용서하라 그러면 가서 용서하라 가는 이 일은 용서와 관련된 일인데 죄사하는 일, 죄를 용서하는 일인데 죄를 용서, 잃은 자 찾는 거, 용서하는 거는 그 사람 그런 잃은 자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난 안 갈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그 부당함, 그 불의함 때문에 손해를 입고 피해를 입은 게 얼만데 그 사람 찾으러 가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라고요? 주님, 그런 욕은 나한테 하지 마세요. 그 사람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잃은 자를 찾는 일에 가서 용서하라 그러면 여러분 갈 사람 있어요? 난 안 갈 것 같아. 제가 설교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설교 들으면 그건 목사님이나 가세요 그럴 거야. 난 충분히 그런 사람들의 마음 그 입장을 충분히 100번 1000번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자를 찾는 일이 용서하는 일과 관련돼 있다면 난 안 할 거야. 못 할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 아마 주님께서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 말 속에는 사실은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 그 사람을 향한, 나를 향한, 나를 보내실 때 나를 향한,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상황, 그 사람 때문에 분노하고 치가 떨리고 잠이 안 오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고 그 기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이제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그 사람과만 1대1로 상대하라는 거잖아요. 비밀리에, 다른 사람들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그 구덩이로 나를 또 한번 집어넣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주님의 따뜻한 마음이 있어. 뭐냐? 그 사람은 너밖에 용서할 사람이 없어. 나도 용서하고 싶지만 네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못해. 네가 그의 죄를 벗겨주지 않으면 나도 벗겨줄 수가 없어. 우리는 보통 그러죠.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용서했으면 다 됐지 뭐.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쉽게 여러분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나는 피해자고 저 사람은 내게 죄를 범해서 나한테 피해를 입혔어요. 근데 그 둘 사이의 문제인데 어떤 신자가 끼어들어갖고 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너죄 용서 받았으니까 그거 갚을 필요 없어. 그럼 나는 뭐가 돼? 그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그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딨어? 그런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그 사람과 나의 문제잖아. 근데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 죄를 용서했으니까 다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사기꾼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 가능한 얘기 아니에요. 그런 얘기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말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네가 용서해야지 나도 용서할 수 있다. 그 말 하시는 게 내게 죄를 범하거든 그 말 속에 있는 그 사람한테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너밖에는 그의 죄를 용서할 사람, 죄를 벗겨줄 사람은 너밖에 없으니까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가. 또 그러니까 후대의 필사가들은 그 네 개라는 말을 빼고 무작위로 아무한테나 가도록 하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읽으면 네 개의 죄를 범한 자에게 가는 거예요. 제3자가 당사자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하는 그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필요와 그럴 상황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후대의 필사가들이 네 개라는 말을 뺐다고 봐요. 후대의 필사가들이 네 개라는 말을 뺀 것은 선한 의도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상황 속에서는 분명히 주님은 내게 죄를 범한 자에게 내가 가라는 거예요. 너한테 죄를 지어서 너한테 피해를 입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사람은 너밖에 없어.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난 그 말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5장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5장 23절, 24절. 자,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물 드리는 거, 예배 드리러 온 거야. 근데 생각이 났어. 아, 예배만 잘 드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주님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가서 해결하고 오라는 거잖아요. 아니, 예물 다 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서 해결하라는 말씀도 아니야. 예물 드리다가 생각났으면 가 돌아가 다시 가서 해결하고 와. 이게 예물의 문제, 예배의 문제라면 용서의 문제는 얼마나 더 심하겠어요? 용서.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 못해. 네가 죄를 그 사람의 죄를 벗겨주지 못하면 나도 그 사람 죄는 못 벗겨줘. 네가 가야 돼. 나를 대신해서 네가 가고 내가 할 일을 너한테 위임하고 너한테 맡기니까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용서예요. 하나님의 용서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치고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갚겠습니다. 다 갚겠습니다. 갚아야지 그게 맞는 용서지.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런 신자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내시는 거예요. 네가 가라. 너밖에 할 사람 없어. 그 사람 죄를 벗겨줄 사람 너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내가 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용서했다는 식으로 안 갚아도 되는 식으로 가르치고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네 잘못이라 그러고 그 영화, 저 책도 있었고 영화도 있었죠. 강동원하고 이나영이 나왔던 아름다운 우리들의 순간인가 뭐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나영이 여주인공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이고 자기 아빠는 사업을 하니까 국회의원 형의 큰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뭐 그런 관계였는데 큰아버지네 집에 갔다가 그 오빠한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거라 울면서 왔지. 왔는데 엄마가 하는 말이 위로를 해주기보다는 네 잘못이라 그러고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 딸이 거기서 뚜껑이 열려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해를 하기 시작하지. 자살 시도 몇 번씩 하고. 우린 그런 식으로 돼. 하나님이 얼마나 피해를 입은 나를 위로해 주세요. 너밖에 없다. 네가 못하면, 네가 안 하면 나도 할 수가 없어. 그건 네가 가야 돼. 하나님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을 얼마나 위로하고 있어요. 함께 우는 자들과 그 우는 자들, 그 상처 때문에 그 분노, 그 치가 떨리는 그 기억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아파하고 울고 하고 병난 그 사람 곁에서 나도 아프다. 네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할 수가 없어. 네가 가져야겠다. 내가 어떻게 너보다 그 사람을 앞서서 너보다 먼저 용서할 수가 있냐. 하나님이 정말 아픈 자들의 하나님이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는 분이고 정말 위로하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는 함께 울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런 주님이에요. 함부로 용서를 말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는 넘어야 하는 산이고 아무리 험할지라도 넘어야 하는 산이고 아무리 깊어도 건너가야 하는 강은 맞아, 용서라는 것. 그래 가야 하는 길이에요. 찾으려면 난 안 갈 거예요. 난 못 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후대의 필사가들은 내게라는 말을 빼고 그럼 누구라도 가야겠다. 그래 교회는 누구라도 보낸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그 사람, 이 사람이 안 간다 그래서 저 사람을 그냥 잃은 자로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라도 보내서 죄사함 선언해주고 용서해주고 뭐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해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나 최선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야. 나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 불의하고 부당한 말과 행동으로 나한테 큰 손해를 끼친 심지어는 내 인생을 파괴하고 내 가정을 파괴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가야 되는 거야. 왜 내가 가야 돼요? 내가 가야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세 번째. 왜 내가 가야 돼? 왜 나를 보내시나?

왜 나를 그 사람한테 보내실까? 그 세 번째 why, 세 번째 왜? 네,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면 할게요. 근데 세 번째 왜와 하나 남은 어떤

0: 오늘 들은 사람 다음 주 또 들어야 돼. 꼭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듣는 당신이 잃은 자가 될지도 몰라. 아시겠어요? 다음 주에 꼭 들으세요. 꼭 다시 와야 돼요. 자,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잃은 자를 찾기 위하여 죄를 범한 자,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시고 아파하고 있는 나를, 상처 입은 나를, 울고 있는 나를, 아직도 그 생각에 치가 떨리고 그 기억에 잠을 못 자는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진정한 위로를 느낍니다. 우리가 울 때 함께 울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진정한 위로자는 주님밖에 없고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잃은 자를 가서 찾으라, 너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용기가 날 것 같습니다. 잃은 자를 찾는 길이 산을 넘는 험한 일이라 할지라도, 깊은 강을 건너는 위험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 우리 마음 알아주시면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고 우리 3인조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말씀의 반석, 지금까지 안강영락교회 장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안강영락교회 지역번호 054-762-3459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반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0: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서 있으면요, 그동안 그늘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또 바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게 되죠. 우리 삶의 구비구비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요, 와, 정말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적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입술의 찬양이 주님을 향한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시편 말씀과 함께하는 내 영혼의 바캉스, 은혜의 바다로 출발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시편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27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사모하는 다윗의 고백, 시편 27편 말씀이 찬양이 된 곡들이었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박신아 콰의 찬양 함께 하셨고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진 곡은 원헤이 싱어즈의 기쁨 찬송 메들리 함께 하셨어요. 마지막 찬양은 첼로 연주곡으로 함께 하실 텐데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하시면서 모닝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JT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예배. 라디오 예배 이 시간에는 기쁨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방송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78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시며 진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은 신묘막직하오며 사람이 그 일을 연구하고 깨달아 알았다 할지라도 이 법을 변개하거나 새로운 법칙을 만드는 자 하였더라도 장세 이래 하나님의 법을 벗어날 영원한 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이 법에 도전했던 피조물 사단의 계계가 사람을 미혹하고 넘어진 인생들로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자 했지만 인생들은 생명을 잃었고

세상은 가시와 덤불로 질서에서 무질서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주는 역동하며 지구를 비춰주는 태양은 불타오르며 바람과 물은 요동하고 세상은 격변할지라도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이끌어 주실 때 저희들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염되어 버린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의 빛만이 밝히시는 그곳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바라봅니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법 아래 있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부르짖고 구하는 자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비록 저희들의 모습에 흠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거룩한 십자가의 보혜를 의지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면 모든 날씨 가운데서도 참 분주한 일들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나의 욕심으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았지만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지 못하고 맡겨진 시간들을 헛된 일에 남용하며 살아온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박진석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천국 새마을 운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회중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심령이 새로워지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은혜보다 정치, 경제, 생업 모든 분야에서 매우 심한 풍랑으로 어려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과거와는 다른 신기술들로 인해 젊은 세대들에게는 도전과 좌절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복잡함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젊은 세대가 좋은 꿈을 꾸며 직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저희들이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화평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의 여름 성령학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소망부의 여름 성령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부족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성 큰 보너스와 임직자 교육, 청년 사역도 계획된 모든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노안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모든 여름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육관에 새 힘을 주셔서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내외부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관리인과 청소요원, 차량으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과 봉사자들에게 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안전한 일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사나 찬양의 찬양과 성도들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 요한 3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대한민국은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 운동으로 전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경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연세 좀 드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벽 기도하러 가자, 노래 잘 알 겁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정신은 우리를 찢어질 듯이 힘든 가난에서 일으킨 귀한 자산, 정신자산입니다. 운동은 경제적인 성장은 그 열매고 정신이, 스피릿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와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몇십 배, 거의 몇백 배 수준으로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다. 소위 경제적인 물질적 기준으로는. 그런데 이런 상대적인 풍요의 시대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과연 잘 살고 있는가? 다시금 대한민국은, 한국교회는 질문을 해야 될 때입니다. 질문을.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잘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집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좁아졌습니다. 경제는 이전과 비교해 훨씬 더 풍성해졌습니다. 물론 힘든 분들이 있지, 어느 시대나. 그럼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 있습니다. 서로 간의 정은, 사람다운 모습은 점점 인색해지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보와 지식은 넘치지만 인생을 풍족해하는 참된 지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돈벌이 기계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은 하나된 일심동체 같은 교회에 새로운 시대적인 사명을 맡기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아보세를 넘어서서 영원히 잘 살아보세, 영원히 잘 되어보세, 천국 새마을 운동을 힘차게 펼쳐야 될 때입니다. 망하지 않으려고.

교회가 망하지 않으려고, 나라가 교회가 그 시대에 만복거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교회가 가는 만큼 종교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떤 경우에도 받드는 남은 자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창조적 소수자를 통하여 시대 정신이, 민족 정신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천국 새마을운동의 시범교회로 하나님이 찍어가지고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은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먹고 사는 거.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들이 맹세한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천국 복음의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런 가르침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비즈니스 합니까? 왜 아이들 공부시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안정된 직장에 돈 잘 벌도록.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다시금 영혼이 잘 되는 하나님의 언약과 재물은 같이 간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은 악인들이 쌓아놓은 것을 믿음으로 살아갔던 의인들, 요셉과 같은 자들 모든 성도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욕심꾸러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이전시켜준단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연단을 이기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분도 있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돈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신과 같은 돈꾀를 따라가고 있어요. 돈꾀를 따라갔던 가룟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8장은 이 세상 경제의 끝의 모습이, 주호식 직전의 모습이 어떠냐? 큰성 바벨론 같은 물질을 사고 팔고 화려하고 사치하고 음란하고 이 모든 세상 경제 시스템, 불의의 재물 시스템이 한순간에 나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은도 금도 열국의 재화와 재물들 다 해산의 진통 이후에 그게 다 예루살렘 성전의 보좌, 메시아 왕국의 조공들이로 다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구약과 신약의 성경의 예언대로 오실,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 메시아 왕국의 영광만이 영원합니다. 그 왕국의 소망을 바라본 그게 천국 복음이에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걸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데 요즘 보면 성도들이 다 영적인 가난병이 되었어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조차도 물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재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언약이라고요, 말씀이라고요, 영이라, 스피릿이라고요. 이 비밀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돈꾀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이 있지요. 그럼에도 끝까지 언약궤를 따라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의인입니다.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언약궤의 본체이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길, 아버지의 본향집을 가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갈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생각하며 민노로 하지만 따라가는 길은, 그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민주주의로 따지 거기 훨씬 더 많이 갈 겁니다. 천만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예수 믿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이걸 기쁨으로 기꺼이 방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그 유업을, 그 영원한 생명의 유업을, 영원한 축복과 부유의 유업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들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물질도 많이 넘겨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넘겨준다면 부모로서, 믿음의 경건한 부모로서의 도리를 다 못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더 귀한 예수 보물, 이 가치를 깨닫고 부모가 그 가치를 전수해 줄 수 있는 조상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최하로 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자손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은혜가 뭡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 목사 뭐 직분 받아도요, 그냥 뭐 조금만 고생 있으면 의심하고 갈등하고 하나님 이렇습니까? 제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된 죄를 성경을 통해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 그러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에 반드시 가야 돼요.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가 주님이 우리에게 부과한 멍에와 짐이 이 세상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탐욕의 우상신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언약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안전벨트,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나요? 장거리 비행을 하면요 막 레디즈 앤 젠틀맨, 예? 지금 에어 트러뷸런스가 있다고, 예? 그 사람 경상도 사람인 것 같아요. Fasten your seat belt. 진리의 허리띠를 딱 띄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묵직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 민노라 하지만은 십자가 안 하고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다 쭉쭉이처럼 날아갑니다. 여기 줄 설까 저기 줄 설까. 지금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에 정신을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안전장치인 우리 몫에 태인 십자가 자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달게 지고 가세요. 그것으로 인하여 때로는 수치와 모욕과 억울하고 외로운 길을 걸어가더라도 기꺼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분량대로만 하면 돼. 우리 분량대로만. 돈깨가 아니라 믿음으로 언약궤를 끝까지 따라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분이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건강도 재물도 모든 것도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성도들이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느냐는 거예요. 다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그리스도 일심동체가 된 그리스도 한몸된 성도들이 진실로 그리스도 일을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 공급이 뭐냐?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구해봤고 뭐 교회 빚 빨리 갚아주세요 뭐 부흥회 이런 거 많이 구해봤는데 그게요 주님의 관점에서 정말 바르게 구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시기를 축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내 마음 문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이 보물인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십자가 같은 사랑을 아는 지식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상을 다 받았어요. 5년 전에 계속 이제는 보물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천국 새마을운동에 대해 배워봅시다. 여러분 생활상에서 컨퍼런스요 뭐 가르치고 학교 이런 거 아닙니다. 잘 가르치 너무 가르치 스타일입니다. 생활이 없잖아요. 생활이 삶이 없잖아요. 알면 뭐합니까? 생활신앙, 생활선교, 생활목회, 여러분의 생활이 교회 말고 바깥에 나가 사는 생활이 예수를 증거하고 있느냐 예수를 자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가면 입도 뻥긋 못해요. 결국은 뭐 엄청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자신에게 국한 이게 인간입니다. 세상과 육체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진정 필요로 한 건 영혼이 잘 되는 천국 새마을운동을 펼쳐야 될 때입니다. 생태계가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어야 참된 형통과 참된 풍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짓 형통과 거짓 풍요 말고요 악인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 잠깐의 유익과 권력과 이익을 위해 거기 줄 서고 왔다 갔다 전 세계에서 이제 한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보고 막 열받고 이럴 필요 없어요. 드라마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아요. 영적인 아비 요한은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가요에게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그냥 축복이 아니라 영적 아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요한 3서에 보니까 가이오에게 또 한 사람 믿음의 아들인데 디오드레베는요 사도 요한을 쫓아내려고 그러고 영적 아비를 지가 으뜸되려고 그래요. 그 정도 수준도 안 되면서. 그래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가이오에게 이렇게 축복해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 뭐 아비라고 해서 남자의 용어를 쓰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같은 사랑을 깨달은 자는요, 자기 자식, 자기 손자만, 자기만 끔찍하게 아끼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바라보고

한번 여러 교회들을 보세요. 자꾸 흰머리만 늘어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흰머리 좀 커버하는 샴푸를 쓰고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관인데 그 백발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위해 분투하는, 그러면서 늙은 사람이요, 나이 들은 사람이 그게 하나님 면류관을 쓰는 것이지, 뭐 자기 하나 뭐 잘 먹고 자기 하나 뭐 해가지고 경건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사람이 면류관이요, 택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왼수 같은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뭐냐? 사랑하는 자요. 십자가로 왼수인데 사랑하는 거예요. 왼수 같은 우리를. 너가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한다. 너가 영혼이 잘 되면 너가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범사가 잘 된다. 너가 육체도 강건하고 환경도 잘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만유 성령의 생명수 흐름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마음의 생수 흐름의 법칙을 따라 여러분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인생한지 몰라요. 예수의 애들이 잘되다, 영혼이 잘된다는 이 잘되다란 헬라어 유오투스타인은요, 영혼이 영생의 길, 천국에 예비되고 있는 아버지의 본향집으로 바르게 정렬되어 인도되고 있는 영혼의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아무리 물질적으로 많은 걸 취하고 아무리 존귀와 부귀와 영화를 누려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길, 아버지의 보양집으로 인도받는 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그 끝은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끊어져 버리는, 그게 사망이에요. 낭떠러지 같은 어둠의 옥으로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성경대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주 앞에서는 거의 대부분은 다 부끄러워질 것이니까. 여러분 믿음의 실력대로 많이 베풀고 섬기고 복음의 씨를 많이 뿌리시고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하여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라도 망하기 전에. 할렐루야. 사람은요, 육체인 겉사람과 영혼인 속사람 둘이 하나로 창조되어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둘이 하나로 창조된 것처럼, 또 셋으로 말한다면, 3분설로 말한다면 사람이 영, 혼,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예수를 믿으면, 왜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은요, 영은 즉시로, 즉시입니다, 즉시 천국에 예비된 영생의 능력과 네트워킹 연결됩니다.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 공간에 우리는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믿음으로 영의 구원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우리의 혼은 그동안 육체라는 겉사람과 이 세상과 결박되어 작동되어 왔기에, 나이 들면 들수록 불리한 거예요. 작동되어 왔기에 주님의 혼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주의 마음을 본받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사역을 해보고 하니까요, 열심히 사역했던 사역자들이나 직분자들도요, 주님의 혼을, 주의 성품과 주의 마음과 주의 표정과 주의 말을 본받는 자가 별로 안 많더라고요. 본전 생각만 나요, 본전 생각만. 아, 이게 우리가 어린아이구나,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렇지만 많이 하죠. 말만 많아요, 말만 많아. 택시 타니 그러더라고요. 아, 예수제들 말은 잘 합디다. 이 교회 가자 그랬더니, 아, 그거 큰 교회예요, 부자 교회. 우리가, 우리의 혼이 주님의 혼을 닮아가는 이 과정은 평생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대었다 치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 잘 믿고 멋들어지게 기도하고 잘 믿는 것 같이 하는데, 또 저의 꼴은 어떠냐 말입니다. 얼마나 주님의 말씀으로 계신 의도와 멀어져 있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가난뱅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온통 물질의 우상신, 바알의 우상신, 영혼까지 끌어다가 다 그냥 저거 하면 안 좋을 것 같은데 싶은데도 막 그걸 또 막 분위기를 만들고 말이지, 나라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예수께 가 있어야죠.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의 엄청난

기회 때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마음밭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의 쟁기로 나의 마음밭, 그리스도의 마음밭 같이, 그게 에덴 동산입니다. 경작하여 잘 지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아바드 샤마르예요. 이걸 가지고 쫙 신구약을 다, 구약과 신약을 다 풀어가지고 교환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씨앗, 하나님의 씨앗을 마음밭에 심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어봅시다.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주여 주여 한다 다 천국 갑니까? 믿으면 씨앗을 심으면 다 열매 맺습니까? 쭉쭉이 나오고 가라지도 나오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행위 구원이다 뭐 믿음 구원이다 이런 거는 신학자들 보고 하라 그러고 농사로 생각해 보라고. 상식이 있지 아닙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 우리 모델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의 인정과 보정과 도장이 찍혀야 돼요. 천국 KS 마크로 아, 네 진짜 보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기를 원한다고 딱 도장 찍히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바울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약속으로 받은, 보증으로 받은,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이 다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제일 좋은 극상품 말이죠. 지금 우리가 이 모습을 하고 그렇게 되겠어요? 얼마나 우리 영적 가난병입니까? 좀 건강하고 돈은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인도를 잘 받는 영혼이 잘된 가치의 상태가 되면 그 열매로서, 자동적으로 그 열매로서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육신도 강건해집니다. 그때 이런 찬양을 하는 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뜻대로 안 되지만 만사 형통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중에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목사님 나는 만사 불통입니다. 은혜의 뜻, 은혜의 뜻. 지 뜻을 구하잖아요. 자기 일을 구하잖아요. 육의 정욕을 먼저 구하자. 그러니까 뜻대로 안 돼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구할 수 있느냐? 영혼이 잘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주님과 딱 정렬돼야 돼요. 표대 되시는 주님과 쫙 내가 마음이 시원해 되는 거 열려서 내게 강같은 평화가 흘러나와야죠.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여러분 메마르고 사막 같은 이 시대에 시원케 하는 생명수를 공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다 자기 속에 갇혀가지고 이 시대의 가라는 뭐냐, 영혼의 가란, 심령의 목마름, 심령의 메마름이에요. 여러분이 생수에 걸어내신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서 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생명수가 솟구쳐 나오면 여러분 심령에서 마음의 풍요함과 믿음의 부여함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7, 8년 전부터 계속 피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잘 사는 것인디, 생각을 바꾸세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할례하세요. 말씀의 칼로. 그럴 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복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천국의 새마을 운동은 하늘에 예비된 신령한 복, 하늘에 예비된 어마어마한 수준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부와 지혜와 존귀와 장수와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그 신령한 복을 받아서 영원히 잘 되도록, 영원히 잘 살도록 돕는 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부름받아 이것을 감당하는 천국 새마을 운동 시범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정부 지정, 알겠어요? 천국 생활 운동 시범교회 된 겁니다. 아멘. 기쁘잖아요. 새벽 종이 울렸네 땡땡땡 기도하러 갑시다. 아, 괜찮아. 다 나오지도 못해요. 어차피 삶의 방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해도 돼요. 뭐합니까 여러분, 뭐합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데 투자하세요. 우리 진짜 예수 신앙은 영혼이 잘 되는데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대 투자해야 돼. 그러면은요 모든 말씀의 씨앗들이 떨어지면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참된 부유함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보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은 돈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권력 있고 높은 자리, 뭐 안정된 직장 가지면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건 세상 말이고, 그건 너가 말이고, 그건 네 생각이고. 여러분 돈은 이 세상에서만 가치를 인정받는 자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상은 불의의 재물 시스템으로 돌아가요. 그걸로 친구를 사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의 보화는 만세전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

주 예수께서를 아는 것입니다. 뭐 기도해서 영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할 때는요, 영적인 전쟁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음에 채널이 자꾸 왔다 갔다 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은사로부터 출발하지 마세요. 환상과 예언으로 출발하지 마세요. 쪽지게 도사 찾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만져지고 여러분 읽혀지는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 좋아하는 달콤한 말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밭에 여러분 마음밭에 이 세상의 밭에 감춰진 주 예수께서 보물을 자꾸자꾸 발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숨은 보물 찾기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초등학교 소풍 가면은요 제일 신나는 시간이 보물 숨은 보물 찾기예요. 그래가지고 찾아 뭐 별것도 아닌 뭐 딱지 같은 거 뭐 이렇게 구슬 같은 거 넣어놓고 뭐 이렇게 과자 부스러기 넣어놓았는데 그것도 봐면 찾았다 선생님 찾았어요. 지금 우리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찾아보시기 축원합니다. 그럼 재밌어요. 이거 딴 거 하기 싫어요. 그냥 이것만 하고 싶은데 또 뭐 설교도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또 해야 되고 이걸 모르니까요 나이 들어가서 맨날 뭐 먹을까 뭐 먹기는요 성경 말씀을 먹어야지 좋은 양식 어떤 물을 마시면 뭐 먹기는요 뭐 마시기는요 성경 말씀 성령의 생수를 들이키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래 삽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목표가 오래 사는 거야. 병 안 걸리고 좋은 양식 좋은 음료를 먹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뜯어먹으세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뜯어먹으세요.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부활합니다. 영생합니다. 영광의 몸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육체가 되어 죽어가는 우리들 그것도 모르는 우리들을 살을 뜯어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물을 먹여가 죽어가는 우리의 영생 주시려고 십자가에다 아들을 매달았는데 이거를 몰라. 이거를 몰라. 그래서 보물인 거예요. 보물. 바울이 이걸 깨달으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거 종교적 자랑하던 거 로마 시민권자 자기 뭐 여러 가지 모든 스펙들 다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우리는 다 배설물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냥 살짝 잡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이 부자라서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옷도 세련되게 입었을 겁니다. 뭐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탁 머리도 파마하고요 뭐 이렇게 이쁘게 해가지고 탁 날씬하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예배도 그럴듯하게 드리고 은혜 받았습니다고 할 거예요. 바람처럼 날아왔다가 바람처럼 빠져나갈 겁니다. 그런데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를 위해 피 흘린 데까지 보러 주님이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주님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거들은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 하늘에 얼마나 쌓아놨습니까? 하늘에 여러분 보물 창고가 있어요. 땅에 쌓아둔 보물은요 결국은 썩습니다. 결국은 도적인 마귀에게 도적질 당합니다. 왜 도적질 하나? 죽잖아요. 사망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자식들 다 나눠줘도 저거 뭐 돈 많이 알아주면 찢어지고 뽑고 싸우고 재벌집 막내 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재벌집 큰아들입니다. 오셔서 다 여러분 다 되찾습니다. 미래에서 오십니다. 이미 여러분 영원한 미래에서 오셔가지고 다 되찾아오셔요. 성경을요 육체와 우리 세상의 시간 공간의 차원에 제한되지 말고 성경을 하나님의 스케일로 주의 스케일로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쳤다고 그분이 여러분 피 흘리고 온 세상에 재판정에서 정죄를 당해가지고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인데 정죄당해가지고 합니까? 하늘의 재판정 하나님 아버지가 네 죄 있다 세상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놓기 때문에 그런데 당하고 났는데 이제는 의롭다 하고 일으켜버리잖아요. 예수님 우리 대신 원수가 돼 일으켜가지고 그와 믿고 하나가 되는 한 몸의 일심동체 그리스도의 체제가 되면은 여러분 놀라운 일이 나는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체제로 연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늘과 땅의 권력을 움켜신 그분에게 일심동체로 전력되시고 그런 정치가들 그런 사업가들 그런 지식인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성도들 그런 학자들이 벌떼처럼 예술가들 벌떼처럼 일어날 지어다 열방의 여러분 복음의

생명수를 증거하는 영권 인권 물권의 돌파가 삼천리 반도와 옆에 이웃 나라 다 죽어가는데 호카이도 오키나와까지 혈을 찌어다. 저도 지금 제 정신이 아니니까 지금 이 말을 해요. 계속 이 정신으로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사로잡혀 1초도 방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 예수하는 제일 좋은 길은 기록된 성경 말씀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미스테리, 주 예수께서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많이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업이 안 됩니까? 건강이 안 좋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주식 투자 실패했습니까? 전부 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떠나서 기도만 드립다 합니까? 얼굴이 새까매집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처음 읽으면 잠만 올 겁니다. 그럼 또 자세요. 그리고 또 읽으세요. 알든 모든 계속 읽으세요. 여기 예수 보물이 있다 계속 읽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원통함과 의외의 성뿌리가 뽑혀져 나갈 때까지, 여러분 속에 지혜와 계신 성령의 생명수가 솟구칠 때까지, 단물이 솟구칠 때까지 계속해서 읽으세요. 읽으세요. 읽으세요. 한 시간 내 2시간 내 3시간. 또 여러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뭐 성중독이나 스포츠 중독이나 마약 중독돼 있습니까? 그럼 아예 가둬버려요. 가둬놓고 히키코모리 시켜가지고 성경만 읽으세요. 여러분, 예수 보물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면 할수록 마음의 부유함이 임합니다. 천국의 지혜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 영혼에 다운로딩 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여러분 구룡포 앞바다에 해녀가 거기 뭐 이렇게 물 밑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보통. 그런데 해녀가 그냥 제주도에 구룡포 놀러 온 해녀 할머니가 그 재미삼아 한번 풍 들어갔어요. 할 줄 아는 게 그거니까 툭 들어갔는데 거기 보니까요 얼굴만한 전복이 있고 해삼이 있고 멍기가 있고. 아멘 좀 하세요. 또 이 할매가 어때요? 남들 알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새벽까지 일어나가지고 제주도도 안 가. 구룡포 앞바다에 가가지고 풍 떠나가지고 새벽 3시에 담아가지고요. 하나님께 점핑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구룡포 앞바다에 점핑해가지고요. 예수 전복을 캐고 예수 멍게를 캐고 예수 해삼을 캐고 할렐루야!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맨날 뭐 총체적 선거 부실이다, 뭐 주식이 어떻다 어떻다, 뭐 이러한 전쟁이 어떻다, 그거 알아서 하세요. 예수 성경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어가지고 전복해삼 찾는 해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심령이 부유해져요. 이렇게 예수로 부유해진 심령은요 예수 보물을 안 나눠줄 수 없어요. 자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전복이 넘쳐나는데 예수 전복을 막 주는 거, 이웃집에서 주고 일본에 주고 막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가 가난뱅이고 내가 죽을 것 같고 오직 물질과 육체와 세상에 내 자신에게 국한되어 있으니까 너무너무 가난뱅이 되는데요. 찢어버리세요 이 생각을 제발 좀. 예수가 보물입니다. 세 번째, 영원히 잘되게 하는 천국 새마운동을 시작합시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지금부터. 할렐루야. 영원히 잘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남들 잘되기 전에 여러분 영혼이 먼저 잘되세요. 이번 히로시마 제1회 일본 생활선교사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을 심게 하셨어요. 히로시마 방주교회 한 성도님 부부가 68세, 71세, 71세 된 그분은 세례받은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고택 두 채를 일본 선교를 위해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또 이제 집사님들이 또 은혜 받아가지고요. 그곳을 수리해가지고 인테리어를 바꾸게 해가지고 한일 퓨전 음식 레스토랑과 카페 형태의 선교적 킹덤 비즈니스 1호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과 일본 성도들이 함께 세우는 그 법인, 합작 법인 이름, 협동조합 이름이 뭐냐? 고센입니다. 고센. 들어본 것 같아요? 일본식 발음으로 뭐냐? 코젠이다. 코젠. 여러분, 단지 돈벌이 하려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지금 미드가 좀 돈벌이 하려는 좀 이용 좀 할까? 이런 분들은 아예 꿈도 꾸지 마세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일본 전역의 교회들을 돕는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로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빈집을 살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도 초고령 사회, 지방 소멸 시골 소멸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도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공동체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도천에서 우리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성계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도록 도울 거예요. 구룡포에서도 여러분 석병교회 이제 도울 거예요. 우리 소년부하고 청년부도 가잖아요. 다 목이 떡이고 고생하는 일을 기쁨으로 천국 새마을 운동하는 거예요. 후원에 의존하는 선교가 아닙니다. 돈

몇 번 주고 기도해 주고. 그게 아닙니다. 에브리바디가 미셔너리예요. 나의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때가 제야지. 자활, 자립, 자전하는 선교 생태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중국에서 넘어와가지고 최초의 선교 생태계를 만들어줬던 분이 네비우스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활, 자립, 자전, 쉽게 말하면 근면 협동, 뭐요? 근면 자조 협동, 이런 여러분 선교 생태, 복음의 생태계를 만들어가 초기에는 그렇게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막 서로 욕이 나오고 막 서로 이러는 거 기쁨하게 빼고 다른 게도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걸 뛰어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계적인 플랫폼을 왜 만들었습니까? 열방으로 흘러가는 생명수의 강, 복음의 생명수의 강을 위해. 이걸 밑빠진 독에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던져버린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제가 안 집니다. 누가 집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는 거예요. 저는 말씀대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자활, 자립, 자전의 선교의 생태계, 천국 새마을운동의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히로시마를 시작으로 치바, 미야기, 도쿠시마 막 달라드는데 아닙니다. 좀 더 실험을 해야 되고, 거기는 청년들이 부족하잖아요. 더 연구해야 됩니다. 더 엄격하게.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잖아요. 일본 전역에 21세기의 고생 땅 복음의 오아시스가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고 뭐 답답한 일들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구멍가게 하나 하더라도. 그러나 바른 동기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활선교사는 복음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 기관 세워놓고 뭐 방송국 세워도 어때요? 가서 그 취직자리가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이 생활선교사입니다. 먼저 복음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돈벌이하고 자기 성공하고 하는 것이지, 복음이 실종되면 안 되는 거예요. 창세기의 고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구했던 성도들이 함께 머물렀던 은혜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 열 가지 재앙, 이제 열방 스케일에서 일어날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환난 날의 피난처를 구축해야 됩니다. 21세 고센 땅 4세대가 다 똘똘 뭉쳐서 성경대로 연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새마을운동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살아야 된다. 국민들아, 성도들아, 이 천국 새마을운동을 펼쳐야 될 때입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혼이 잘 되도록 가꾸어야 돼. 텃밭을 가꾸듯이, 문전옥탑을 가꾸듯이 그리스도의 에덴 동산을 가꾸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의 보물을 많이 줍줍해야 됩니다. 이게 바다라 생각하고 풍덩 뛰어들어서 예수 해삼, 예수 전복 많이 많이 쟁여가지고 넘쳐다니까 나누어주는 거예요. 삐져나오니까 계속해서 주님이 다운로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잖아요. 여기 죽었는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힘을 내어 전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고생과 같은 복음의 생태계를 다 함께 세워갑시다. 다 먹고 사는 생활이에요. 생활, 생활이 되어야 복음이 되는 거, 생활이 되어야 성교가 되는 거, 생활이 되어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생활을 앞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점점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생수의 근원, 만복의 근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플랫폼 교회, 영혼을 살리는 천국 새마을운동의 시범교회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고 뗀 것 엉뚱한 데에 한눈을 팔았습니다. 이제는 생수의 근원으로, 아드폰테스로, 만복의 근원 예수로 돌아갑니다. 서양교회가 우리에게 만복 근원 예수를 전해줬건만, 하나님 유럽교회를 보세요. 우리도 그 지경 되면 안 되겠습니다. 이 세상의 바알과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우상의 아이돌을 파쇄하고 주여 주님만 생명다에 붙듭니다.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본과 대한민국 열방을 흐를 지어다, 생생하게 흐를 지어다, 복음의 생수가 흐를 지어다, 복음의 생태계가 만들어질 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시다. 오늘 찬송을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가 정말 그런 가치가 있는가?

0: 여러분, 우주와 만물과 만유보다 더 귀하신 한 분, 보물, 영원한 보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도 다 티끌처럼 사라집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1: 아멘.
0: 십자가 산 그 사람, 이 보물을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1: 아멘.
0: 목숨을 걸고 붙드세요.
1: 아멘.
0: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는 천국 생활운동 시범 본부로 택함을 받아서 천국 정부에서 주여 오늘 이 말이 진실로 주님 주신 말씀이라면 헛된 것 구하지 않고 영원 잘 되도록 우리 영혼이 에덴 동산같이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게 맺히는 곳으로 아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지혜와 계시의 성령이여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떠나고 쳐주시옵소서.
1: 아멘.
0: 생수가 흐를지어다.
1: 아멘.
0: 주여 기도합니다. 아멘.

0: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에 거룩한 불꽃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로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거룩한 부흥이 아버지의 천국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하나님 자유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0: 아멘. 아멘.
1: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0: 아멘.
1: 이 시대에 바알에 굴복하지 않은, 이 세상의 우상 신흥에 굴복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0: 아멘.
1: 하나님 오늘 감히 천국 새마을 운동 시범 교회로 선포를 했습니다. 주의 뜻에 합하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과 그릇이 합당하지 않을지라도 소수의 남은 자들의 기억을 그 중심을 삼으시고 이 공동체를 넘어서 일본과 통일한국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일을 주님이 감당하옵소서.
0: 아멘.
1: 하늘을 찢고 오실 주님, 하늘을 찢고 은혜의 단비부터 부어주셔서 영혼육의 치유와 소성과 회복과 공급이 일어날지어다.
0: 아멘.
1: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는 귀한 은사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수량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기쁨의 교회 지역번호 054-279-100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포항 큰숲교회 김창성 목사입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 전파해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었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도 알죠. 그러나 마음은 있지만 참여하지 못하는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동방송을 더 응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극동방송을 통해서 나는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는 부분을 극동방송을 통해서도 우리가 같이 협력할 수 있구나라는 것에서 순수 복음 전파 방송의 중요성이 25년 전부터 오늘날도 변함없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우리 포항 지역은 홈이 곧 대한민국에서 해가 가장 빨리 뜨는 곳으로 또 잘 아실 겁니다. 해가 가장 빨리 뜨는 이곳 포항에서 시작하는 극동방송은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대한민국의 동쪽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저도 많이 사랑하고 또 응원하게 되고요. 또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더욱더 우리 포항 극동방송을 품고 기도하며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포항 극동방송에게 대한민국의 동쪽이 달려 있습니다.
1: 대한민국의 3면은 복음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최서단 백령도에서는 서울극동방송이 복음을 전하고 최남단은 제주극동방송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동단은 포항극동방송이 복음으로 물들여갑니다. 하지만 이 복음 전파는 저절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있기에 오늘도 방송은 멈추지 않죠.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문자메시지 샵 9030으로 전파라고 보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찬양으로 함께한 기분 좋은 오후였습니다. 남은 하루도 주님으로 기분 좋은 하루 되세요.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사랑이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딸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 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오후. 말씀의 오후 이 시간에는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식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이 들리는 것이 희망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자, 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가 두려움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은사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꺼져가는 은사에 불을 다시 붙여주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1장을 썼는데요. 1절을 보시면 바울의 자기 정체를 얘기하죠. 얼마 안 있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죽는다고 해도 나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로 간다. 이 말은 곧 디모데에게 너도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을 받은 사역자이니

있으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복음으로 낳고 양육했던 믿음의 아들이자 평생의 동역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디모데후서 순교 직전에 쓴 윤 같은 이 디모데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가장 아끼고 신뢰했던 사람은 아마도 디모데였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디모데를 보내죠. 그의 마지막 서신도 디모데에게 보냈어요.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보고 싶다,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했던 사람도 디모데였어요. 여러분, 힘들 때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나 부를 것 같죠? 못 부릅니다.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마음을 열고 함께 해줄 사람이 누굴까? 힘든 절에 가면요, 별로 없어요. 근데 그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에게는 디모데였어요. 근데 이 관계는 하늘이 내린 관계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관계예요. 우리도 사랑하고 신뢰하고 보고 싶고 염려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힘들 때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데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일단은 영혼을 낳는 해산의 수고, 그리고 그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드린 희생이 있을 때 아비와 자식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이런 관계는 잘 안 깨집니다. 최고의 복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도 이런 관계를 가진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 들어와야 신앙이 자랍니다. 관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다 말장난입니다. 예, 말장난입니다.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 참는 게 뭔지, 용납하는 게 뭔지, 사랑하는 게 뭔지 그때 알아요. 3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도 늘 디모데를 생각해요. 쉬지 않고 기도해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 눈물을 생각한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밀레도에 잠깐 들러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요. 물론 이때 목회자인 디모데도 왔어요. 그때 작별할 때 크게 울었다.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디모데도 울고 에베소 교회 장로도 울고 바울도 울고 울었어요. 바울은 지금 그 눈물을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마도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었을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닐까요? 바울은 디모데를 격려합니다. 네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네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네 안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너 감당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은사에 불을 붙이고 싶어해요.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디모데의 가슴에 은사의 불이 붙었어요. 젊은 나이에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거짓 교사와 이단, 그리고 네로의 박해, 이런 일을 겪으면서 바울의 디모데의 가슴 속에 열정이 자꾸 식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 안의 믿음과 은사의 불이 지금 꺼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이 왜 꺼질까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불이 왜 꺼질까요? 불이 꺼지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안 쳐다보고 자꾸 세상을 쳐다보고 거기 자꾸 젖어들고 거기랑 타협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마음을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이 자꾸 꺼지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은사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불 꺼진 것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 그랬죠? 불 꺼진 상태에 적응하는 거예요. 식어져 버린 상태를 정상으로 느끼는 것.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정상이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일어날 노력도 안 하겠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목장을 한번 돌아봅시다. 불 꺼진 상태에 적응하고 있지 않는가? 신앙 같지도 않은 신앙을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나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정상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지 않는가?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하향 평준화되는 거예요.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죠? 여러분 두려움은 절대로 하나님이 준 게 아니에요. 어떤 형태의 두려움이든 간에 두려움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면 은사의 불이 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마음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으면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준 마음을 품으면 죽어요. 하나님 준 마음이 뭐냐? 세 가지 얘기하죠. 물론 이 세 가지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 가지 얘기합니다. 첫째는 뭡니까? 능력이다. 능력. 이 능력은요.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능력은 이미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뭐가 필요하냐? 살아나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미 내게 그 능력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감당할 수 있어. 큰일 났다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다. 그리고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감히 망할까요? 끝이 보일까요? 당연히 끝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은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사랑이 있으나 없으나 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사랑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여러분의 목장에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노력해서 품을 수 있는 한계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용납이 돼. 근데 문제는 이걸 넘어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넘어가면 어떡합니까? 걔는 나는 못 품어요. 걔는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안 보고 싶어. 네가 나가든지 내가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랑이 없으면 공동체는 구성이 안 돼요. 우리는 사랑 가지고 뭐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뭔 상관이야.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아니요. 사랑 없으면요. 살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없어요. 뭐가 필요하냐?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사랑을 줬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살아남으면 돼요.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그 친구 보면 교회는 진짜 안 나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모금가에 찼어요. 교회 안 나갔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가 내게 오는 거예요. 사랑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져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 경험이 수없이 반복이 안 되면 공동체는요 세워지질 않습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근데 주어졌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절제지요. 절제. 예, 절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비난받을 때, 갈등의 상황 앞에 섰을 때 감정이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다혈질은 더 잘 올라오죠. 이게 눌러집니까? 눌러집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냐? 절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이게 성경의 열매예요.

0: 절제. 이것도 처음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졌어요. 살아나면 되는 거예요.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예. 여러분, 복음을 증언하는 것하고 고난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고난 안 받으려고 하면 간단합니다. 뭐 안 하면 되죠? 복음 안 전하면 돼요. 가정의 평화를 원한다면 믿지 않는 남편에게 교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평화가 올 거예요. 말해보세요. 고난이 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많이 밀려 들어왔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뒤집어, 다 뒤집어 썼어요. 교회가요. 보편적으로 고난 없는 신앙생활을 원합니다. 쉬운 신앙생활을 추구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거꾸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말 안 하면 고난이 없는데 말하면 고난이 와요? 말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자, 창조가 사실입니까? 인간의 타락이 사실입니까? 대속의 십자가가 사실입니까? 부활이 사실입니까? 주님 오시는 게 사실입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사실입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죠. 말해줘야죠. 그게 사명이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뭐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게 주님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을 받들려고 하니까 뭐가 오죠? 고난이 와요. 거부해야 됩니까? 받아야 됩니까? 물론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고난 없는 게 꼭 축복은 아닙니다. 예, 고난이 축복입니다. 오히려요. 자, 오늘은 사무엘 3장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 안 들린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영적인 어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십니까?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어떤 의미이고 또 들리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아니, 뭐 예배 시간에 와서 앰프 잘 만들어 놓고 스피커 좋은데 말하면 저절로 안 들립니까? 근데 들린다, 안 들린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들을 때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이 들린다는 것하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자, 말씀이 안 들리는 게 대수롭지 않은 문제일까요? 아니면 심각한 문제일까요? 안 들리는 게 대수롭지 않을까요? 심각할까요? 그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오늘.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일어난 일인데요. 이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큰 희망이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절망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망과 절망이에요. 삶과 죽음이에요. 쓰임받고 버림받고. 어디서 갈려지냐?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 여기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0: 아이 사무엘. 자, 이때 사무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추정할 뿐인데요. 대개 학자들은 유대 역사나 언어를 배경으로 보면 12세 전후였을 것으로 봐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째는 아이라는 나르라는 단어가 성전 문을 열고 닫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소년을 뜻합니다. 소년.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12세에서 13세가 되면 신앙적으로

0: 율법의 말씀에 책임을 지는 성인의 시작 단계로 봤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요, 그에 이어서 유대 고대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는 정확히 12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린 사무엘은 정식 제사장이 아니고요. 그냥 성전에서 일을 돕는 자입니다. 성전 문 열고 닫고 등불 관리하고 청소하고 뭐 물품을 정리하고 이런 보조적인 일을 하는 12세 천후의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말씀이 희귀했어요. 왜 희귀했을까요? 이때.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자기 뜻을 말하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네, 좋아하시겠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말씀을 해야 돼요. 사람에게. 내가 이걸 원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을 해주셔야 그 말을 인간이 받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도 말씀하시고,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고,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데 왜 엘리가 대제사장이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을까요? 여러분, 엘리 때 말씀이 희귀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아니고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이유는 엘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계속해서 무시하고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어. 말씀해도 가볍게 생각하고 말씀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니까 일단 엘리야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담기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쉽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이 희귀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네 말씀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줘도 안 담기니까 안 살아내. 또 말해요. 또 똑같아. 또 말해요. 또 똑같아.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그 단계까지 왔다는 거예요. 말해도 속이 경일 거야. 안 들어. 또 말해요. 또안 들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희귀하게 된 출발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야. 아, 저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예. 안 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희귀해지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한가? 풍성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죠? 매주 예배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 그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순종해도 괜찮고 안 해도 아무 상관없다. 이런 태도를 갖고 말씀 앞에 서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 마음속에 담겨진 말씀이 없어져요. 그리고 어떤 거예요? 희귀해지는 거예요. 담긴 게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해져요. 엘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땠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2장에 있거든요.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을 읽어보면,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안 읽고 27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0: 자, 27절을 보십시오. 누가 엘리에게 봤어요?

0: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말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은 엘리는 반응했냐?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선지자가 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아론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분향하게 하고 재물을 너희의 몫으로 너희 조상의 집안에 다 줬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고 나보다 내 자식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에게 드려진 예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네 배만 채우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실제로 홈리와 비나스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가지고 오면요 제사 지내기 전에 야 오늘은 나는 육회를 먹고 싶다 그러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 아니야. 그리고는 자기가 직접 가서 갈고리로 좋은 고기 부위를 가지고 가서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섬기는 여인과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보다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엘리에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엘리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묵인하는 거예요. 묵인했어요. 이런 태도를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보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거다.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거다. 네 아들 홈리와 비나사가 같은 날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집안이 폭삭 망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지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되지 않습니까? 회개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통곡해야 돼요. 엘리는요, 이 무서운 경고를 들었어요. 근데 너무 담담해요. 아들을 징계하지 않아요. 들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게 진짜 심각한 태도구나. 진짜 무서운 거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주장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전에도 이미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이잖아. 뭘 갖고 있어요? 모세 율법을 갖고 있어요. 율법이 뭐냐?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성경이 뭡니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대제사장은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집행하는 사람이에요. 성물을 더럽히면 안 된다. 제사 멸시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매일 백성에게 가르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제사를 멸시한 죄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알고 있는 거예요.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다는 거예요. 율법의 말씀으로 아들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매일 말씀을 들었어요. 아들의 죄를 사람들에게 말을 통해서 또 들었어요. 엘리가 한 반응은 이거예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게 다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아니 붙잡고 네 죽고 내 주자고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해야 되지 않아요? 내 아들아 그리 말라. 그게 다야. 그래서 3장 1절의 상황이 온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0: 엘리가 기록된 말씀을 계속 무시합니다. 선지자를 보내도 또 무시합니다. 결과가 뭐냐? 이상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영적 원리는 이미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새로운 계시나 음성을 하나님은 더는 허락하지 않아요. 예. 이런 말씀을 듣고도 계속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는 이 엘리야의 태도가

0: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도나 얻지 못하리니.
1: 아모스 선지자도요 말씀의 기근이 올 거라는 경고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시는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요,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요, 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의 기근을 겪고 있지 않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듣지만 들어보니까 저 말씀대로 살기 힘들 것 같아, 저 말씀대로 살면 귀찮을 것 같아, 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손해봐야 될 것 같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정한 방식대로 그냥 살아요. 매주 반복이야. 계속 들어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면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이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이게 받는 거예요. 틀었어요. 하나도 안 담았어요. 나갈 때는 지난주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요, 어느 순간 주어지는 재앙이 뭐냐, 말씀의 기갈이 찾아와요. 자,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러 다니지만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사방을 다 돌아다니는데 말씀을 얻지 못할까? 하나님은요, 아모스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게 보냈어요. 백성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야, 우리가 잘못 살았구나, 회개하자, 이랬으면 북이스라엘이 안 망했겠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하지 마라, 듣기 싫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거부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함의 극치를 계속 달려갔어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기근이 찾아오는데요, 진짜 비틀거리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떡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중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말이 영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애초부터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떡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지식만 있으면 살 수 있다, 명예만 있으면 살 수 있다, 안락하게 살면, 성공만 하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올 때 우리를 살리는 건 돈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절망에 빠졌을 때, 여러분 인생이 고통의 자리에 섰을 때, 거기서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가게 만드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떡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거부하면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의 때가 오는데 그거는 재앙이에요. 재앙. 북한에 억류된 임현수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노동교화형을 받고 감옥에 갇혀서 강제노동을 하는 거예요. 8시간씩. 근데 그렇게 감옥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에 원했던 게 뭐냐면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살겠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 성경책 한 권만 달라고. 기적같이 북한에서 성경 하나 구해갖고 갖다 줬어요. 2년

0: 7개월의 억류 기간 동안 임현수 목사님은요, 매일 8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150독을 했습니다. 훗날 이렇게 간증했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 두려움과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졌고, 감옥 안이 천국처럼 느껴졌다.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성경책 한 권만 있으면 살겠다. 공감이 가십니까? 공감이 가는 사람은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이고요. 공감이 안 가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말씀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성경 하나 있으면 살겠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빛이에요. 말씀이 등불이에요. 말씀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것처럼 여기는 것, 이거는요, 가장 안타까운 태도이고, 이건 재앙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경을 덮어놓고 예배를 와도 말씀을 듣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사사시대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가슴 칠 일이야. 그런 태도로 어떻게 네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겠는가? 하나님 보시니까 너무나 기가 차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됩니다, 이게. 저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린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 졸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저녁에요. 요즘은 영화극장을 안 보고 뭐 하여튼 폰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노는데요. 좀 일찍 자고 맑은 정신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듣고 마음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요. 비틀거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가 계속 말해도 안 듣잖아요. 어떡하냐? 소통의 창구를 바꾸는 거예요. 너는 안 되겠다. 그래 찾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아인데 바꾸는 거예요. 왜 엘리 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졌는가?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수없이 말해도 계속 안 들으니까. 드디어 하나님은 소통의 창구를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말씀을 읽고 들을수록 희한하게 고집이 세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수록 자기가 중요해지고, 말씀을 들을수록 교만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교만해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경을 읽고, 설교를 수없이 듣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아무런 변화가 없고, 갈수록 더 사나워지고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 식도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그게 진짜 복입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0: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1절과 연결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계속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눈이 어둡다는 표현은 영적인 표현이에요. 단순히 시력이 나쁘다, 눈이 나쁘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요.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자식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판단력이 없잖아요. 흐려졌어요. 바른 길을 몰라요. 이게 뭐냐? 영적인 암흑기입니다. 절망의 상태란 말이에요. 누가요? 대제사장 엘리예요. 무슨 얘기 아닙니까? 영적 수장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모세는 120세 죽을 때까지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이 말은 죽는 순간까지 그는 영적인 권위와 분별력과 판단력이 완벽하게 유지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98세쯤 되는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점점 못 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어두워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버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답답합니다. 메말라게 되어 있어요.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사람 보면요, 이상한 결정을 많이 해요. 이제 왜 저렇게 가지 저거? 묻지도 않으니까 뭐 도와줄 수도 없고요. 희한한 결정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런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 다 그렇게 돼요. 근데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등불을 이어가시고요. 말씀에 사람을 세워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과 위로의 방법이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어디 가서 힘을 얻습니까? 2절의 엘리 얘기는 절망을 보여주는데 3절의 사무엘의 얘기는 소망을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회입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반응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꺼지지 않아서 하나님으로 인한 희망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절을 이렇게 말하죠. 엘리가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금식도 하고 뭘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자고 있어요. 상징적 표현이죠. 온 나라가 영적으로 깜깜해졌는데 그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가 그 책임을 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자기 처소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있다. 궤가 뭘 상징합니까? 언약궤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에 누웠다는 얘기는 그는 어린 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희망이에요.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그게 희망입니다. 나라의 희망입니다. 개인의 희망입니다. 가정의 희망입니다. 뭐냐?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도 하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귀 열어보세요. 들릴 거예요. 4절에서 9절입니다. 읽진 않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불러요. 현직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에? 엘리죠. 그럼 하나님 뭔가 말씀할 게 있으면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엘리를 불러야 되잖아. 누구를 부릅니까? 12살밖에 안 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불렀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심을 꿈속에서 들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들었어요. 반복해서 들었어요. 처음에 사무엘은요, 그 소리 들렸을 때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몇 번이나? 세 번이나 엘리에게 달려갔어요. 엘리는 말합니다. 야, 내가 물렀다. 다시 너 자라. 7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난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지식적으로 몰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알다는 말이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게 동침이라는 말이에요.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지식은 갖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는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어요.

0: 드디어 들은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식으로 듣는지도 모르잖아. 근데 왜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 안 하고 사무엘에게 말할까요? 여러분 집에서요. 말 자식이 많아도요. 누구한테 자꾸 시킵니까? 말 잘 듣는 애를 시킵니다. 한번 시켜 먹으려고 하면 한 30분을 떠들어야 되면요. 귀찮아서 안 시킵니다. 내가 하든지 말 잘 듣는 애 시키잖아. 그렇죠? 계속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안 시킵니다. 안 시켜요. 편하겠죠? 아,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회사에서 아무 일 안 시키면 편합니까? 편합니까? 뭔 얘기예요? 집에 가라는 얘기잖아.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사무엘은요. 세 번씩이나 엘리에게 갔잖아요. 중요한 건 사무엘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부르면 즉시 달려가요.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집에 가서 12살 비슷한 자녀를 새벽에 한번 네 번 깨워보세요. 어떻게 반응하는가? 벌떡 일어나서 네 하고 순종할까? 아니면 한 번, 두 번은 참았다가 세 번은 집안을 없는가 한번 해보세요. 사무엘은요, 어린아이가 새벽에 네 번 불리잖아. 그냥 일어나 갑니다. 사람에게도 순종 잘하고, 하나님에게도 순종을 잘해요. 젊은 애들 많은데요. 여러분,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기본이에요. 다윗, 요셉. 아버지가 신부름 시키면 네 그리하겠나이다. 똑같이 순종합니다. 그런 사람 씁니다, 여러분. 사춘기는 조금 봐주긴 하지만 부모 말 안 듣고 빠락빠락 대들고 제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질서를 깨는 거예요. 부모님 별로 안 계신데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부탁하는데요. 자식을 절대로 떠받들지 마세요. 자식은 절대로 우상이 아니에요. 떠받든 자식이요. 대개는 보면 빗나갑니다. 자, 말씀대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이 사움이 어른 사움이 되면 안 돼요. 아이가 우상이니까 에이 좀 문제가 생기면 뭐 엄마가 더 난린데요. 아, 제발 그러지 마세요. 너무 부끄러워요. 저는 그런 걸 보면요. 자식들이 사우면 부모가 자기 자식 나물로 해줘요. 나무 자식을 나무랍니까? 그것도 바른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죠. 나무 자식 자꾸 욕하지 마시고. 그래야 사움이 안 번진단 말이에요. 요즘 애 사움이 전부 어른 사움이에요. 가정의 원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우상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잘 길러라고 나한테 맡겨준 선물이에요. 그 이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5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안 듣던 엘리 통과. 부모 말 안 듣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홈니 통과. 비나스 통과. 누구한테 갑니까? 사무엘에게 갔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패스하지 않는, 통과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지켜야 되겠다. 뭘 하고 싶다. 죄는 통과. 죄 통과.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통과시키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러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험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이 어려도 괜찮아요. 심지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즉시 달려 나가서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주님은 쓰십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10절입니다. 시작.
1: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0: 죽겠나이다 하니.
1: 예, 드디어 네 번째 사무엘이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겁니다. 하나님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부릅니다. 모르면 뭐 어떡합니까? 엘리에게 계속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부르고 두 번 불렀더니만 얘가 말도 못 알아듣는데 그러고 버리지 않았어요. 몇 번 말합니까? 네 번씩이나 말했어요. 네 번씩이나.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불렀는데 못 알아듣는다고 즉시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를 봅니다. 태도. 태도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태도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지식 많이 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태도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10절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무엘을 몇 번 부릅니까? 두 번 불러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 불러요. 성경에서요,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누군가를 부를 때 두 번씩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 두 번 불러요. 베드로도 두 번 불러요. 사도 바울도 두 번 불러요.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잖아요. 말씀을 무시하는 엘리를 버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홈니와 비나스도 패스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사무엘을 택하시고 이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이때부터 사무엘의 한 말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이 한 모든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사람이 내뱉은 말은요. 하나님 다 책임지세요. 우리 기억해야 될 건요. 하나님 부르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르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면 충분해요. 예, 완벽한 준비를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부르면 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다가 죽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준비하다가 인생 끝낸단 말이에요. 아니요. 여러분이 준비 안 된 거 부르시는 하나님이 압니까 모릅니까? 알아요. 상관없어요. 우리가 준비한들 얼마나 준비하겠어요? 부르시면 아멘하고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말씀을 기다리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듣고 있겠습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늘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면요. 어둠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말씀이 들리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 앞에 그분의 말씀 앞에서 사무엘처럼 말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제 우리가 3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이 안 들렸던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듣기를 싫어했던 엘리는 하나님이 패스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이든 집에서 성경을 읽는 시간이든 하나님 말씀이 들리냐 안 들리냐의 차이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성경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려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말씀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흘려버리지 마세요.

0: 한 말씀 한 말씀 경외함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들리면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들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들리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말씀의 자리에 나왔는데 안 듣는 거예요. 제일 큰 재앙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에 기근이 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15절 읽고 마칩니다.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길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렀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전쟁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답답해. 그래서요. 어디를 찾아가느냐면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이전에 사울은 예루살렘 안에 무당을 다 쫓아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본인이 무당을 찾아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큰 위기가 찾아와도 말씀이 있으면 그 길이잖아요.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 찾아가냐? 무당 찾아가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길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지금 사울이요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저는 우리의 평생에 이런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귀를 여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 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말씀의 오후 지금까지 포항중앙침례교회 김중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중앙침례교회 지역번호 054 272국에 112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오후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테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테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요리할 때는 조리법을 따라야 하고 여행할 때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고 새 수납장을 설치할 때는 설명서대로 따라하죠.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시사항 너무도 자주 잊거나 간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규칙과 규정, 우리를 기분 좋게 하려는 유쾌한 제안 같은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실체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 여정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가장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오 해피 데이 아카펠라 영어 찬송 한글원 찬송 첫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은혜의 능력이 어떠한지 등등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 그분이 제시하는 지혜를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분의 말씀에 매 순간 의지하길 소망하며 찬송 두 곡 연이 함께 할게요. 국립합창단의 내 주의 보혈은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 트리니티 싱어즈가 부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스리랑카에는 아나바스 스칸덴스라는 학명으로만 불리는 물고기가 있다. 이 물고기는 가끔씩 물에서 나와 육지를 돌아다닌다. 보통 물고기들은 물 밖을 나오면 30분도 버틸 수가 없지만 이 물고기는 때때로 일주일 정도를 육지에서 지낸다. 어떤 물고기는 1km도 넘는 거리를 육지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일주일이 넘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물과 떨어져서도 잘 살 수 있는 희귀한 종이다. 이런 독특한 특성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물고기를 해부해 봤더니 다른 신체적인 특징은 일반 물고기와 다 똑같다. 다만 뇌가 조금 달랐는데 뇌에 달팽이 관처럼 생긴 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담아두었다. 이 기관에서 조금씩 물을 공급해 습기를 유지해주는 것이 육지에서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이었다.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6일간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최소 주일 하루의 예배를 성공해야 한다. 그리고 예배를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비결로 여기고 귀중히 지키라. 주의를

경건히 지키며 영혼의 양식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The Wonderful World of God, The Allen Family의 영어 찬송이었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고 연예 함께 할게요. 노아의 말씀 신호등이라는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전성구님의 기타 연주 찬송 달고 오면 그 말씀 그리고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목마른 자들아.

혹시 지금 나는 빈들에 서 있지는 않나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어버리고 메말라버린 상태는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은혜의 담비가 필요합니다. 네,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길 기도드립니다. 매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한 주간 적용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고요. 성령의 담비로 은혜와 생명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성진님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의 시간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30장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소유 제대로 써야 멋지게 남는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전 오늘 사무엘상 30장에 다윗과 600명의 용사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 건데, 다윗이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그 전쟁에 뭐 이렇게 참여하는 것 때문에 블레셋 진영에 며칠 동안 가서 자리를 비운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만에 돌아왔는데 마을이 자기들이 없는 사이에 처참해진 거예요. 마을이 다 부서지고 불타고, 더 충격적인 것은 아내와 아이들이 모두 다 어딘가에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허탈한 용사들이 너무 슬피 울고 너무 큰 멘붕이 오니까 흥분해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고, 다윗 역시도 자기 가족을 다 잃은 상태에서 그 부하들의 거친 항의를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면서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막막한 그 상황에 다윗이 다윗인 이유를 드러내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아니 뭐 기도할 수 있지.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막막하면 환경에서 사람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다윗은 그 막막한 상황에 하나님께 묻기 위해 기도를 드려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 저는 그 개념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과 공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내 의지를 보이는 게 기도다. 또 기도라는 것은 이미 방법과 답을 알고 있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기도다. 그런 의미라면 다윗은 너무 잘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금 빨리 쫓아가

반드시 가족들을 되찾을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600명의 용사와 함께 곧바로 추격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두 가지의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600명이 같이 출발을 하다가 한 200명 정도가 체력이 고갈되고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을 만큼 지치기 때문에 결국 본진에서 200명이 탈락을 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0명을 중간에 떼어놓고 400명만 가지고 다시 추격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누가 우리 가족들을 납치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추격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서 지금 추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민이 될 때쯤 그들이 추격하는 길가에서 뜻밖의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한 이집트 노예가 그냥 길거리에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한시가 급하지만 모르는 이 사람을 돕느라고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건 상식이지만 다윗은 죽어가는 그 불쌍한 노예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어서 잠시 시간을 내서 그 죽어가는 노예에게 물과 음식을 주고 그를 돌봐줍니다.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지체되고 또 성급한 부하들의 원망의 소리는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다윗에게 뜻하지 않은 실마리를 찾게 돼요. 죽다가 살아난 이 노예가 알고 봤더니 아말렉 사람들에게 부려지다가 병이 드니까 길거리에 버려진 노예예요. 그런데 자기를 살려준 다윗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모든 일을 아말렉이 버렸다라는 얘기를 이 노예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니 나를 살려주셨으니 내가 그곳까지 당신들을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저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할 수 없어서 시간을 손해하고 지치더라도 그를 살려줬을 뿐인데 그 덕분에 다윗과 400명은 막막했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자, 다윗과 400명의 군인이 드디어 아말렉 진영에 도착해서 숨어서 그들을 지켜봅니다. 이 아말렉 군인들은 이미 여러 곳에서 약탈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리품과 승리의 도치에서 술에 취해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다윗은 새벽이 될 때까지 그냥 지켜봅니다. 그리고 너무 술에 취한 이 아말렉 진영이 흥청망청 한 사람 두 사람 비틀거리고 쓰러지기 시작한 새벽이 되었을 때 다윗은 400명의 군인들과 함께 기습 공격을 해서 가족들 하나도 다치거나 생명을 잃지 않고 다 구하고 그들이 가졌던 그 아말렉에 쌓였던 막대한 전리품을 얻게 돼요. 자, 그리고 그들이 그 막대한 전리품을 가지고 뜻밖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길에 중간에 낙오되었던 200명을 400명의 본진이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400명의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들 가운데 몇몇 강성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이번 전쟁에 함께하지 않았고 싸우지 않았으니 이 전리품은 저들에게 주면 안 됩니다. 적어도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웠던 400명의 것이지 중간에 멈췄던 저들에게는 이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400명의 주장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 말대로 목숨을 바쳐 마지막에 가족들을 구해내고 이 전리품을 빼앗은 전쟁의 주인공들은 400명이 맞아요. 그러나 200명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그동안 동고동락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자기들이 피한 것도 아니에요. 체력이 안 되고 부상당하고 그래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들은 짐을 지키고 있었을 뿐이에요. 마치 축구로 말하면 공격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묵묵하게 수비를 한 사람도 승리에 다 공헌을 한 것처럼

200명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거죠. 과연 이 상황에 지도자인 다윗은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갈등을 중재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걸까? 다윗은 단호한 결정을 내려요. 23절, 24절이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 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지니라. 우선 400명이 뭐라고 말해요? 야, 너희가 잘해서 우리가 이 전리품을 빼앗은 게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이것을 얻은 거 아니냐. 그러니 마치 우리가 싸워서 내가 잘해서 이 전리품을 얻고 승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다. 그들을 꾸짖으며 요즘 말로 말하면 다윗이 약간은 카리스마를 발휘하면서 그 400명을 누르고 600명 전원에게 전리품을 동등하게 나눠주게 돼요. 그리고 이 결정은 이스라엘 후대 사람들에게 좋은 전통이 되어서 항상 이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나누는 시초가 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다윗의 지혜로운 결정을 그대로 현대인들에게 가져와서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이 문제를 주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400명의 주장이 더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능력만큼 내가 받는 것, 땀 흘린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공정함이고 그게 공평이라고 생각해요. 소위 능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경쟁해서 도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받아들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현대인들의 눈에는 이 다윗의 결정이 뒤처지고 능력 없고 함께하지 못한 사람에게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람들의 몫을 떼어주는 것은 그저 무능한 자를 감싸주는 바보 같은 논리처럼 들릴 수도 있겠다. 왜 성경은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능력주의,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이런 현대인들의 당연한 논리에 오늘 약간 다른 생각, 반대되는 생각을 우리에게 지혜로 던져주는 걸까?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등산 같은 데를 가보면요, 체력이 안 되는 동료를 배려해주고 보폭을 맞춰주고 그러면 언젠가 내가 힘들 때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배려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베풀었더니 내가 받아야 될 때 그로 하여금 도움을 받아서 결국 그도 살고 나도 살고 같이 사는 거예요. 저는 소유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소유한 것을 멋있게 쓰는 것이냐? 바로 이 다윗처럼 의도적으로 내 주변에 능력이 좀 처지고 나보다 훨씬 느리고 그리고 약간은 모자란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내게 있는 소유를 도울 때 결국 그것은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수천 년 전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주셨죠. 그게 신명기 24장 1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그 한 무술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 고아 과부를 위해서 남겨둬라.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 네가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를 버리지 않고 복을 내려주고 책임

건져 줄 것이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뭐라고요? 네가 수고해서 얻은 곡식을 움켜쥐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대신 그것들을 너보다 느리고 연약한 나그네, 고아, 과부, 이 말은 어찌 의지할 것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면, 그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속을 하잖아요. 네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너의 인생에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키고 복을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쥐고 있는 소유, 여러분이 이루어낸 성취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내가 땀 흘려 남들보다 더 몇 배를 열심히 해서 얻어낸 결과물이니까 내가 누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내가 번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써도 되고 내 권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내 주변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진급도 하고 또 남들에게 뭔가를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을 때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대우를 받는 거 당연한 거고 능력이 없으니까 내 밑에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당연하게 혹은 그 사람들을 그렇게 정죄하거나 능력이 없으니 그런 대우를 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누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가졌다면 그게 소유에는 여러 가지 뭐 물질도 있지만 건강도 있고 지위도 있고 재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졌다면 그건 내 능력이 출중해서 그런 것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네 옆에 지쳐서 낙오돼 있는 이웃 그 사람들을 품으라고 허락해 주신 여유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우리가 부시고 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능력주의라는 철조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거,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성공하는 거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거고 이걸 그렇게 해석하면 그건 하나님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어서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 탈진하고 뒤처진 사람들을 세워주라고 그것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 이 예배를 미디어로 드리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생각과 철학이 바뀌게 되길 바랍니다. 내 소유는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자, 다윗이 600명에게 전리품을 동일하게 나눠줬어요. 그리고 다윗도 나눠주고 나서 자기의 몫이 있으니까 자기도 전리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몫을 받고 나서 또 한 가지를 행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들에게 선사하노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은 자기 몫으로 들어온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유다 지역에 있는 여러 도시의 장로들에게 그것을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지금 다윗이 보낸 사람들 그 도시는 다윗이 과거에 사울에게 막 쫓겨다닐 때 그 다윗의 가장 다윗이 어려울 때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준 곳들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한참 쫓겨다닐 때 그 무시무시한 사울왕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윗을 돕는다는 건 결코 그렇게 가벼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한 제사장이 다윗에게 빵 한 덩어리를 줬다는 이유로 사울 왕이 나중에 그걸 알고 그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째로 죽이는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돕고 싶어도 이런 소식을 들으면 다윗을 돕는 일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을 지켜줬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때의 그 은혜, 그때의 고마움을 떠올리며 그 고마웠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베델에서 헤브론까지 한 사람도 잊지 않고 다 보내요. 그랬더니 훗날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왕을 뽑아야 될 때 그 유다의 많은 도시에서 다윗을 지지해요. 물론 이것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고 이런 걸 의도해서 전리품을 나눈 건 아니에요. 그러나 600명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의 몫이 왔을 때 내가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배분했으니 이제 이거는 내 거야 라고 살아도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몫을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에게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 그것을 다시 나누었더니 하나님은 없어지게 하시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에 더 큰 자산으로 다윗의 인생에 되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게 어떤 소유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다윗이 소유를 어떻게 써야만 멋지게 쓰는 건지를 보여준 두 번째 그 주제가 뭡니까? 따라합시다. 고마운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갚는 일에 써야 합니다. 고마운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그 감사를 표시하는 일에 우리의 소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쉽지 않은 일은 다윗처럼 우리가 고생 끝에 어떤 인생의 성취와 성공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고생을 한 거에 대한 보상 심리로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거예요. 내가 고생해서 이룬 거니까 이 고생에서 얻은 이것은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보상하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위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만약에 이 다윗에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싸워서 다 부하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몫이 생겼는데 그걸 다시 감사한 사람들에게 나누느라고 자기 게 없다면 그런 다윗을 보고 아마 현대인들은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 비난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보여준 이 보은은 다윗과 그들의 공동체를 결국 잘되게 하는 또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이름이 꿈의 교회죠. 드림처치. 근데 원래 우리 교회는 제가 개척했을 때 꿈의 교회 이름으로 개척한 게 아니고 새 안산교회로 개척을 했어요. 저는 저희 가정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저 혼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할 때 가족 중에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 혼자 신학을 하니까 굉장히 외로웠죠. 뭐 이 감리교라는 데는 저는 잘 모르는 데고. 그런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저를 신학생으로 전도사로 받아준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잘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훈련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안산에 개척을 한다고 할 때 그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전도사를 그저 품어주시고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내가 개척하는 걸 지원해 주시고 그리고 도와주셨던 목사님과 교회가 내가 있었던 교회예요. 근데 그 은혜가 나에게 너무 컸던 거예요. 가족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비빌 데 없는 나를 신학생으로 품어주시고 전도사로 사역하게 하시고 개척한다고 하니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도와주신 그 교회와 목사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개척해서 스스로 교회 이름을 그 교회가 새 부천교회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교회를 그냥 당연히 새 안산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0: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싶어서. 그런데 아, 한 10년 지나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안산에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시흥에서도 오시고 안양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화성에서도 오고 여기서 사람들이 막 안산에 우리 교회로 오니까 이제는 이게 교회 이름을 한 번쯤 바꿔야 되겠다. 안산 사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교회 이름으로 한번 이름을 변경해보자 해서 2000년 초반에 지금 이 자리로 오면서 꿈의 교회로 이름을 바꿔요. 그때 제가 이름을 바꾸기 전에 그 세부촌 교회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그리고 목사님, 제가 교회 이름을 이래 이래해서 바꿔야 되는데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니 그게 무슨 나한테 허락받을 일이냐고 말씀은 그렇게 해주셨지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정중히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서 그런 이유에서 교회 이름을 바꾸게 된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교회가 부흥했지만 내 마음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싶어서 일부러 목사님께 찾아가서 교회 이름 바꾸는 것을 구두로 허락을 받는데 시간을 드린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런 과정들을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쓰셔야 되는데 그 소유를 내가 살아오면서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준 사람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지금 잘 돼 있어도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에 있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사랑과 기도와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면 그 은혜를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갚아야 돼요. 고마운 분에게 갚으라고 여러분에게 소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간 얻는 것만큼 잘 쓰기 위해 고민하고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내 주변에 느려진 이웃들, 뒤처진 이웃들, 기댈 곳 없는 사람들이 보이거든 그들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고 감사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흘려보내라고 이걸 주신 거구나. 두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새로운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손을 펴야만 새로운 걸 소유하게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고이거나 썩지 않게 만드십시오. 밖으로 쉴 새 없이 흘려보낼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드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소유하는 것에 집착함을 넘어 어떻게 나누고 흘려보내는지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고 도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407-9191번 031-407-9191 꿈의 교회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너무 좋아요. 선수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너무 귀해요. 순수 복음만 전하는 그 방송이라서요. 많이 응원하고 싶은데 나이도 있고 이래서 제가 작게 응원해 주셔서 너무 죄송해요. 그냥 가지 말고 저 한 잔도 마시면 5,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제

0: 전하는 방송에 방송 선교사 되는 거 부담 갖지 마시고 모두 다 홍보다식 하면 좋겠어요. 감사해요. 의를 갖고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마음이 짠합니다.
1: 이러한 전파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도 복음은 세상 곳곳으로 흘러갑니다. 차 한 잔에 5,000원, 복음을 전하는 1분의 방송을 위해서는 10,000원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모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의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생명을 살리는 가장 아름다운 이름, 전파 선교사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9030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의 전파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0: FE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플레더십과 함께하는 날마다 찬양으로를 청취하시는 예배자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날을 허락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날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끄러운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사명을 주신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왕 대신 주님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0: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플랫워십의 날마다 찬양으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이곳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런 소망을 품으며 함께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 되시며 영광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받아

0: 어떤 라디오도 선명하게 들리지 않던 섬 울릉도. 지금 이곳에는 FM 96.7MHz 복음의 주파수가 울려 퍼집니다.
1: 그 96.7MHz 안내판을 차량에 붙이고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 그 극동방송이 일반 성도님들이나 또 이 96.7이 뭐야? 이런데 호기심을 갖는 분도 생겨서 또 FM방송이라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들을 수 있는 방송이 울릉도에서는 극동방송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2: 그동안 울릉도에서 정말 그 일반 라디오 청취도 쉽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밭에서 일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찬양도 듣고 말씀도 듣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성도님들도 굉장히 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동방송도 세워지고 또 많은 극동방송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 가지로 많은 혜택을 얻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울릉도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예수님의 생명을 간절히 바라는 이들의 기도와 헌신이 바다를 건너 복음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전파 선교사님들의 후원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매월 10,000원의 정기 헌금으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는 분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해주세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극동방송의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도,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포항극동방송은 대한민국의 동쪽을 복음으로 책임집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향 목사입니다. 누군가 소망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서 그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또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은 참 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위로자이시오 반석이시오 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성이요 위로요 또 도움자이시고 또 목자가 되심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삶의 마중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소망교도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소망교도소 이모저모로 말씀해 주실 홍보팀장이신 김영미 우리 계장님, 또 영사 홍보 담당자이신 박성호 주임님을 모시고 소망교도소에서 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프로그램, 또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윤경이가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재난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2026년 8월 9일 16시 경북 울진산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려 바랍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와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는 통행을 자제 바랍니다. 개울가와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에는 접근하지 바랍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을 자제 바랍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정규방송 이어집니다.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습니다. 우리 귀한 두 분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0: 그 우리가 지난주에 김영미 우리 그 팀장님께서 시큐모 트리 프로젝트를 좀 얘기하다가 좀 다음 주에 좀 한다서 오늘 또 하는데 다시 한번 이 시큐모 트리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좀 세세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네. 시카모어 트리 프로젝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피해자 공감 책임 프로그램이고요. 수용자가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직시하고 또 책임의식과 책임행동을 가지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은 대리 피해자가 참여한다는 점이고요. 이거는 사실 국제적 교화단체인 PFI가 개발한 회복적 정의 기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식 프로그램으로 이제 PFI에서 이제 국내에서 운영한 거는 이제 처음 최초이고요. 그래서 대리 피해자분이 참석하셔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직접 피해자는 아니시고 어쨌든 어떤 다른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으셨던 피해자분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그 피해자의 아픔을 전해주시고 또 어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역할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게 참여해 주셔서 수용자들이 자신이 이제 누군가에게 줬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이런 것에 대한 계획도 짜보고 또 그런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이제 사과의 마음도 타일 아트 저희가 이번에는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렇게 미니 타일을 모자이크 타일을 해가지고 시카모어 트리 상징적인 시카모어 트리 모자이크 타일을 완성을 해서 그걸 대리 피해자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0: 네. 그럼 여기 참여하는 걸 대리 피해자도 있겠고 여기 참여하는 또 수용자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0: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2: 이번에는 8명이 참여했는데 사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저희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이분들도 잘 모르고 참여하기도 했고 또 어떤 의지를 갖고 참여하기도 했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을 가지고 참여를 했지만 결국은 마지막에는

0: 어쨌든 본인이 피해를 줬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미안함 이런 걸 당연히 갖고 또이 미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보상하고 이것들을 계속 책임을 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냥 단순하게 처벌을 받는 게 본인들이 이제 다내 죄값을 치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 슬, 네, 좀 깨닫는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1: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피의자들이 그 피해자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게참 많거든요. 이제 교도소가 되면은 단지 자신들이 잡힌 거, 수감생활 뭐 재수 없다, 뭐 어쩐 배경이 없다, 뭐 그런 거였지만 본인들을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다는 거, 어떨 때한 가정이 또 무너진다는 거에 대한 그 죄책감을 느끼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뭐 여러 가지 사건도 있지만 특히 음주 같은 것도 저는 음주 운전의 그런 되게 좀 무섭게 좀 다뤄야 되는데 제가 어느 교도소 가서 인성 교육을 하면서 술 먹고 오신 분들 또술 먹고 운전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하겠다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내가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엄청난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차곡차곡 얘기해 주니까. 근데 그이 시커머트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나라 말로 사께오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0: 네.
1: 사께 이제 보상 쪽으로 했지만은 그 여기서 이제 피의자 되신 분들 이제 피해자들의 마음을 읽고 이제 앞으로 자신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부분 갱생의 그런 기회를 잡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여기에 참여하들 그 분들 마음속에 어떤 뭐 소감이나 뭐 자기 마음을 표현한 적이 있는지요?
0: 네, 저희가 이제 끝나고 소감문을 받기도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소감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가장 컸던 거는 교정시설에 들어온 것이 죗값을 치르는 것의 끝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정말 이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뭐 물질적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는 것, 그것 또한 이것을 회복하는 책임지는 방법이라는 것, 자기가 자기 삶을 잘 살아가는 것 또한, 그리고 그렇게 다른 사람의 그 무너진 어떤 그런 것들을 도와주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이런 것들로 다시 환원해서 사회에 환원해 살아가는 것 또한 그런 피해에 대한 회복과 책임을 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그런 고백들이 있었습니다.
1: 그럼
0: 네네.
1: 이것이 이제 국제교화단체 PFI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한 회복적 정의의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한다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소망교도소 처음 했다는 얘기죠. 이제 소망교도소에서는 처음
0: 네,
1: 우리나라
0: 정식
1: 처음
0: 프로그램으로는 전
1: 그렇죠.
0: 파일럿으로는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좀 짧게 진행했던 것 같고 정식 프로그램으로 도입해서 진행한 건 처음입니다. 네.
1: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했네요.
0: 네. 최근 6월 한달 동안 진행을
1: 여덟
0: 했었습니다.
1: 분이
0: 네,
1: 네
0: 여덟 분이.
1: 그렇구나. 또 이제 우리가 작년에 25년도에 국제 학술 대회를 소망교도소 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요거에 대해서 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잠시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0: 저희가 개청 15주년이 작년에 이제 2025년에 개청 15주년이었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제1회 아가페 국제교정 학술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 3일 동안 개최를 했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순수 교정 학술 대회라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고 5대양 6대륙에서 한 40여 명 되는 세계적인 교정 권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주제는 신앙 기반 민영 교도소, 회복적 교정, 또 교정 선교를 주제로 활발히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14개국 정도 오신 것 같아요. 뭐 미국, 브라질, 뭐 싱가포르, 에티오피아, 뭐 이렇게.
1: 얼마 전에 뭐 소망교도소에서 에티오피아 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해 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게 뭡니까?
0: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저희가 에티오피아 교도소에 전수를 하고 또그 실제로 진행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영상 저도 이제 영상으로 접했는데 그뭐 세족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 학교를 교도소에서 진행을 저희가 가장 많이 했기 때문에 교도소 아버지 학교는 저희가 아마 특화돼 있지 않나.

0: 거의 안
1: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 학교 또 관계자분과 또 저희 자원봉사자분 이렇게 저희 직원 이렇게 가서 거기서 그런 방식을 또 전수를 하고 실제로 진행도 해보고 해가지고 거기서 많은 감동들이 있었던 장면을 봤습니다.
0: 그 어떻게 보면 네. 지금 우리는 전 세계 K-POP, K-POP 아니는데 K-POP 프리즈 같은데
2: K-교정
0: K-교정 예.
1: 실제로 에티오피아에서 작년에 그 학술대 기간 즈음에 저희 교도소에 방문하셔서 선진 교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희 교학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배워가셨어요. 네, 세 분
0: 아,
1: 정도
0: 그때
1: 오셔서
0: 옆에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같이 이렇게 해서 제가 색다르게 봤는데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우리가 그 명성교회인가요? 할 때 휴식 시간에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오신 그 교정 사역자들하고 이제 몇 마디 얘기해 보니까 한국의 교정 프로그램이 놀랍다. 특히 소망의 순수 복음적으로 하면서 이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미국의 보안업체에서 어떻게 영리 목적으로 하는데 민간 단체에서 한국처럼 이렇게 순수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교도소는 아마 소망 교도소가 처음이지 않냐 뭐 이런 얘기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봐도 또 그렇던 거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소망 교도소에서 열린 교정을 위한 유튜브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박성우 우리 주인님께서 담당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일단은 저희가 민영 교도소다 보니까 이제 홍보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우리 예, 그 소망 교도소에 대해서 어쨌든 전국이든 전 세계든 다 알려야 하기 때문에 목사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 소 간판 보시면 네네. 간판에 이제 소망 교도소 이렇게 써 있고 그 옆에 왼쪽에 이제 거듭남과 회복 공동체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홍보가 영상이든 뭐 다른 매체 기사든 다른 매체들로 거듭남까지는 홍보가 좀 많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용자의 복음을 통한 변화 뭐 이런 네네네. 것들은 많이 홍보가 됐는데 아까 시커머 트리 또 이야기 나오고 했었는데 수용자를 제가 이제 어쨌든 교정 교화해야 되는 교도관으로서 궁극적으로는 피해자가 회복되는 게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영상 홍보 담당이라서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데 그 내용에 수용자의 수용 생활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배제하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그 수용 생활보다는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수용자의 변화 또 더 나아가서 피해자한테 용서를 구하려는 그 태도. 그러니까 사실 수용되면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좀 억울해하는 마음이 좀 드나 봐요.
0: 그게 좀 많아요.
3: 다른 애도. 네. 그래서 막 억울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변화되면서 그런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갖는 수용자들이 있거든요.
0: 그렇죠.
3: 꽤 많거든요. 소망교도소에서. 그래서 사실 나와서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죠.
3: 누군가 소망 보고 그 속에서 뭐 왜 이렇게 편하게 해주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추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사회에 나와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그렇죠. 거기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언젠가 다시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와 공존을 해야 되는 건데 재범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때 변화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제 나름의 가치관을 가지고 지금 영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0: 절반의 그 유튜브 중에 다시 만나지 말자라는 그 유튜브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저 속으로 또 꽤 나왔던 걸 알고 있는데 그 내가 보면서 그 신입 교육이죠. 그게 신입 교육을
1: 네,
0: 하면서 이제 뭐 아버지 학교 그 장면에 보니까 뭐. 세족식인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소망교도소를 잘 알리는 그런 홍보였지 않았는가 제가 유튜브 보면서 짝짝짝 박수도 쳤는데 근데 그 아까 우리 박성호 우리 주인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요한 건 소망교도소 안에서 이 분들이 변화받아서 제 사회에 가서 사회에 좀 유익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고 이제

0: 교도소는 이제 기독교 교도소잖아요. 민영 교도소 지금 아가페 제대하자 일몰이 기독교 교도소 복음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좀 우리 소망 교도소에 대한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관심도 갖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자원봉사자들도 좀 소망 교도 알고 오고 또 소망 교도소 수용대에 있는 수용자 가족들도 또 소망교도소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고 오늘 처음에 이렇게 소망교도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있다고 한다면 저는 수용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 소망교도소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러면 소망교도 잘 어필해줘서 홍보가 좀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되는데 유튜브나 또 아니면 또 소망교도소 알고 있는 뭐 카카오톡 같은 것도 뭐 있고 그럽니까?
1: 네, 저희가 뉴스레터를 격달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소망교도소 소식을 또 글이나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네, 그런 컨텐츠도 있습니다. 네.
0: 저것도 해야 되겠네. 저는 그 전에 몰랐네요. 그렇게 다녔으면서 카카오톡 채널이 있는지. 이 저 같아도 제가 자원봉사로 이제 한 달에 두 번씩 들어가고 문항세도 가고 주일 예배도 가고 그런데도 저한테까지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얘기지.
1: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카카오
1: 네.
0: 채널이 우리 지금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신 전국의 우리 극동방송 사랑하고 아름다운 고백 사랑하신 여러분 소망교도소 카카오톡에 들어가면 채널이 있다고 합니다. 친구 찾기에서 하면은 격달로 나오는 겁니까?
1: 네, 뉴스레터는 격달로
0: 뉴스레터.
1: 나오고요. 또 저희가 유튜브에 새로운 영상 컨텐츠가 올라가면 또그 채널로 저희가 알려드리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0: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이 아름다운 고백이라는 게 유일한 교정 전문 프로그램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범죄자들에게 돌을 던지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향해 하신 말씀 있잖아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우리 다 죄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직도 우리 마음속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 뭘 정죄할 권한도 없고 할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 특히 범죄의 늪속에 살아가서 또이 범죄인지 모르고 행하다가 교도소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에게 우리 교도소에서 이제 실행하는 프로그램 중에 아까 그 신입 교육 지금 국내 국영 교도소 유일하게 하는 아버지 학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소망교도소에서 국내 유일하게 아버지 학교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그 에너지가 뭐라고 봅니까?
1: 사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소망교도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재범을 하지 않고 다시는 죄의 그 굴레로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복음 안에서 변화되는 건 물론 중요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 학교 이외에도 정말 많은 가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랑 캠프도 1년에 거의 4번. 네, 4번 정도를 진행하고 있고, 가족끼리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할애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심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든든히 서 있어야 이분들이
0: 그렇죠.
1: 사회로 돌아갔을 때 다시는 재범하지 않고 그 울타리 안에서 또 힘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많이 봤고, 또 그것이 경험적으로 저희가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거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누구나 소망교도소에 온다면 하는 프로그램을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고 저희가 남성 수용자만 있기 때문에 그 남성으로서의 가정의 역할이 있잖아요. 또
0: 그렇죠.
1: 저희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용자 형제도 이 아버지 학교를 거쳐가면서 내가 가정에서 정말 올바른 어떤 그런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남편으로 또 아들로 아버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고 저희 모두가 생각하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아버지 학교를 저희는 끌고 갈수 있는
0: 어떻게
1: 힘이
0: 보면 그게
1: 아닐까
0: 뭐
1: 생각합니다.
0: 재범을 막는 데도 중요하고 가족 회복에도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그 허브 역할을 할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리고 출소하신 분들과 인연도 계속 이어진다고요? 뭐 특별한 모임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1: 저희는 출소를 하고 나면 보통 이제 교도소는 쳐다도 보기 싫다고 많이 이제 얘기를
0: 그렇죠.
1: 하는데 저는 사실 나갈 때 하는 약속들이 있어요. 뭐 이제 3월 전에 나가시면 뭐 이제 3월 1일에 만나요. 뭐 8월 15일 전에 나가시면 8월 15일에 만나요.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날 걸 좀 이렇게 약속하기도 하는데 저희가 3월 1일과 8월 15일에 두 번의 출소자와 직원

0: 사람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벌써 코로나 한 2년 정도 못한 걸 빼고는 이번이 8회째거든요. 그래서 8월 15일도 이제 만나는 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기도를 서로 같이 하기도 하는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 또 어디서도 나눌 수 없는 그 출소 이후의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이분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누고 같이 울기도 하고 정말 그 어려움들 뭐 나갔는데 뭐 취업은 물론이고 교회에서도 이렇게 조금 소속되지 못하는 어려움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1: 그렇죠.
0: 그런 걸 함께 나누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리웠던 직원들 자원봉사자들 또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런 시간 가운데 좀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 제목도 다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꾸준히 출소자분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그 출소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 또 프로그램 만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좀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요.
0: 네.
1: 좀 해주시 바랍니다. 그 또 방송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굽는 뉴스 워시팀이 부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이 시간에는 경주 중부교회 이종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13장 3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본문으로 삼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13장,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뭐에 대한 말씀일까요? 사랑에 대한 말씀, 사랑장이라고 말하죠. 자, 사랑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랑에 대한 사도 바울의 논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것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 더욱 큰 은사가 사랑이구나, 사랑이 가장 큰 은사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성경의 문맥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더욱 큰 은사, 그것은 14장에 나오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14장 1절 말씀을 봅시다. 14장 1절 보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더욱 큰 은사, 어떤 은사일까요? 신령한 은사, 성령의 은사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해하지 마세요. 미래 일을 맞추는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점쟁이나 무당이 하는 그 예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모두 다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주고 가르쳐주는 그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즉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 목장 지도자들이 구역원들, 목장원들을 가르치는 것, 이 사역들이 다 예언의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을 읽고 4장 1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14장 1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13장이 끼어 있어요. 이 13장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12장과 14장 중간에 끼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12장 31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것은 14장 1절에서 말하는 예언을 비롯한 그런 은사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 뒤에다가 내가 좋은 길을 보이리라,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쭉 해놓고 나서

14장 넘어가면 뭐 하기 시작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되, 사랑을 추구하며,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이 나옵니다. 자, 이러한 은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해 놓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은사가 어떤 은사보다 더 낫고 어떤 것은 덜 낫고 어떤 서열을 매기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주신 은사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잘 살펴보면 전반부에서는 각종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뒤에 12절부터 후반부에 가면은 몸과 지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몸과 지체. 그러면 딱 뭐가 생각이 나죠? 그리스도의 몸.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몸에 붙어 있는 지체들이 각양 다른 기능과 역할을 하지만 한 몸을 위해서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한 몸이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은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분도 포함해서 은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 27절, 2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7, 28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자, 여기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직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은사들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질 않고 섞여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가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교사도 주시고 목사도 주시고 선교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직분을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목적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를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 겁니다. 결국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이 은사를 주시고 또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원칙 속에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더 큰 직분을 구하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 큰 직분이나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를 섬기며 봉사하며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바로 그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본문 31절에서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3장으로 넘어가죠. 13장에서 그 가장 좋은 길, 뭘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사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는 은사도 아니고 직분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은사나 직분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원리와 방법을 가지고 실천해야 된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매우 대단한 은사나 대단한 직분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각절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자,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마다 조금씩 은사가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보는 것은 12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아홉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치는 은사, 능력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이렇게 해서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홉 가지 은사 가운데 사람들이 신비롭게 생각하는 대표적인 은사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이 방언에 대한 것은 교회나 교파마다 그 견해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보수적인 교단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것을, 교회에서 방언하는 완전히 금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 오순절 계통의 교회에서는 방언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이 방언의 은사입니다. 자,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방언을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방언이라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방언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그러므로 감사함과 기쁨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 말을 하는 것이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일만 마디보다 깨달은 말씀, 이 말씀 다섯 마디가 더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깨달은 말씀 다섯 마디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는 늘 읽고 묵상하고 깨달아야 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일만 마디 방언을 왜 다른 사람에게 합니까? 요즘에 그렇게 방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아마 바울 시대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요. 나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은사 받았어 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본래 방언의 은사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통역이 없을 때는 오로지 기도용입니다. 즉 하나님과 깊은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에게 사용합니까? 자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 유익도 없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만일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방언으로 중보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은사가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기 홍보용 도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다른 신자를 구별하는 구별용 도구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너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너는 왜 방언도 못하느냐? 너는 왜 그렇게 믿음도 없느냐? 이렇게 상대방을 비판하고 공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은사를 많이 받고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교만해지고 방자해지는 거예요.

결국 사랑이 없으면 받은 은사나 직분이나 능력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해롭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모든 비밀과 지식을 꿰뚫는 예언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런 은사가 있고 이런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감출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셋째 하늘이 어딜까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죠. 둘째 하늘은 대기권 밖에 우주를 가리킵니다. 셋째 하늘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천국을 봤어요. 그곳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무에게도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키시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고난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그런 체험이 필요했을 거예요. 결코 바울 자신을 남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나 은혜나 체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가 자랑할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30절로 33절까지 같이 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굳이 자랑한다고 한다면 나는 도망다닌 것밖에 없다. 도망다닌 것, 자기네 약한 것, 이것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신을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교계의 신문이나 포스터의 사진을 크게 내고 화려한 경력을 나열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예언의 능력이 있고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크게 광고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무례한지 얼마나 방자한지 몰라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방 틀렸다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이끌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겸손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며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아느냐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그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심히 연약한 자다. 만사 뛰어나지 못한 자다. 나는 교회를 핍박한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못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사도로서 쓰임받는 것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정말 저 지옥 밑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인데도 이렇게 들어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도로 삼아주셨는데 당신 오죽하겠습니까? 당신 오죽 하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속에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슬람처럼 총칼로 전파되는 게 아닙니다. 돈이나 권력으로 전파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희생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으로 진리와 생명이 전파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유명한 중세 아시스의 성자 프란시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자주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일주일을 작정하고 금식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에 하나가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우리가 금식기도를 허다하게 많이 했는데 이번엔 좀 특별하게 합시다.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매일같이 맛있는 죽을 한 그릇씩 끓여가지고 자기 앞에 놓고 금식기도를 하는 겁니다. 참 금식기도를 해도 아주 고약한 금식기도를 하는 거죠. 금식기도에 들어갔는데 한 사흘쯤 되니까 제자 하나가 도저히 이 맛있는 냄새, 배고픔 참지 못해서 한 숟갈 떠먹었어요. 그랬더니 둘러서 있던 제자들의 그 무서운 눈길이 그 제자를 향해서 막 쏘아붙입니다. 그것을 본 프란시스가 자기 앞에 있는 죽그릇을 그릇에 들이마셔버렸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항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금식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먹고 사랑하는 게 낫겠다. 금식하면서 미워하는 것보다 먹고 사랑하는 게 낫겠다. 여러분, 왜 금식해요? 주님을 본받으려고 금식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게 뭡니까?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금식하면 더 미워지고 기도하면 더 원수가 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마치 신앙생활은 무슨 달리기 시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세워놓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으면 뭐 가족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다 마귀라고 생각하고 사정없이 내리쳐버립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의 열심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품의 문제입니다.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한다면 참 놀랍고 멋있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학생과 노동자들이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언제나 더 큰 분열과 분쟁을 야기시켜 왔지. 그것 때문에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한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자기 목숨을 버려서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더 많은 사람을 원수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쩌면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

0: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한마디로 지식과 사랑 사이에서의 갈등이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때로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지식은 뭐하게 한다? 교만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이 뭡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은 말씀 2절에서 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우리가 짧은 지식을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교만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덮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어도 모자라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만하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아직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나누어 주어도 내게 있는 것을 다 주고 목숨까지 내주어도 자신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면 자신이 베푼 것은 그저 몇 백만 분지 일도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몸을 내주고 또 내주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셔도 주님 저는 오직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자신은 아직도 너무 갈 길이 멀고 부족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이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12장과 14장 사이에 끼어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랑이 없이 은사를 말하고 직분을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장 끝에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고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은사를, 직분을 바르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예언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놀라운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안다는 것 가지고 섣불리 말하지 마세요.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직분자들, 우리 경주 중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경주 중부교회 이종래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경주 중부교회 지역번호 054-771-1004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친구들, 길을 걸으며 진한 녹색으로 변한 나뭇잎들을 보았나요? 봄에는 살랑살랑 봄바람이 흔들리며 연둣빛을 띠던 나뭇잎들이 점점 더 진한 녹색으로 짙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 햇빛을 가려주어 여러분과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대부분의 나무는 봄보다 훨씬 더 자랐고 굵어졌고 나뭇잎도 무성한데 어떤 나무는 앙상하게 마른 나무가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지어린이 힘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우리가 들었던 찬양에는 물, 댐, 동산 이런 가사가 나와요.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나무가 잘 자라는 데는 물이 정말 중요해요. 매일매일 나무가 자라도록 물이 공급되는 좋은 땅을 물된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는 쑥쑥쑥 잘 자라고 그 가지는 물기를 촉촉하게 품은 초롱잎으로 무성해지지요. 그러나 만약 물을 공급받지 못해 메마른 땅에 심겨진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요. 점점 이파리는 색을 잃어가고 가지는 앙상하게 말라버리고 뿌리는 깊이 내리지 못해 곧 죽고 말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함께 들은 찬양에는 방송을 듣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과 같다고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물된 동산이 될 수 있을까요? 찬양의 첫 번째 가사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뜻만 따른다면 너를 인도하시리. 아멘.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께서 옳은 길, 바른 길, 좋은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렇게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 촉촉하고 풍요로운 땅이 된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기를 내는 꽃을 피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어린이가 될 거예요. 친구들, 좋은 나무가 좋은 향기로, 좋은 열매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자라나는 것처럼 전도사님은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물된 동산 같기를, 물된 동산에 심겨진 나무처럼 잘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향기,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겠어요. 물된 동산과 같은 좋은 땅,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뜻만 따른다면 찬양을 함께 불러볼까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쥐어린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쥐의 뜻만 따른다면, 그리고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온 세상은 하나님의 손 안에, 이렇게 두 곡을 듣고 왔어요. 계속해서 우리를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With Kids Bible Song, 어린이 말씀 속에 물된 동산, 아바 프레이즈의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 창조 송, 노아의 야곱의 축복,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친구들,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주열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주열이니 친구들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삶의 살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번 주도 여러분의 일생이 주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토요일 이 시간에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길은 멀고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에스겔 1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를 읽었는데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기를 그렇게 원하셨지만 결국 말을 듣지 않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이 예레미야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의 이야기입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에스겔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상황들을 보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뭘 잘못했어? 다 우리 부모님들 잘못이잖아요. 부모님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된 자들이 끌려갔단 말이죠. 거의 대부분 10대들이 끌려갔거든요. 그리고 또 그곳에서 태어나 보니 포로의 자식으로 태어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내가 뭘로 어떻게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태어나 보니 끌려온 우리 부모님들의 자식으로 태어난 거죠. 그 인생이 어땠을지 우리가 상상해봐도 상상이 갈 만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포로 생활에 있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오늘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늘 18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심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이 속담의 의미는 뭔가 하면 부모가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부모가 심 포도를 먹었는데 어떻게 아들의 이가 쉴 수 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게 그들에게 속담이 되어서 지금 이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잡혀왔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상황이 있을 때 두 가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억울한 마음이겠죠. 억울한 마음일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도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상황을 당해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잘못한 거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야지. 마땅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어떻든 양쪽이 다 상황은 비슷합니다. 어쩔 수 없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절망 속에 빠진 겁니다. 우리는 피해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속담 안에 들어있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아버지가 심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이가 시다. 여러분, 이 주장은 합당한 주장일까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비슷한 속담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누구 탓? 조상 탓.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문제, 나의 모든 상황을 자꾸만 남에게 핑계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굴도 못 본 아담 핑계를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맞습니까? 아담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평안하게 잘 살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여러분이 따먹었을 겁니다. 아담은 겨우 선악과 한번 따먹었지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무슨 아담을 핑계하겠습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먹이면서 늘 남핑계를 댑니다. 아담 탓, 조상 탓, 남 탓. 그러면서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나는 본래 그렇게 태어났어. 나는 성격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별로 배우지 못한 부모님을 만나서 내 인생은 이 모양이야. 내가 좀 더 부잣집에 내가 좀 더 괜찮은 부모를 만났으면 내 인생은 이렇지 않았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원래 머리가 나빠. 나는 안 돼. 여러분 늘 우리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이런 핑계를 많이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런 요소가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정당화되는 건 아니에요. 나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 누구 때문에 목장 안 가? 그래서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사람 때문에 그랬다 해서 용서해 준다고 합니까? 뭐 그래서 억울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준다고 합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런 그렇게 핑계대는 걸 하지 마십시오. 그건 비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걸까? 어쩔 수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들 속에 많이 빠져 있는 거죠. 포로로 잡혀가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기 힘으로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보면 2절을 다시 보시면 아버지가 심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속담을 쓰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 속담 쓰지 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속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조상들 때문에 자신들의 삶이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처럼 너희의 영혼도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했다. 너희 생명은 너희 인생은 조상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생명은 나에게 있다. 하나님 주장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환경에 달려있다면 어떤 누군가의 때문에 내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판단할 때 저 사람의 배경이 어떤지, 누구 집안 출신인지, 그의 과거가 어떤지 그런 것을 우리는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절망스러워 보이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끝난 게 아니야. 살아날 수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 포로 생활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미 자신들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망 속에 빠진 우리의 마음이 더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니야. 너의 인생은 내 손에 있어. 너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어. 너는 죄의 노예로 끝날 인생이 아니야.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마음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5절 이하에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시는데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며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 아니하며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우상에게 눈을 들지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 않고 또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 않고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고 강탈하지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또 이자를 위해서 구워주지 않고 또 이자를 받지 않고 손을 금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실하게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진실하게 행하면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고 바르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는 의인이니 반드시 살리라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0절부터 보면 가령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방금 5절에서 얘기했던 그 사람이 아들을 낳은 겁니다. 그 괜찮은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떠냐 하면 10절 그가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이 모든 선은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고 이 죄악 중 하나를 범하여 강포하거나 살인하거나 산 위에서 재물을 먹거나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거나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려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별일을 위하여 구워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선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처럼 안 하고 악을 행하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에 그 사람이 그 악한 사람이 또 아들 낳았으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손자는 14절에 보면 또 가령 그 아들 낳았다 하자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대로 행하지 않냐고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15절 산 위에서 재물을 먹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에게 눈을 들지도 않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지도 않고 사람을 학대하지도 않고 저당을 닫지도 않고 강탈하지도 않고 줄인 자에게 음식물을 주고 벗은 자에게 옷을 입히고 손을 금하여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별이나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며 내 율례를 행할진대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죄악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고 무슨 말씀을 하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이 세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걸까요? 의로운 사람, 악한 아들, 또 선한 손자. 그들의 인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결정되었습니까? 아니죠. 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살고 죽는 것은 자신의 의로움이나 자신의 죄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지 어찌하여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을 하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죄 때문에 너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해는 악한 환경 속에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오해입니다. 의로운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악한 아버지 밑에서 의로운 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영향은 있을 것입니다. 완전히 영향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향에 당연히 따라가는 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영향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결정이에요. 물론 환경이 좋으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그렇게 돼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의 삶은 죄와 환경의 영향력

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지만, 좋지 않은 영향력 아래 있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승리로, 생명으로, 회복으로, 은혜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누구 때문에 안 되고 그런 말은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때문일 거예요. 오늘 얘기가 그것입니다. 나는 잘못도 없는데 우리 부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해의식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잘못을 자신들이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둘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5절 보면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공평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피해의식과 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과거에 누군가가 뭘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마음을 갖고 계셔요. 만약에 그런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냐면 그런 자를 구원하면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시면 21절로 가보십시오. 21절 가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죄인이 죄에서 떠나 악인이 죄에서 떠나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지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과거의 죄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요? 저렇게 나쁜 사람도 용서를 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3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24절에 의인이 떠나 범죄하고 악을 행하면 그가 행한 범죄로 죽으리라. 하나님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보십니다.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나는 망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맞지 않고 과거에 내가 해놓은 뭐 괜찮은 일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오늘입니다. 오늘.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었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아무리 화려해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망할 길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그런 일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여러분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평은 잘못한 만큼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그 죄인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어땠든지 그를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그 공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공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깊은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과거에 묶여 있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도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질문해 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이 불공평하신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30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을 자가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어야 할 상황밖에 없는, 마땅히 죽어야 할 자가 죽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고 말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 말아라. 조상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는 끝난 것이 아니다. 돌아올 수 있다. 나는 너희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서 다시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망하는 길로 어쩔 수 없다고 절망 가운데 나가는 그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키라는 것은 괴롭히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 살리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마음은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성경을 보면요. 계속 하나님은 심판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그랬죠. 계속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분으로, 벌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진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진짜 끝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 새롭게 되라, 살아나라 말씀하시는지 이게 가능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새롭게 되고 싶어요. 맞죠, 여러분? 망하고 싶으세요?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새롭게 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은혜를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 결심을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무너져요. 새해가 되면 항상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올해는. 근데 이제 반 지났는데 다 무너졌어요. 마음에 다짐할 때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작심삼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내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될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된 걸까요? 지금까지 노력해도 안 된 것이 앞으로 노력하면 될까요?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18장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듯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은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겁니다. 36장 27절에서도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오늘 말씀의 18절에서는 돌이키라, 죄에서 떠나라,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지라, 살아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좋은 줄도 알겠고 그래야 하는 줄도 알지만 부담되고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고 난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나도 몰라. 나도 내 마음대로 못해요. 바뀌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그 새 마음을 주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37장에서.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게 마른 뼈가, 개고기 같은 마른 뼈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들의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군대가 되게 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죽은 것과 같은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새산 소망을 주어서 새 마음을 주어서 그들을 새로운 군대로 일으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0: 표현해 준 내용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시고 우리 마음이 죄로 가득한 마음에 새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불러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새 마음을 가진 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제 끝났다, 나라가 망했다, 성전이 무너졌다,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우리 인생에서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끝났다,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의지로 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놔두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새 마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이끌림이 우리의 새 마음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중요한 질문은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하는, 우리 스스로 나는 끝났고 나는 소망이 없고 나는 이 인간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라고, 나는 어쩔 수 없이 무엇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돌이켜 회개해. 죄에서 떠나. 내가 너희 운명은 환경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운명은 다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 운명은 내 손에 있어.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야. 불공평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나는 악인들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새 영을 두고 새 마음을 주어서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첫 걸음은 작은 순종으로부터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꿈꾸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말씀을 붙들고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인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은 네가 책임져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인생은 내가 책임져 줄게. 너 인생을 나에게 맡겨.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싶으신 겁니다.
1: 지금까지 경주 경일교회 이왕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77-1009번, 777-1009 경주 경일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나무는 가지 끝부터 물이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봄이 되어 나무에 물이 오를 때가 되면 나무는 뿌리에서부터 끌어올린 물을 밑둥부터가 아닌 가지 끝부터 채워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가지 끝으로 갈수록 가늘기에 제일 굵직한 밑둥부터 물을 채우는 것이 경제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요. 하지만 나무는 구석구석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고 뿌리와 가장 가까운 곳은 가장 마지막으로 물을 채우는 방식으로 온몸을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물을 채워 가지 끝에 연두빛 잎을 피워 봄을 일찍 알릴 수 있었던 거죠. 불영과 불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은 구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인데요. 흐르던 물이 웅덩이를 만나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웅덩이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웅덩이를 모두 채운 뒤에야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데요. 마음이 급하다고 웅덩이를 비운 채 건너뛰는 법이 없기에 웅덩이를 채우는 동안 걸음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지 끝부터 물을 채우는 나무처럼 웅덩이를 다 채운 뒤에야 다시 흐르는 물처럼 이 땅 구석구석 우리의 사랑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을 부르던 말입니다. 또 히브리어로 시온은 사막이란 뜻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리도 삼어했던 수도 예루살렘에 왜 하필 사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을까요? 그 해답은 사막의 노래라고 불리는 이사야서 35장에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인간 구원의 역사를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것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죽음의 사막에 물이 솟아나 생명의 샘이 되듯 시온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을 담았던 겁니다. 사막과 같이 황량한 이 세상에서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우리들을 생명의 활력이 넘치는 존재들로 바꾸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부패하고 어두워지는 사회를 밝게 바꾸는 비결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온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에 우리네 삶은 생명으로 밝게 빛날 수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사야 35장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혼란과 슬픔에 찬 제자 둘이 엠마오로 가면서 그간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은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후에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왜 마음이 뜨거웠는지 깨달았습니다. 슬픔에 찼던 제자들처럼 혼란스럽고 혼자인 것 같고 벌어진 일과 일어날 일들로 염려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이 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은 여전히 당신과 함께 걷고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주님, 때때로 고독합니다. 저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알아채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구하는 제 눈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18번이나 올스타에 뽑힌 강타자 로드니 카르. 그가 타임즈와 인터뷰를 할 때였습니다. 기자가 선수 생활을 하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은 순간이 언제였냐 물었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을 만나는 매 순간입니다. 그러자 기자는 경기장이 아닌 가정이라는 의외의 대답을 듣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제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안타를 하나도 못 쳤든 수비에서 최악의 실수를 했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저 저란 존재를 그대로 바라고 기다려줍니다. 마치 저와 노는 것이 인생 최대의 행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다르죠. 제 성적에 따라 평가도 달라지고 인기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이 생기곤 합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해 줄 수 있는 어른들도 점점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라고 말이죠. 로드니의 이 인터뷰는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과도 닿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못난 아들인 탕자를 기다린 이유는 단 하나, 그가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인데요. 내 모습이 어떻든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7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내원의 찬송은 애청자들과 함께 회중 찬송으로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영적 신비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폭스 아담스 목사는 야곱과 베델이라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와 부합한 찬송을 만들기 위해 세라 애덤스에게 부탁하여 만들어진 시에 미국 음악 교육의 아버지 로웰 메이슨이 작곡한 찬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가사를 개편 찬송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가사 때문에 두 장로교 교단이 신학적 견해가 달라서 오랫동안 통일 찬송가 작업 편찬이 늦어진 원인 제공을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모든 성도가 애창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오늘 첫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회중 찬송으로 만든 찬송시는 운율 시의 유절 가사를 사용하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진행형 가사가 많이 있기도 합니다. 이 찬송도 5절까지 승리하며 산 성도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여 면류관을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는 가능하면 끝까지 불러야 찬송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므로 1, 2절만 부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런 찬송가 부르는 행태인데요. 찬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더 귀히 여겨라. 그렇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찬양이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식 들리네. 입니다. 베이스 김요한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의 제목 분류 분투와 승리에 관련된 찬송 선곡했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용기를 발휘해야 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는 이 찬송은 영국 찬송의 아버지인 아이작 와츠의 시에 미국 복음성가 작곡가인 무디 전도단의 찬양사역자였던 아이라 센키가 작곡한 대단히 귀한 찬송입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저 면류관 쓰리. 승리한 성도가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게 하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안산 시립합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네온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목 분류, 분투와 승리에 관련된 찬송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피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빛나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성도들이 부르는 전승가와 같은 찬송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였던 휘틀 목사가 시를 쓴 찬송입니다. 남북전쟁에서 한쪽 팔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다가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분이죠. 군기를 중심으로 집결한 군사들이 파죽지세의 승리를 거두며 진군에 나가는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이 곡은 다분히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시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보면은요, 하늘 높이 쳐들고 날리며 분발하여 싸우세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전쟁이 임한 군사가 뒷걸음질 치거나 주저할 때 승리는 이미 적군의 것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생사를 주께 맡기고 사탄의 진지를 과감히 돌파하지 않는 한 결코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의 편곡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선율이 아닌 다른 선율을 가지고 편곡을 했지만 가사가 찬송가 가사에서 선곡했습니다. 대단히 힘이 있는 찬양에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21세기 찬송가 344장에 수록된 김동청 목사의 시에 서울신학대학의 겸임 교수를 지내신 작곡가 한상은 교수의 곡인 믿음으로 가리라를 다음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21세기 찬송가에는 한국 성도들이 만들어 봉헌한 찬송이 126곡이나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에 맞는 좋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찬송 시나 음악이 예배 찬송으로 적합하지 않은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한국 교회가 다음 찬송가를 만들 때는 좀더 신중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 찬송이 그런 찬송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만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네온의 찬송에서는 매번 경배 찬송을 한 곡씩 선곡하여 찬양의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도입부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찬송이 경배 찬송입니다. 오늘 드릴 경배 찬송은 주 예수 이름 높이어입니다. 한 가사를 가지고 세 명의 작곡가가 작곡을 했는데 새 찬송가에는 두 곡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을 하나님 앞에 찬양의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 방송 가족들 되기를 소망하며 또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차,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0: 시원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찬양의 은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샬롬.

0: H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이글이글거리고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뜨거운 더운 공기가 온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정도로 찌는 듯한 이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요. 지치기 쉬운 이 계절에 주님께서 친히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영과 육을 온전히 보호하시며 붙잡아 주실 줄을 단단히 믿고 오늘 찬양의 심포니 첫 찬양 올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수원시립합창단 그리고 이어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피아노 김애자입니다.

지난 주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봉사 공연을 위해 길을 나셨습니다. 아침 9시 제가 섬기는 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한숨 돌릴 틈도 없이 곧바로 차에 탔죠. 하지만 설레는 마음도 잠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겹친 도로는 이미 중간중간 막혀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도착 예정 시간은 자꾸만 늘어났고 목적지인 화천은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은 벼랑 끝에 선 것처럼 엄청나게 마음이 심하게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꽉 막힌 차 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자니 육체적인 피로가 파도처럼 밀려왔고 설상가상으로 신경이 극도로 예민해진 탓인지 배까지 이상하게 살살 아파오더라고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무너지자 부끄럽게도 순간 깊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이 멀고 힘든 길을 왜 사서 고생하고 있을까? 그냥 이번 주말에 봉사 공연이고 뭐고 집에서 편하게 쉴 걸 하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시간 속에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죠. 다행히 아주 늦지는 않아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창 전하고 계실 쯤 예배당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겨우 자리를 잡았고 설교가 끝난 후 마침내 준비한 찬양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불평을 늘어놓았던 미안한 마음을 안고 한 곡이 끝나자마자 제 눈에 거짓말 같은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던 한 성도님이 찬양이 시작되자마자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펑펑 흘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시골 분들 얼굴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와 감동이 가득 묻어나고 있었죠. 그 순수한 눈물과 은혜의 눈빛들을 마주한 순간 가슴 한 구석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시간 전 길 위에 차 안에서 짜증을 내고 후회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게 겹쳐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통해 누군가의 메마른 영혼을 만지시려고 이 멀고 험한 길을 예비해 두셨던 것인데 저는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한 채 눈앞에 막히는 길과 작은 육체의 피로 때문에 원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공연이 끝난 후 그분들이 받아가신 은혜보다 제 마음속에 찾아온 반성과 회개의 크기가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오는 내내 불평했던 못난 저를 뒤돌아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여정이었지만 결국 저를 깨뜨리시고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깊이 감사드리는 주일이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소프라노

주의 일을 하다가 가끔은 원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종종 꽤 자주 우리 삶 막힌 길끝엔 늘 예비된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지금 지친 길을 걷고 계신다면 그 끝 주님의 따뜻함과 위로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의 심포니 마지막 찬양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오보이스트 윤지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창원시립 합창단입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심포니 제작의 문명선, 진행의 함석헌이었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세요.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2020년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올여름 폭염의 아우성입니다. 밤까지 이어지는 고온 다습한 날씨는 사람들을 금세 지치게 하고 온열질환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스스로 몸과 마음을 잘 보호해서 무탈하게 지나야 할 텐데요. 휴가철이라서 할까요? 예배당의 자리가 눈에 띄게 비었네요. 어느 곳에 머물든 예배생활 잊지 마시고요. 더위에 부대끼면서도 가을 결실을 향해 성장을 멈추지 않는 저 자연의 생명들을 유심히 보고 또 느낀다면 더 깊은 믿음 생활로 이어질 겁니다. 홀리 조이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이어서 듣겠습니다. 서하연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먼저 듣고요. 이어서 아이노스 합창단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2026 참전 내 친구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서머 스페셜 기간 여러분들 어떻게 이 더운 여름 잘들 보내고 계시죠? 이 방송을 어디 해변에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방 안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고 좋아요. 네, 에어컨 틀어놓고 편하게 듣고 계신가요? 아니면 열심히 또 이 더위에도 일하고 계신가요?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요. 또 이 사연과 함께 우리 서로 위로도 받고 서로 은혜도 나누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324님 네, 오늘의 사연으로 선정되셨네요. 유치원 시절 목사님께 추천받은 방송인데 듣길 잘했어요. 은혜가 넘치네요. 전 43세고요. 4년 투병 끝에 이제는 포기한 상태입니다. 2027년 1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뜻을

아니며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게 원인불명이라 진단도 없거든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똑바로 보고 싶어요. 찬양 듣고 싶네요. 네, 0324님 사연인데 이런 사연은 단언컨대 다른 채널들에서는 만나볼 수 없는 사연이죠. 유치원 시절에 목사님께 추천받았다고요? 네, 우리 극동방송은 그렇게 한결같이 이어져 오고 있으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로 함께 하거든요. 그 전파 선교사라고 알고 있죠? 여러분들의 작은 금액이 이 전파로 이 복음을 실어 나르는데 모든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이크, 제가 방송하고 있는 마이크, 여기 의자 다 여러분들이 함께 후원하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의 또 간절함과 성실함이 더해지는 방송이 극동방송이라서 언제나 이 시간이 저 역시 은혜스러워요. 저 역시 너무나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유치원 때 방송 프로그램을 추천받으셨어요. 네, 듣길 잘했어요. 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이 듣길 잘했어요. 이 한 말씀 가지고도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좀 아끼고요. 자, 은혜가 넘치네요 하시면서 자, 43세가 됐습니다. 유치원 때 추천받았는데 자, 4년 투병 끝에 포기한 상태예요. 이유가 2027년 1월 네,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1월 5개월 남았잖아요. 그렇게 시한부 판정을 받아놓은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 말씀이 세상 채널에서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에요. 주님 뜻을 따르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느껴져요? 그 모든 환경과 형편을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습이 그대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모든 게 원인 불명이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진단도 없거든요. 그런데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하지만 주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습니다. 다만 남은 자들에게 미안할 뿐이죠. 우리가 무섭고 두려울 때가 있잖아요. 왜 무섭고 왜 두려워요? 물론 그 환경이 무섭고 환경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할 것이 더 무섭고 더 두렵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너무 괴로웠습니다. 보이던 것이 안 보인다는 것은 공포예요. 괴로움을 넘어서 공포입니다. 오늘 보이는 게 내일 안 보인다. 공포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이 나 하나만의 문제가 분명 아니었어요. 우리 엄마, 형제, 가족들 어떤 마음일까? 그걸 생각하면 그 두려움이 정말 컸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 0324님 네, 아직 남았네요. 우선은 네, 저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게 천국으로 인도하실지 아니면 더 놀라운 간증거리가 돼서 이런 시한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하고 간증하는 그 일로 사용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깨끗해지시기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원인 불명이 밝혀지고 안 밝혀지고가 글쎄요, 지금 뭐가 중요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원인 불명으로 지금 시한부 인생이 되셨다면 원인 불명으로 치유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네요. 그러나 그 원인, 치유되는 원인은 우리는 알죠. 바로 하나님이시죠. 네, 이 시간 우리 0324님뿐만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는 뭐 건강이 됐든 아니면 경제적인 것이 됐든 아니면 뭐 여러 마음적인 것이 됐든 지식적인 것이 됐든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분들 주님 안에서 해결되기를, 그래서 사랑과 평강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여름은 소리가 풍성한 계절입니다. 드높은 새들의 노랫소리며 해변과 계곡에 가득 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갯바위를 두드리는 파도소리도 더 생명력 있게 들려오네요. 거기에 더해 농부는 격양가로, 상인은 물품을 알리는 소리로 때론 읊조리고 어느 땐 외치듯 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찬송으로 이 풍성한 소리의 계절에 은혜를 노래하죠. 부디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롬의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있는 것은 풍부한 재정도 강한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새로 짓는 성전은 과거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이전의 영광을 기억하며 지금의 작은 시작을 바라보며 누군가는 실망했고 누군가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할지 의심도 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은 완성된 모습을 보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시작하는 중심을 보십니다. 보통 크고 눈에 띄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큰 성과를 이루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게 시작한 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가볍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순종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면 새로운 큰 역사가 시작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맡겨진 일들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웃을 길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고세니와 함께 찬양의 우슬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손에 들린 다림줄을 기뻐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림줄은 건물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 수직을 확인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성된 성전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 손에 든 작은 도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면 우리의 일상도 다시

보이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짧은 기도,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맡겨진 자리에서 묵묵히 감당하는 작은 섬김. 간혹 이런 것들이 세상을 얼마나 바꿀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크기보다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도 평범했고 다윗의 손에 있던 물맷돌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작은 것은 더 이상 작은 것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대단한 능력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올려드립니다. 저의 목소리로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빛.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오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더 준비되면, 조금 더 능력이 생기면, 조금 더 좋은 환경이 되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들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혹시 너무 작아 보여서 포기하려 했던 일이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그만두고 싶었던 일은 없습니까?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 멈추고 싶은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지 말라. 오늘의 작은 순종이 내일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와 섬김과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한 주간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의 오솔길 마지막 찬양으로 송정미 사모님의 순종 올려드리고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샬롬.

안녕하세요. 찬양 스케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요, 하나님께 영광, 자녀에게 주신 복된 은혜를 나누면서요, 축복의 찬양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도요,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시간 먼저 구약의 기도의 찬양으로 함께 문을 엽니다. 이삭의 축복, 여러분 함께 하시죠.

내 구약의 기도 이삭의 축복 이어진 찬양 CCM 클래식의 축복의 사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말의 온도를 높이면 서로에게 아름다운 그리고 새 힘을 얻는 면역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존중하는 말, 인정하는 말, 칭찬과 격려의 말. 바로 예수님의 언어로 우리 사랑의 말과 감사의 말을 나누는 자리에 축복이 흐르고요. 생명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갈펜 로드의 Count Your Blessings 함께 하고요. 유턴의 하나님의 약속 이어집니다.

여호와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주님을 찬양하는 귀한 밤,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찬양스케치 이 시간 서머 스페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복된 주일 생명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리고요. 축복의 찬양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가 기대되며 모든 것이 감사이죠. 주님을 기대하며 참된 평안과 기쁨으로 복의 통로 되시는 찬양가족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러빔의 축복송 함께 나누면서요 모두 모두 축복의 통로되는 기쁨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한 찬양 스케치 지금까지 진행의 김경화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성경에는 여호와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이 여럿 나옵니다. 여호와 닛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란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심, 이런 뜻입니다. 모두 다 신앙 고백적인 이름들이죠. 에스겔서의 제일 끝장의 48장 35절에는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 가운데 하나이죠.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뜻은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는 뜻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 회복된 모습을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 삼마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으로 예언을 끝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 띄워드리는 첫 번째 찬송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정성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최미희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 삼마라는 말씀이 에스겔서에서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에서의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는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날 후로는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이름도 역시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안에는 거기에 삼마, 여호와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사람에게도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요. 본명이 있고 혹은 아명, 별명, 필명 등이 있습니다. 호가 있고 자가 있죠. 추사, 김정희 이렇게 우린 알고 있습니다. 김소월의 본명은 무엇이냐? 소월은 원래 필명입니다. 천주교인들은 세례명을 가지고도 있죠. 예술가가 아니면 예명을 가질 필요가 없고 문필인이 아니라면 필명을 굳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새 이름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호와 삼마. 그 뜻을 조금 변형하면 그 안에 여호와께서 계신 사람이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날의 원어는 미욤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지금부터, 이제부터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석한다면 이제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조심하며 살아야 하겠죠. 아기를 가진 산모의 예를 들자면 아기에게 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조심히 생각하고 요란한 곳을 피하고 음식도 삼가하죠. 너무 자극적인 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나의 또 다른 이름이 여호와 삼마인데 내가 어떻게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운전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운전을 할 때는 나름대로 거칠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에 귀한 손님을 함께 모시고 있다면 평소보다 더 조심하겠지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어떻게 거칠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한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부터 그것을 더욱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답게 살아가겠다는 귀한 각오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내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CCM 클래식 음반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들으셨습니다.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귀한 단어에 관하여 영적인 의미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산마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철저하게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교회가 되어져야 하죠. 요즘은 교회 이름을 지을 때 형용사적인 이름을 많이 붙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꿈을 주는 교회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름을 따보면 어떨까요? 산마 교회, 하나님이 거기서 계시는 교회. 누가 이런 이름을 쓴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호와 산마라 이름을 붙였든 붙이지 않든 세상의 모든 교회는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제사장들의 욕심이 있었고 율법학자들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제사가 있었죠. 제물로 드릴 짐승들을 잡느라 비명소리와 피비린내는 있었으나 정작 하나님은 계시지 못했습니다. 계시고 싶어도 계실 수가 없었죠. 그 성전의 이름을 진정 여호와 산마라고 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실질적인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전을 찾아오는 뭇 백성들에게 해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새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에 화려한 장식이 있고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탄탄한 조직이 있고 유력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은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산마의 교회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교회라고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갈라졌던 유다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여호와 산마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김인식 님의 음성입니다.

이름이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하고요.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또한 우리의 섬기신 교회가 여호와 삼마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는 교회 말이죠. 세 번째입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결론은 여호와 삼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의 일생의 결론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떠날 때에 지금까지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지금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이 순간도 나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도 여호와 삼마 천국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의 역사, 인류의 역사도 역시 여호와 삼마입니다. 사실은 에스겔서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서는 그 뜻을 알기 어려운 환상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여기 계신다고 하리라. 우리들의 삶은 참 다양복잡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복잡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더욱더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야 합니다. 하루를 마치고도 삼마, 하나님께서 거기 계셨다. 한 해를 마치고도 삼마, 그리고 일생 중에 여호와 삼마 되셨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정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무아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에스겔서에서의 이 귀한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91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88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열흘 전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력이 쇠해져서 병석에 누웠습니다. 병석에서 무엇을 쓰려고 했는데 도저히 펜을 잡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웨슬레의 비서인 리치 양이 선생님 무슨 말을 쓰시려 합니까? 제가 대신 써드리겠습니다. 웨슬레 선생은 별로 쓸 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밖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해달라고 했죠. 사람들이 기도할 때 웨슬레는 크게 아멘 아멘 하며 화답했다고 합니다. 임종이 가까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웨슬레 선생이 누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웨슬리 선생은 사람들을 보고 두 손을 들고 내 일생에 제일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에스겔서를 인용한다면 제일 좋은 것은 여호와 삼마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영국 교회를 대표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에는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데 거기에는 이들 형제들이 한 말 가운데 세 구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요한 웨슬레가 한 말이죠. 하나님은 그 일꾼은 장사하시나 사업은 계속하신다. 찰스 웨슬레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 웨슬레가 임종할 때 남긴 마지막 말. 내게 가장 좋았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삼마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에스겔서에서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계셔서 통치하는 것으로 힘차고 간결한 말로 저에게 소망을 주며 끝을 맺습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거기 계시고 또 앞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날마다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그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영국의 정치가이자 신앙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의 악명 높은 노예 무역을 폐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평생을 바쳤습니다. 윌버퍼스는 막대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국회의원이었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력과 정치적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수십 년간의 거센 반대와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이웃사랑을 사명을 붙들고 결국 은퇴를 앞두고 노예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내 재물과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주신 선물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깊은 영적 부요함을 윌버포스는 말년에 너무나 아름답게 고백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자신의 소유와 삶을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한스밴드의 낮은 자의 하나님, 조수진의 내 이름 아시죠?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 바로 자기 소유를 팔아 남을 구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상 재물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남을 구제하는 것은 낡아지지 않는 배낭에 보물을 담아서 하늘에 두는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시간과 물질과 재능으로 가족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이 한국의 어느 가난한 농촌교회에 홀로 사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자식들도 멀리 떠나고 생계가 막막하셔서 겨우

입에 풀칠만 하고 사시는 분이셨는데요. 하루는 읍내 장날에 가기 위해 모아놓은 그 작은 돈이 생겼는데 그날 오전 예배 설교 중에 이웃 마을의 화재로 집을 잃은 가난한 이웃의 그 사연을 듣게 되신 겁니다. 권사님께서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아이고 이 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읍내 장날에 나가야 되는데 하시면 고민하시다가 에휴, 자신이 쓰려고 모아둔 돈 전부를 그래 이웃에게 주자 하고 이웃들에게 전달하셨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권사님도 쓰시기 부족하실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고 권사님은 미소와 함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썩어질 이 땅에 쌓아두면 뭐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의 빚진 자들인데 하늘나라 배낭에 이웃을 사랑한 흔적 하나쯤은 담아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여러분,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이웃에게 마음과 소유를 나누는 그 태도가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 배낭에 좀 뭐라도 이렇게 쌓아가는 그런 참된 부요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썸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세요. 4세기 터키의 주교였던 성 니콜라스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깊이 아끼는 그런 목자였다고 합니다. 어느 가난한 이웃이 당장 빚을 갚지 못해서 세 딸을 노예로 팔아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니콜라스는 자신이 이들을 돕지 않는다면 하늘의 상급을 잃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깊은 밤 몰래 그 집 창문 너머로 금품이 든 주머니를 던져놓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그 가정은 위기를 모면했는데요. 이렇게 니콜라스는 평생 자신의 명예나 재물을 위해 쌓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의 아픔을 채워주는데 모든 소유를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랑으로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손길은 하늘에 쌓이는 참된 부요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누군가를 또 도우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십 에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어노인팅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조수아의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더 워시베이블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목회자이면서 작가인 토마스 허프만 목사님이 어느 날 가난한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그곳에는 평생 남모르게 자신이 가진 적은 그 재산을 털어서 고아들을 먹이고 병든 이들을 돌보던 한 은퇴한 성도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분은 자신을 위해서 좋은 옷 한 벌 사 입지 않고 낡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았는데요. 주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렵게 사세요? 라고 물을 때마다 그 성도님은 낡은 성경책을 꺼내 보이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썩어 없어질 이 땅에 내 통장을 채우는 대신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웃들의 삶에 제 마음과 소유를 흘려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나라 배낭에 보물을 담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저는 믿어요. 그 성도님은 세상을 떠날 때 물질적 유산은 거의 남기지 않았지만 그 성도님이 섬긴 수많은 영혼들의 눈물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거대한 부요함으로 쌓였다고 전해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소유를 움켜쥐고 세상의 안락함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요하고 지혜로운 사람임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윌러브의 공감하시네, AJ 월십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J-Worship의 오른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클래식 콰이어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영혼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평생 수입의 대부분을 헐벗은이들과 고아들을 위해 구제하는 데 사용했는데요. 웨슬리가 목회 말년에 정산한 전 재산은 낡은 옷 몇 벌과 동전 몇 입 그리고 성경책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세상 기준으로 웨슬리를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웨슬리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 마음은 언제나 하늘에 계신 주님과 그분의 사랑을 나누는 이웃들에게 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평안히 눈을 감았다고 하죠. 이 썩어질 세상의 보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로 하늘의 배낭을 채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부요한 자임을 기억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마지막 곡 시와 그림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요, 송경민의 염려하지 말라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는 성경 신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성도의 인격과 삶에 맺히는 성령의 성품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그리고 자신을 향한 열매입니다. 지난주까지 충성이라는 열매 함께 했고요. 이번 주에는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인 온유와 절제 함께 합니다.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요. 아홉 번째 절제는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성령의 뜻대로 다스리고 통제함을 말합니다. 온유와 절제는 자신을 향한 열매니만큼 정말로 이 열매들을 산 가운데 풍성히 맺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전지현 씨의 연주였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안산시립합창단의 성경의 열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서머 스페셜 6주간 함께하는데요. 이번 주간이 마지막 여섯 번째 주간입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주는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에 함께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또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인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온유를 영어로 하면 gentleness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좀 뭐랄까요? 친절한 사람을 젠틀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온유는 자기를 낮춘다, 괴롭힘을 당한다, 겸손하다란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아나와에서 유래한 온유함이란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분냄과 성냄이 없고요. 자비로운 마음과 절제된 평화가 유지되는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죠?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뭐랄까요? 마음이 좀 차분하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사람은 자석과 같이 왜 그 옆에 꼭 붙어있게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때로는 상황이 또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깊으신 뜻을 믿으며 그것을 감내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온유함과 온화함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길 축복합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송이었어요. 김혜자 피아니스트의 거룩 거룩 거룩이었습니다. 왠지 이 찬송가 들으면 마음이 경건해지면서도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됐고요. 이번 주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매, 온유와 절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온유란 성경에서 보면 온유의 성품을 가진 사람, 모세와 욥을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닮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없네요. 숨가쁜 이 세상 흘러만 가는 세월 사라져가는 것들에 마음 두지 말아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 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발그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에서 풍성히 맺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앞서서 가시는 예수님 뒤를 꼭 따라가며 예수님의 성품 온유함도 담고요. 절제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SD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사전에 정보도 없이 또 기대하지 않고 마트에 갔을 때 구매하려던 품목이 특별한 세일을 한다던가 또는 구매한 제품이 원 플러스 원이 되었을 때 혜택에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기분이 매우 좋죠. 마치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세상은 이를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의

감사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내 욕심과 나의 생각에 매여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께서 눈을 띄워주시는 순간 선물처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이고 손해보았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유익을 얻게 된 것을 깨달았을 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다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우리는 선물 받게 되는 것이죠. 선물과 같은 하루 끝에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마커스 원십의 주의 장막에서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성신의 주님의 이유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포힘의 만유의 주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문소아의 고난 내용은 편의실 곡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신델라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한웅재의 너는 나의 사랑이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희즈윌의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Brighter Day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심플리포의 예수 사랑하심을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김범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뉴송의 Trust His Heart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최근 서울에는요, 탈북민 창업가들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사무실이 개소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입국한 북한을 떠나온 주민들이 3만 5천여 명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일원 일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탈북민분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지만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은 나도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부러움의 마음이 있지는 않을까 싶네요. 탈북민분들의 정착과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이 정부는 기울이고 있습니다. 뭐 집을 제공해 주거나 학업을 원한다면 대학의 수업료도 이제는 무료로 됐죠. 모든 것을 버리고 몸만 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약자로 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필요합니다.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도 이제는 이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변호사로, 목사로, 또 기자로, 연구원으로 또는 각자의 재능과 꿈을 따라 유학을 가기도 하고 보다 나은 경제적인 삶들을 꾸려나가면서 이 복음 통일 시대를 앞둔 일꾼이 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내일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그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네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차차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꿈을 꿀 수 있다는 게 인간과 동물의 차이잖아요.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바탕으로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그 행할 힘과 능력 그리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도 나무칸에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할 텐데요. 남북한 전역의 FM과 AM을 통해서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땅에서 오늘도 남몰래 귀 기울여 주파수를 맞춰가면서 리시버를 귀에 꼽고 이불 속에서 지하에서 이 방송을 들으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외부의 정보를 얻게 되시는 우리 북녘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통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오늘도 방송이 북녘땅에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하는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또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북한 땅을 떠나와 이곳에 정착하신 탈북민의 신앙 간증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틀 동안 전해드릴 거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를 찬양과 함께 한 시간 꾸며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기도 운동 철야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온지 벌써 29년이 됐습니다. 됐는데 사실 저는 고향이 개성 아시죠? 예, 개성 개풍군 목성리라고 거기에 저희 고향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물고기를 잡아서 김부잣집 얼려 바치는 그런 회사 초급당 비서였어요.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저희들을 키우면서 곧게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한테 충성해라. 그래야 우리가 잘살수 있고 통일을 이룰 수 있어. 이런 말씀하시면서 저를 찾았습니다. 자라면서 저는 어릴 때부터 운동에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권투와 수영을 잘해가지고 저는 북한 청년 체전축전에서 와서도 금메달 많이 따가지고요. 우리 고향에서 절 모르면 안 됐어요. 절 모르면 간첩이에요. 그렇게 우리 고향에서 절 유명세를 탔고 그래서 그렇게 생활하던 과정에 80년도 4월 달에 저는 15살에 학교도 졸업 못하고 저를 뽑으러 왔대요. 저를 데려가려고 왔대요. 그 누가 왔는데 했더니 북한인은 어릴 때부터 공작원들을 키우거든요. 공작원들 어릴 때부터 키워서 걔들을 싸움꾼 만들어서 난파시키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높은 사람들이 자녀는 하나도 없고요. 저같이 죽어도 괜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들 뽑아다니 해버렸거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초급당 비서해도 죽어도 되는 자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뽑혀가서 간 곳이 정찰국 정찰병으로 차출됐습니다. 차출돼가지고 그때 병으로 훈련 생활 하면서 89년도에 제가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북한은 병사들을 난파 안 시키거든요. 항상 장교로서 북한은 군관이죠. 군관으로서 자존심 가지고 임해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모자선 부대에서 진짜 훈련을 받기 시작하죠. 저는 진짜 훈련을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20km 수영을 해야 되고요. 300리 강행군은 모레 20km지고 완전 무장해가지고 300리를 뛰었다 와야 돼요. 이게. 그래야 되고요. 천리, 삼천리, 오천리까지 막 하더니 했습니다. 이게. 제가 모자선 훈련을 하면서 북한 애들이 저를 써보다 보니까 너는 난파시켜도 돼. 이게 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91년도에 잠수함 승조맨 안내원으로 승진해가지고 그다음부터 난파되기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저 임무가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거든요. 안내는 뭐 하는 놈들이냐면 바로 육상에서 활동할 애들을 이게 데리고 다녀요. 이게 걔들 움직일 때 그리고 걔들이 활동할 수 있게 저는 보호를 해줘야 돼요. 내가 죽어서 걔들 보호해줘야 돼요. 이것이 저희 임무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승조원 말고 안내팀을 바로 싸움꾼, 전투원 이게 지정을 해줬어요. 네, 싸움 잘한다고. 그런데 전투원 하려면 이 세상을 알잖아요. 우리 사회를. 많이 알지 못해도 조금만 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북한에서 못 먹고 못 살다가 여기 오면 이렇게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버리겠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를 15년, 18년 이렇게 키운 놈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필히 결혼을 시킵니다. 예. 결혼을 시켜서 북한의 처자식을 만들어 놔야 이놈은 이렇게 손들 수가 없고, 빵!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 나올 때는 무기가 있지만 독약을, 극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 독약을 하나 줘가지고 가지고 다녀요. 먹고 죽으라고. 저를 보고 빨리 결혼해. 나 여자 없어. 여자 없어. 했더니 정치열이 자기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니 소개해 준 여자가 누구냐면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을 저한테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받아가지고 한달 만에 결혼을 했죠. 결혼하니까 저를 이런 잠잠이 아니고 잠잠 승조원이 아니고 안내주로 승진해줘. 그다음부터 난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해서도요 처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한 달에 2, 3일 요 기회밖에 안 주어져요. 근데 제가 신혼대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내려온다는 날짜도 몰랐어요. 밤에 너무 보고 싶어서 포트키를 훔쳐가지고 이저 도로로 가자면 몇 시간 걸리거든요. 포트키를 훔쳐가지고 저 친구를 깨웠어요. 믿어봐. 왜? 가자. 키 있어? 오케이. 빨라와. 술 먹고 다잘때 우리는 그 친구 태워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죠? 저 아들이 2살인데 저 왔다고 일어나서 노래 부른다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데 김정일, 김정일 치대하는 우리 이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견했으니까 오 최고다 이러면서 처가 저한테 한 말이 죽을 먹어도 같이 살고 싶대요.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 저는 그때 충성심을 발휘해서 뭐라 했냐면 배부르니까 그딴 소리 하네 이런 소리 했고 그다음에 야뭐 가야 되는데 술 하나 안 주냐 했더니 갔다 오시면 편안하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런 말을 했어요.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 말은 이혼해지 안 되겠다 이런 말.

0: 경험을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생이별될 줄은 그렇게 하고 나오고 버스 타고 부대에 복귀했죠. 복귀해서 3일 만에 그때면 정찰 임무 떨어졌어요. 임무가 떨어졌는데 첫째로 그때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전국 체전을 할 때거든요. 김영삼 대통령 안발. 두 번째로 공군제 18병단 정확히 알아와. 세 번째로 육군 탄약고 정확히 알아와. 네 번째로 해안부대 서초뿐만 아니고 전복교석 정확히 알아와. 이런 임무 받고 거기서 정찰국장 김대시의 보조는 술 처먹고 그때면 내려왔어요. 9월 13일 새벽 3시에 출발해서 14일 날 새벽에 도착해서 우리 저 북한에서부터 그 강릉까지 내려오면서 15일 날 아침에 이 강릉 해안을 돌면서 촬영 다 하고 침투 지점까지 정하고 15일 날 저녁 침투시켰죠. 9시 반에 침투를 했고 그다음엔 이 배는 뭡니까? 수심 60m까지 나가서 착조해놓고 이동식 통신한테는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죠 지금요. 육상조가 들어갔으니까 육상조가 임무 수행하면 그 통신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데리러 가서 데려와다가 데리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기다리는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 3일 지나 된 날 통신한테 임무 수행 완료 접선하자. 그래서 접선을 하죠. 오케이 간다. 오는데 사실은 북한에서는 떠날 때는 일체 비가 오거나 노을선 파도가 일거나 일체 그런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연안에 오니까 얼마나 파고가 친지 얘기했지 않습니까? 파도와 조화가 무슨 관계냐면요. 저는요. 제 개인 산소통이 두 개짜리인데요. 이거 30km입니다. 납벨트 물에 뜨지 말도록 7km 납벨트 찹니다. 저 개인하기 M16 한정 예비탄단 2개 권총 한정 예비탄장 2개 수류탄 2개 칼 2개 요즘 개인하기거든요. 뿐만 아니고 육상조가 매일 산소통 오리발 납벨트 그거 다 내가 들고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들은 짐만 해도 120km 넘습니다. 그러면 파도가 치게 되면 제가 팬티만 입고 수영해도 파도가 지금 막 밀려서 죽겠는데 이런 중량을 메고 들고 가다가 파도가 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북한에서 이렇게 훈련받아서 많이 죽었어요. 죽다 살아나왔습니다. 여기요. 그러니까 함장이 뭐라냐면 잠수함을 조금 더 연안으로 들어와서 이놈의 힘을 저축해서 연안에 쉽게 좀 붙으라고 하겠어. 조금 더 이럴 때 노을선 파도 팍 하면 선체 암초가 선체에 확 들어가죠. 이렇게 이제는 갈 수가 없어요. 긴급 부상 해가지고 그 저 배는 물을 채워가지고 저 물속에 들어가고 물을 불어내면 배가 물 위에 떠요. 긴급 부상하게 되면 고압 공기로 채우고 있던 탱크 물을 고압으로 불어내거든요. 불어내도 끼어 있으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엔진 돌리니까 뭡니까? 엔진 다 프로필러 다 망가먹죠. 그러니까 함장이 제일 먼저 방생하기엔 안내팀 빨리 탈출해. 탈출해서 나가 있는 육상팀 데리고 북한 가 빨리 가. 해서 저희 팀장은 소자고 저는 대위였어요. 그래서 그 양반 말 듣고 다 나왔죠. 나와서 접선해가지고 해상 실패 가자 가고 있는데 근데 뭐 그때 군인들이 얼마나 고통했습니까? 도주하면서도 항상 개를 생각했어요. 개. 개가 저를 따라오니까 항상. 그래서 저는 도주하면서도 물로 쫙 받고 산에 붓고 하면서 물도 받고 이러면서 빠졌는데 개가 지지면서 따라와요. 그래서 이런 그 하수도 같은 그 저 시멘트 공구리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풀 가서 꺾어놓고 무기도 있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쪽에서 저는 사실은 종교가 없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오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를 저들로부터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1: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잘 몰랐지만 간절한 마음을 어떤 기도를 올렸다는 이광수 형제. 이 대한민국 땅에 간첩으로 내려와 우리 군인들에게 또 경찰들에게 추격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결국에는 생포되게 되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 이광수 형제에게는 참 힘든 과정이었겠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운용 가능한 전술 핵을 강화하는 새로운 핵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상선 항로에 합의했으며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6월 경상수지가 497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취업자가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서며 전체 취업자의 35%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도입한 1년 단기 군복무 프로그램에 청년들이 대거 지원하며 6대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IMAX와 4DX 등 특수 상영관이 새로운 체험 문화로 자리 잡으면서 영화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곳곳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북한 주민들이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온열 질환과 치안 불안까지 겹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북한 과학기술도서관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학생들의 이용 기회는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핵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으며 기존의 장거리 전략 핵보다 실제 전장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전술 핵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상은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지역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맹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핵 억제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미국은 새로운 핵 옵션을 마련해 동맹국에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 우산의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채택될 경우 한국과 일본 등 인도태평양 동맹국들의 안보 전략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술핵은 전장의 특정 군사 목표를 정밀 타격하는 무기로 미국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핵 전력을 갖춰야 억지력도 높아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술 핵 운용 비중이 커질 경우 핵무기 사용 문턱이 낮아져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되고 핵 충돌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함께 제기하고 있는데요. 새 전략이 확정될 경우 미국의 확장 억제 운용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돼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새로운 항로의 지리적 좌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두 달 동안 오만과 기술과 법률, 안보, 환경 문제 등을 협의한 끝에 새 항로에 합의했으며 현재 공동성명 발표를 위한 최종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미국의 해상 봉쇄와 군사적 긴장 등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어 선박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항로가 시행되면 기존 임시 항로는 폐쇄되고 선박 운항 구간의 상당 부분이 이란 영해를 통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운영과 관련한 합의는 이란과 오만 양국이 결정할 문제라며 외부 세력의 개입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외신들은 양측이 재개방을 위한 합의문 초안을 마련했고 최종 승인

반도체 제조 장비 등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했는데요. 다만 여행과 운송 등을 포함한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이어갔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 자금은 두 달 연속 큰 폭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 산업의 경쟁력이 수출 증가를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견조한 흑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어 금융시장 흐름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55세에서 79세 고령층 취업자가 올해 처음으로 1천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체 취업자의 약 35%를 차지하는 등 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고령층은 약 70%에 달했고 가장 큰 이유로는 생활비 마련을 꼽았는데요. 고령층은 평균 53세에 주된 직장을 떠나지만 실제로는 평균 73세까지 일하기를 희망해 은퇴와 연금 수령 사이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재취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일하는 즐거움과 사회활동을 위해 계속 일하려는 고령층도 늘고 있으며 시간제 근무 등 유연한 근무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 과정에서는 나이를 가장 큰 걸림돌로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령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노후 소득을 뒷받침할 제도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뒷받침할 정책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가 함께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벨기에가 안보 강화와 병력 확충을 위해 도입한 1년 단기 모병 프로그램에 청년들의 지원이 몰리며 6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500명 모집에 3,248명이 지원했으며 선발된 인원은 이달부터 10주 동안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6회 공군 부대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기에 국방부는 전국의 청년들에게 직접 입대 안내 서한을 보내고 월 2,000유로, 우리 돈으로 약 330만 원의 급여와 숙소를 제공하는 조건을 제시했으며 지원 절차와 복무 관련 정보를 자세히 안내해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습니다. 왕세녀를 비롯한 국가 지도층의 군복무 사례도 젊은 층의 관심을 높인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벨기에는 러시아의 안보 위협 등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2만 4천 명 규모의 상비군을 오는 2035년까지 3만 4,5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1년 단기 모병 규모도 앞으로 연간 1천 명 수준으로 늘릴 전망입니다. 현지에서는 이번 결과가 젊은 세대의 안보의식 변화와 군 복무에 대한 인식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영화관이 단순히 영화를 보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체험을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하면서 IMAX와 4DX, 돌비 시네마, 스크린 X 등 특수 상영관의 인기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특수상영관 관객은 약 29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증가했으며 최근 개봉한 영화들도 특수상영관 좌석이 연이어 매진되는 등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가 특수상영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몰입감과 현장감을 즐기고 이를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공유하면서 영화관이 하나의 체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극장들도 일반 상영관은 줄이는 대신 특수 상영관을 늘리며 수익성을 높이고 있지만 특수관 흥행이 할리우드 대작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업계는 국내 영화에서도 특수 상영관에 적합한 콘텐츠를 확대해 새로운 관람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며 영화관의 경쟁력도 체험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프로야구 전 경기가 사상 처음으로 취소되고 궁궐 수문장 교대식과 거리 공연 등 야외 문화 행사도 잇따라 중단되는 등 일상 전반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지난주 사흘째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졌고 낮 최고 기온이 39도까지 오르는 등 또 일부 지역에서는 40도에 육박하는 기온도 기록이 됐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질환자와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고 소방청은 화재 위험 증가에 따라 전국 화재 위험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취약계층

보호와 야외 근로자 안전 대책을 강화하는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편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생계와 건강, 안전을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극심한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취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먼저 북한에서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북한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무더위를 무릅쓰고 경제활동에 나섰다가 온열질환과 범죄 위험에 동시에 노출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장사에 나선 주민들이 한낮 폭염 속에서 길거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낮 더위를 피해 새벽이나 밤에 이동하는 주민들이 늘면서 이 시간을 노린 강도 사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은 국가 차원의 응급구조체계나 치안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고 최소한 순찰이라도 강화해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폭염과 생활고, 치안 불안이 동시에 겹치면서 주민들의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마지막입니다. 북한이 과학기술 보급 거점이라며 각지에 과학기술 도서관을 세우고 있지만 실제 이용 기회는 학생들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크게 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서관을 찾는 학생들은 늘고 있지만 집에 컴퓨터가 있어 사용에 익숙하거나 도서관 직원과 안면이 있는 학생들이 주로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반면 컴퓨터를 접해볼 기회가 적은 학생들은 자료 검색조차 어려워 도서관 이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직원과 친분이 없는 학생들은 이용 시간도 제한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은 컴퓨터와 개인 교사를 통해 정보 활용 능력을 키우는 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정보 접근 기회와 학업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북한이 과학기술 교육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교육과 정보 접근의 격차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교육 기회 역시 가정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0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남한과 북한은 대체로 하늘이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 22도에서 2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그리고 충청도 지역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서울 26도, 세종 25도, 강릉 22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6도, 세종 34도, 강릉 30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와 제주도, 경상도 지역은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제주 34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 맑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평양 27도,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신의주 33도, 개성 32도로 예상됩니다. 반면 함경도는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4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30도, 청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북부와 서해 중부의 하늘은 맑겠고요.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서해 북부와 중부, 남부, 남해 서부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하늘 맑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이상 10일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여러분,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또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면서 오늘도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꼭 의지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말씀, 이 복음을 더 알길 원하신다면, 또 복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가능하신 한 편지나 엽서를 꼭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6771 성도님이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여기는 광주입니다. 전국에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를 듣고 계신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도 이 시간에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겠죠. 또 새벽녘에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요. 남북한 모든 성도님들이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이런 마음으로 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으로 이런 은혜의 사연들 계속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제작 진행의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유일하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 하루를 열고 있는데요.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이는 믿음의 순수함, 곧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지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찬송과 영광과 존귀 가운데 드러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마음이 지쳐 무너질 것 같을 때가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실 생명의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 되어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하루, 그런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눈을 들어 산을 보니였고요. 이어진 찬양은 빛의 사자들이여 그리고 구주 예수 의지함이 함께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건그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겠지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믿음을 구하며 구원의 확신함 가운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안함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북한어 성경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을 주 여호와께 맡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길 때, 그렇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하고 온전한 길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믿음과 기쁨과 사랑과 소망을 누리며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계속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그리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어떤 상을 주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께서 상 갖고 오신대. 우리들 주시려고 난 기대가 돼요. 나한테 무슨 상을 주실까? 첫 번째 상이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두 번째 썩지 않는 면류관, 세 번째 즐거운 면류관, 네 번째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욱 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지요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면류관을 주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 성도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입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라. 저를 대적하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매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추상적으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포함되어 있지요. 거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게 뭔가, 그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물질적 소망, 육체적 소망, 이 세 가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육체적 소망,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아 그렇지, 내게 부족한 것이 없지. 두 번째로 여기요, 보지 못한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한 것, 이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로 믿음의 절대 유익이 있죠. 율법은 간수라 그랬어, 모학성생이라 그랬죠. 그러나 믿음은 성도들에게 절대 유익한 필요성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믿음으로서 기업을 얻는.

0: 라고 했습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용훈이 은총이버 가사가 있는 찬송 후에는 연주 찬양까지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목마른 내용은 서울 바합창단의 목소리로 임재청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두 곡의 찬양 우리 주님께 더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일 이 시간 우리 북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는 은혜를 듣는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우리 목선을 타고 해주에서 이곳으로 일가족이 함께 건너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제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가 정착 3년차면 그리고 봄에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거의 지금 사계절을 세 번씩 경험을 다 하시고 네. 이곳에서의 추억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0: 아, 예.
1: 그만큼 그 일상이 너무 궁금한데 지난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0: 아, 주말이야 당연히 교회, 저희 교회 나가서 예배하고
1: 네.
0: 은혜도 받고
1: 예.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시는 거예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은 그러면은 가족이 아내분이랑 네, 아이랑
0: 4인 가족이죠. 그러니까 2살, 4살 잡히는 딸 두 명에
1: 네.
0: 그리고 제 아내 그리고 저 이렇게 네 가족이 함께 교회 가죠.
1: 네 살이면 목선에서 그 아이도 함께 했던 거
0: 아, 그러니까
1: 맞나요?
0: 당시에 설명을 못 드린 이야기인데 제 아내가 탈북 당시에 임신 네. 6개월 차 될 때 한국에 왔거든요. 그래서
1: 아.
0: 여기 한국에서 그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1: 네.
0: 아기를 출산을 했고요.
1: 어머.
0: 첫째 아기를. 예. 지금 만 3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네. 예.
1: 어디서 태어났냐 물어보면 하나원에서 태어났어요.
0: 하나원에서 태어나가지고 아무튼 뭐 임신을 북한에서 해가지고
1: 어머,
0: 거의 뭐 출산 가까워서 탈북을 해서 가지고요.
1: 네.
0: 제 그 아기도 탈북민이라고 믿었었거든요. 또 하나원의 담당자분들도 탈북민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 네.
0: 그런 줄 알았는데 여기 사회 나와서 주민증을 만드는데 우리 아기는 대한민국에서 출생을 해가지고
1: 아~
0: 처음부터 대한민국 국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 어머.
0: 그러면서
1: 네.
0: 그 장난기 좀

0: 지마다 보이는 그 아저씨였는데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이력서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야 돼 하면서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1: 네.
0: 나중에 북한 갈일 생겼어. 그럼 이력서하고 와이프는 북한 사람이야. 근데 애들은 한국 사람이야. 애들은 못 가. 그러시더라고요.
1: 아, 태중에는 인정이 안 되는군요.
0: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1: 뭔가 저는 그냥 스쳐 생각나는 게, 북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뭐 학업 진로 할때 혜택이 많으시잖아요. 아이는 그냥 이제 고스란히 수능까지 보고, 다시 시험 보고 하겠네요. 일반 전형으로 해가지고.
0: 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탈민분들이 여기에 뭐 제가 알기로는 대학교
1: 맞아요.
0: 장학금은 좀 무료라는 이야기를
1: 맞아요.
0: 들었었어요. 근데 우리 아기들은 거기 해당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1: 이곳에 와서 언어도 이제 여기서 서울에서 지금 살고 계신
0: 예,
1: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럼
0: 예.
1: 서울 친구들이네요.
0: 그쵸. 뭐
1: 고향이
0: 얘들은
1: 서울이네요.
0: 뭐 고향이 서울인 거죠. 뭐 그냥. 예.
1: 그러면 지금 그렇게 4인 가족해서 교회도 지난 주말에 같이 다녀오신
0: 네,
1: 거예요.
0: 맞습니다.
1: 아이 데리고 교회 다니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0: 네,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요. 또뭐 교회에서도 또좀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교회가 그 36개월 미만 아기들 부모님들 차량은 교회 주차가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까지 그냥 교회 주차장까지 그냥 뭐 차가 들어가고요.
1: 네.
0: 또 그러니까 바로 엘리베이터 타면 되고 그래서 많이 편리한 뭐 혜택을 받죠, 뭐. 그래서
1: 네.
0: 또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도 못했었던 일들인데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누군가가 뭐 칭찬을 해주거나 뭐 어떤 혜택이 있거나 배려가 있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애를 낳아서도 북한에서는 그냥 다 괄축동이에요. 그냥 어딜 가나 이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를 낳았다고 그냥 보는 사람마다 특히 어르신들은 애국자시라고 이런 얘기 해주시니까.
1: 맞아요, 맞아요.
0: 사실 내가 좋아서 낳은 애기인데 나보고 애국을 했다고 하니까 그 말씀만으로도 많이 위로가 되고 또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도 그냥
1: 네.
0: 지금 어린 아기들 두명 데리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목사님께 정말 담임 목사님께 최고의 사랑을
1: 네.
0: 또 받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서 뭐
1: 네.
0: 지인분들께서 다 사랑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엄청 감격하고 예. 다
1: 사실
0: 감사하죠. 네.
1: 지금 옆에는 안 계시지만 지금 밖에 아이랑 같이 오셨잖아요.
0: 아, 제 아내가 밖에 있습니다. 네.
1: 아이가 얼마나 또 아버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진짜.
0: 감사합니다.
1: 둘째 아이가 같이 왔는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육아라는 게 국제사회 어딜 가나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이곳에 오셔서 정착하기도 바쁘실 텐데, 오시자마자 아이가 태어나고 둘째까지 지금 하고 계시면은 육아 전쟁이라고도 할 정도로.
0: 아, 예, 그렇죠. 현재로서는 뭐 제가 좀 자기 개발을 좀 열심히 하느라고 뭐
1: 네.
0: 좀 조경 기사를 배우고 있어요.
1: 조경 기사가 우리 북한 주민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0: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일단은 조경하면 조경은 나무 모든 식물과 연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식물 정원이나 이런 것에 북한에서는 사실상 한 치의 땅이라도 곡식을 심어서 먹고 사는 게 귀해가지고
1: 네.
0: 뭐 옥수수 심어야 되고 뭐 벼를 심어야 되고 콩을 심어서 먹고
1: 네.
0: 사는데 이바지를 했었거든요. 그랬었는데 우리 한국에 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관상같이 경관 조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정원이나 공원에 북한에서처럼 북한에는 가능하면 돈 되는 식물을 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과일나무, 과실이 달리는 나무를 심어서 과실을 판매를 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1: 네.
0: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아니고 보기 좋으면 다 되더라고요, 그냥.
1: 그렇죠.
0: 예,
1: 그
0: 그래서
1: 주택단지 사이에도 예쁘게 조성을 해놓고
0: 예.
1: 도로 변에도 해놓고 공원도 도심 중앙중앙 해놓고 이 조경이 필요한 데가 정말 많잖아요.
0: 네, 한마디로 조경하면 이 전체적인 식물을 조경이라고 볼수 있고요. 또
1: 네.
0: 뭐 그뿐만 아니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건축도 같이 포함이 돼요. 예,
1: 그쵸,
0: 그래서
1: 그쵸.
0: 이걸
1: 네.
0: 보면서 엄청 놀랐고 북한에는 조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조경이 뭔가 했댔어요. 근데 아무쪼록 아, 이렇게 풍요로울 수가 있지 정말 정말 놀랍습니다. 예.
1: 사실 조경이 여유로운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마음들로 인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쵸?
0: 네.
1: 북한 주민분들에게는 뭐 금강산, 묘향산 조경 정도면 이해가 될까요?

0: 아니면 이렇게 동상 있는 그
1: 네,
0: 거기.
1: 동상 근처에는 뭐 나무를 좀 심으니까요.
0: 네, 가꾸고 막 하지 않을까요?
1: 네, 그 느낌이 조경이라고 보면 될것
0: 네.
1: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제가 지금 조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 아내가 혼자서 그냥 독박 육아를 쓰고 있거든요, 지금. 아내에게도 좀 미안한
0: 세상에.
1: 마음도 있고요, 그냥. 네.
0: 와. 아, 근데 그, 저는 아직 육아를 해보지 않아서는 듣기로만 많이 들었는데, 뭐, 월마다 나라에서 대주는
1: 아,
0: 그런 것들도
1: 맞습니다.
0: 있고.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북한에서부터 이게 또 그런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아기를 낳으면은 전부 다 그냥 부모의 책임이거든요. 그냥 부모가 애를 잘 키우냐 못하냐에 따라서 애가
0: 네.
1: 밖에 나가서 정말 뭐 거지처럼 뭐 생활을 할수 있고 또 추게 먹이고 주눅이 들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대부분의 애들이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당 간부의 자식들이나 정말 돈 많은 부자네 자식들인 경우에 정말 금수저로 태어났어야만이 인간 대접 받고 그렇게 살았었죠. 근데 북한엔 그나마 아무리 애를 키우기 힘들지만은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0: 네.
1: 한 명은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인식이 좀 확실하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나마 한국에 와서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애를 낳아서 키우는 거는 응당한 본분이라고 생각하고 애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0: 의무처럼.
1: 의무처럼
0: 네.
1: 맞죠. 예, 그랬는데 이게 낳고 보니까 뭐 처음부터 누군가한테 애를 뭐 키우는데 도움을 받을 이런 마음을 먹고 나온 건 전혀 아닌데
0: 네.
1: 애를 낳은 순간부터 애들에 대한 수당이 국가에서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어뭐 육아 수당 부모님들이 애를 육아하는 육아 수당도 주고요. 그리고 애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그냥 애한테 지급되는 돈인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0: 네.
1: 이게 우리 서울시 기준으로 태어나서 12개월 동안은 월 100만 원씩 지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13개월 차부터 24개월까지는 50만 원으로 줄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2년 동안에
0: 네.
1: 이게 첫 해는 10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구조인 거죠. 그 외에 별도로 부모 수당 10만 원씩은 또 따로 나와요. 예,
0: 진짜요?
1: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상적인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저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애를 키우면서 이게 어떻게 애를 키우지? 당장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고민도 있었고 처음에는 애를 낳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장에 노가다를 하고 그냥 현장 다니면서 그냥 건설 일도 하고 막 했었거든요. 그렇게 한두 달은 그렇게 일을 했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게 뭐 생활비가 그래서 뭐 충분하진 않지만 뭐 넉넉하진 않지만 그만하면 먹고 살만하게 국가에서 애들 관련한 그런 직업을 해주니까 당장 내가 무슨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여유가
0: 네.
1: 생기더라고요. 그래서도 지금에서는 꾸준히 자기 개발을 해서 나도 기술직으로서 일을 하려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요.
0: 네.
1: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엄청 잘돼 있고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되게 놀랐죠. 그래서 야, 이만큼이면 북한 주민들 같으면은 애를 다섯도
0: 네.
1: 낳아서 키우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북한 주민분들도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고 기사에서
1: 네,
0: 본것
1: 맞습니다.
0: 같아요.
1: 출산율이 최근에는 많이 낮아졌어요.
0: 네. 그래서 이곳 대한민국에서도 출산이 두 명이면 다자녀. 다자녀라고 해서 다자녀 혜택도 참 많잖아요. 그래서 출산율이 낮은 것도 문제지만, 근데 그만큼 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흔히 뭐 숨통이라고 할까요?
1: 네, 숨통이
0: 숨통이.
1: 트이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명은 낳아서 키워야 한다
0: 네.
1: 이런 개념을 가지고 한 명은 일단은 낳았는데 이잘돼 있는 혜택 덕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 더
0: 네.
1: 낳자 해서 둘을 낳았습니다.
0: 그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교회에서도 함께 하는 은혜 가운데 또 어여쁜 4인 가족을 이루셔서 이곳에서 정착해 살아가고 계신데 그리고 또 일억 형제님이 갖고 있는 조경에 대한 꿈도 있잖아요. 그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일가족이 함께 목선을 타고 3년 전에 이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김일혁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

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귀돈 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 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귀돈 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귀돈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귀돈 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귀돈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귀돈 방송입니다. HLDG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잠언 3장 6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나의 욕심과 정욕을 위한 우리의 걸음걸음 그 여정이 아닌 온전히 주님의 꿈을 쫓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꿈을 쫓아 오늘도 그 걸음을 내딛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잠언 3장 6절의 말씀,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번씩 선포하면서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1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이어서 주를 앙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고요.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보는 시간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평양에서 근무하다 지금은 남한 정착 10여 년 차인 북방연구회 김형수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의 내 돈 내 산 만나봅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더위를 이기는 에어컨의 내 돈 내 산을 함께 살펴보기도 했고요.
1: 네.
0: 여름나기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했었는데, 오늘도 특별히 또 여름에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소소한, 네, 대표님만의 어떤 그런 내 돈 내 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지난 15일 냉동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이 결제됐습니다.
0: 블루베리 3kg에 25,000원을 결제하셨어요, 대표님.
1: 네.
0: 일단은 북한에서도 블루베리를 블루베리라고 하나요?
1: 아니요, 처음 듣는데.
0: 네.
1: 근데 보니까 블루베리가 대한민국에는 인기 과일류에 속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1: 근데 와서 보니까 북한에서 먹던 들쭉하고 같은 거예요.
0: 들쭉.
1: 들쭉. 근데 북한은 들쭉이면 백두산 주변의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열매인데 농어도 같아요. 근데 크기가 있잖아요.
0: 네.
1: 블루베리는 좀 더 크고 북한의 들쭉은 조금 작은데 북한끼 더 달고 더 맛있긴 해요. 근데 같은 품종은 맞더라고요.
0: 들쭉하면은 들쭉술이 북한에서 참
1: 맞아요.
0: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1: 유명하죠. 근데 그런 들쭉이 한국에서는 블루베리라 해가지고 그게 한국에서 만든 게 아니고 외국에서 다 사 들어오잖아요, 그게.
0: 네.
1: 수입산이잖아요. 근데 그게 수입산인데 다 냉동을 해서 파는 게 또 많아요. 그러니까 생과일도 파는 게 많지만은 냉동한 게 많아요. 저는 이번에는 그 냉동한 걸 샀거든요.
0: 그러면은 들쭉이라는 열매를 보신 분은 백두산 인근에서만 열리니까 뭐 그 인근에 계신 분들만 주로 또 보시겠어요?
1: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향이 이제 양강도 해산시가 고향이었으니까.
0: 네.
1: 저희는 중학교 때 한 번 이제 한 달 동안 들쭉 따기 동원을 나가요, 학생들이.
0: 아, 동원까지 나가요?
1: 엄청 먹어요, 그걸. 밥 먹는 게, 밥 주는 양이 배고프니까 들쭉 따면서 계속 그 들쭉을 먹어가지고 입이 다 새파래지고 그때는 막 이 치아가 다 새파래지는 거예요, 물감 들여가지고.
0: 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 들쭉이 야생 블루베리라고도 부른대요.
1: 맞습니다. 그렇죠.
0: 그래서 일반 블루베리보다 항산화가 5배 이상, 예, 작용을 해서
1: 거예요,
0: 더 건강하다라고도, 예,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이곳에 오셔서 블루베리를 그렇게 즐겨 드신다고요?
1: 아, 중요한 거는 지금 여름이 되니까 항상, 네, 더울 때는 우리가 더위를 어떻게 견딜까 하는 생각이 전번에 에어컨 이야기도 했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여쭤볼 때 그 팁이 뭐냐, 더위를 막는 팁이. 그때 제가 깜빡고 이야기를 못 해가지고, 야, 이걸 내가 왜 말 못 했지 해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0: 네,
1: 냉동 이제 우리가 보면 블루베리, 북한 말하면 들쭉이잖아요. 그걸 생과일도 파는 게 있지만은 냉동에서 1kg짜리 포장인 걸 파는 게 많습니다.
0: 더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1: 네, 그걸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한 달에 한 3kg만 사면,
0: 네,
1: 냉동한 걸 그 냉동고에 넣었다가 조금씩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사발 있죠. 사발이, 이런 사발 보울이다가,
0: 네,
1: 그러니까 북한 말은 북한이고 국사발쯤 될 거예요. 그 정도 사이즈 되는데다가 블루베리를 한 다섯 숟가락 정도 넣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있잖아요. 요구르트는 북한에서도 좀 모르는 분들 많을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우유 가지고 거기다가 요구르트 균을, 유산균을 넣으면 그게 이제 일정하게 발효돼가지고 막 꿀 같은 그런 이제 좀 찐득찐득한 그런 이제 우유 제품이잖아요, 요구르트가. 근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이자처럼 그 블루베리 냉동하다가 한 세 숟가락 혹은 네 숟가락 넣으면 그 찬 블루베리하고 이제 같이 섞이면서 그러면 거기 또 이제 얼어요. 같이 얼어가지고 엄청 먹기 좋잖아요, 그게. 그래, 그게 냉동 블루베리 요구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스무디 뭐 이런 식으로.
0: 네.
1: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외래니까 생소하지만은 진짜 시원하게 먹고, 그게 이제 에어컨 바람에 우리가 피부만 차지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네, 안에 속으로 들어가서 안에 몸

0: 몸 안에도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래서 이번도 여름이 되면 우리가 계속 해 먹습니다.
1: 그 들쭉을 조금 흔하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도전해 볼 법도 한데, 북한에 냉동실이 있나요?
0: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1: 네.
0: 전기가 좀 오지 않아 문제인데 전기 잘 오는 집들은 거기다 할수 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요구르트가 북한은 흔하지 않거든요. 북한도 옛날에 요구르트를 생산했어요.
1: 오.
0: 일반 주민용이 아니고
1: 네.
0: 13자 축전이라고 해가지고 1989년도 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다 장비가 들어왔어요, 설비가. 그래서 이제 요구르트를 만들어가지고 팔았는데 그때 판 요구르트가 맛은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도 아마 요구르트가 생산은 되지만은 일반 주민은 못 먹고 평양도 아마 고위층이나 공급 대상으로 해서 아마 줄 겁니다, 아마 이게.
1: 네. 그러면은 당시 우유로도 대체가 안 될까요, 대표님?
0: 우유가 대체가 되진 않을 수 있는데 우유가 얼진 않겠죠. 왜냐하면 그게 좀 액체니까. 근데 이
1: 맞네요.
0: 요구르트는 꼴죽꼴죽한 그꿀 같은
1: 네.
0: 그 끈기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같이 막 이제 얼어서 막 엉켜붙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그 블루베리에 얼었던 그 냉기가 그대로 이제 요구르트에 씌워져 가지고 숟가락으로 몇번 이제 굴리면 다 골고루 이제 입혀져요. 그걸 이제 먹죠.
1: 이게 이렇게 제철에 먹는 과일이 주는 그때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지, 맞습니다.
1: 블루베리도 6월부터 8월까지 이곳 대한민국에서는 제철이잖아요. 아마 북한에서는 들쭉이 좀 가을쯤에 재배를 하는 과일이라고는 들었는데, 근데
0: 가을입니다. 맞습니다. 가을입니다. 제일.
1: 네. 그러면은 대표님께서는 북한에서 즐겨 드시던 과일은 있으세요?
0: 북한은 한국처럼 과일이 흔하진 않아요. 특히 이제 북쪽은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사과배
1: 네.
0: 같은 게 그저 기본이었고, 그러다 최근에 중국이 이제 밀수하면서 바나나나 뭐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이나 이런 게 수박도 그렇고
1: 네.
0: 들어오긴 하더라도 흔하진 않죠, 거기에. 북한에서는 그래서 흔히 먹으면 사과나 배 같은 게 제일 흔하고 복숭아도 좀 있고 뭐 이렇게 먹긴 하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도 다양하잖아요.
1: 그쵸.
0: 과일 종류가 많고 특히 한국은 북한이 없는 뭐귤 천리향 뭐 이런 그런 것들 북한이 없는 거거든요. 제주도에서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한국에는 열대 과일들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1: 네.
0: 이름 다 부르려면 끝이 없죠. 한번 그 과일에 관련된 것도 좀 앞으로 좀 북한 주민들이 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1: 그쵸. 저희는 종류도 말씀하셨는데, 토마토. 토마토 하나만 해도 방울토마토,
0: 그렇죠.
1: 그리고 대추토마토가 뭐더
0: 다양하죠.
1: 달달한 토마토도 있고, 짭짜리 토마토라고 해서 중간 크기도 있고,
0: 그리고 색깔이 빨갛지 않고
1: 네.
0: 또 어떤 색깔은 그 가지 색깔 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1: 이렇게 하나를 계량해가지고 먹는 경우도 참 많은데,
0: 네.
1: 근데 이렇게 대표님의 얘기를 일상 중에서도 듣다 보면 이곳에서 과일을 참 많이 즐겨 드시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저는 아침에는 무조건 이제 사과를 반 알은 또 무조건 먹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당근하고 섞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믹스를 갈아가지고
1: 와.
0: 그 우유를 좀 섞어서 같이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오미자를 지금 작년에 또 제가 그 가지다가 즙을 해놨잖아요. 그 오미자를 조금 넣어서 먹으면 또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과일은 정상적으로 먹죠, 한국에서는. 왜냐하면 과일
1: 네.
0: 자체가 뭐 가격 비용 자체가 너무도 많고 뭐 부담되지 않은 가격들로 많이 팔고 있으니까. 그래 참 이게 한국에 와서는 정말 북한에서 1년 동안 먹었던, 약간 북한에서 한 10년 먹었다 치면 그 10년 먹은 과일을 한국에서는 한 달도 안 돼서 다그 정도를 먹는 것 같아요, 과일을.
1: 여기서는 어느 식당을 가도 후식으로 자주 내주기도
0: 그렇죠.
1: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0: 네.
1: 3kg에 25,000원이면, 이게 뭐 달러로 따져도, 시급으로
0: 그렇죠. 맞습니다.
1: 따져도, 뭐 1시간이면, 아니면은 2시간이면 금방 또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인데, 이런 얘기를 할 때면 어쩔 수 없이 남과 북 사이의 그 간극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0: 내돈내 수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되는 게 북한하고 비교가 돼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니까요, 이게. 너무도 북한 주민들한테 설명해도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이해하면 제가
1: 네.
0: 북한에 있을 때도 그때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영문 책에 한국의 교수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0: 그때 이제 교수들이 인건비에 대한 게한 달에 6,000불 소리가 옛날 그때, 그래도 90년대 그때 제가 듣고 놀랐어요. 그때는
1: 네.
0: 한 달에 6,000달러 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뭐 대한민국 거의 뭐 그런 사람 꽤 많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그거 놓고 봤을 때도 지금 놓고 보면 정말 북한 주민한테 우리가 이 가격을 말할 때는 좀 조심스러워져요. 왜냐면 아, 저렇게 비싼 걸 저렇게 먹어 하는데 실제 우리는 우리한테는 비싼 건 아니잖아요. 니암
1: 그쵸.
0: 이자처럼 블루베리가 25,000원이면 3kg면 그게 작은 양은 아닌데 25,000원이면 1시간이나 뭐 그래야 한두 시간 정도 일하면 벌수 있는 돈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참 이게 남북한 차이가
1: 네.
0: 이 가격 비교를 봤을 때도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하는 걸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오늘의 이 블루베리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북한 땅, 고향 땅을 생각하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아, 맞습니다. 제가 이 내용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보면서 참 이게 블루베리 먹을 때는 그거 진짜 달잖아요. 어떡하네. 그래서 항상 저희는 이 음식 자체가 몸 안에서 이제 입안에서부터 달큰한 그런 느낌이 가면 그때 기분이
1: 네.
0: 얼마나 상쾌합니까? 근데 이 말씀 중에도 이제 달고 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많아요. 말씀들이.
1: 네.
0: 그 중에 하나 또 오늘 보니까 시편 119편의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하나이다. 아멘.
1: 아멘.
0: 네, 이 말씀을 제가 오늘, 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한국에서 사는 삶은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달디단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입도 이렇게 왜 이렇게 달디단지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말씀을 좀 오늘 좀 예, 찾아봤습니다.
1: 참
0: 네.
1: 새콤달콤 달디단 그 맛으로 블루베리를 포함해 무수한 과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과일들이잖아요. 근데 그 우리 입을 잠시 즐겁게 하는 과일도 너무 좋지만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달디단 말씀이 북녘 땅에 들어가기를 오늘도 간절히 소망하면서 김 대표의 내돈 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 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이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각각 한 번씩 함께하는 동안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읊조리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북한어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하셨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 오늘의 복음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하시고요. 찬양 후에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야기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북한에서 온 주경배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2021년 전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쓰는 양력 역서의 기원전 기원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태어나신 날을 기준으로 나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처녀인 마리아라는 유태 여인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3년간 공생애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의 한 줄 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부르시고 동행하신 열두 제자 중 가장 먼저 제자 삼으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과 대답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두운 곳에서 심혈을 기울여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당신은 어려서부터 김씨 그분들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먼저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모두 차단되고 유일하게 위대하신 그분들에 대한 지식만 허용되었습니다. 오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방송을 듣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예수님의 가장 충성된 믿음의 제자인 베드로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슴없이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능력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세상 사람이 아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라는 뜻의 시몬이라는 그의 이름 대신 너는 베드로라. 바위 같은 내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바위, 즉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믿는 칠골의 강씨 집안에서 태어난 강반석도 그 뜻에서 이름이 지어진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통해 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그들의 모임을 말합니다. 그 고백과 믿음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이기고 다스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듣는 귀가 열린 바로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곧 복음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새로운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받아 누리기 원하시면 지금 저와 함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를 향한 이 놀랍고 복된 소식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나에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의 영생을 선물해 주신 은혜에 영원히 감사합니다. 인간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에 빠져 살던 그 길에서 돌이키오니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8월 10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오늘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0도에서 25도로 낮 최고기온은 27도에서 34도로 분포하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의 하늘이 구름이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31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종일 하늘이 맑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로 서해 북부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그날까지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1: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거룩한 주일의 예배도 잘 들으셨어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드릴 때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 입술의 요구를 거절치 않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시며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치 않으시리라고 하셨죠. 이 말씀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날, 오늘은 주후 2026년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백성의 결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객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수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략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오늘 이 에스겔 38장

이제 말씀은 곡의 심판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곡은 사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장 8절을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계시록에 기록된 마지막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모아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겠다 그럽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항상 이 지명을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죠. 바벨론 그러면 이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곡도 그렇습니다. 이 곡은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이 곡을 배경으로 하죠. 자, 그래서 계시록에는 7절에 천년이 참에 이 천년이라는 것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을 가리키는데 이 천년이 탔다라는 건 뭐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 온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고백합니까? 왕으로 고백합니다. 왕, 왕이신 그리스도. 주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이 시대, 이 시대를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온 세상이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시대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천상 통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상 통치,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래서 지금이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상의 통치 시대, 이거를 천년 왕국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하시다가 이 세상에 이제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천상 통치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땅에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이 세상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바뀌게 되죠. 그때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 때, 마지막 재림이 가까이 왔을 때 이 땅의 사방 백성들을 사탄이 모아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 하나님을 향하여 싸움을 붙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은 에스겔에 나온 이 곡, 마곡이라는 말은 곡의 왕 이런 뜻입니다. 곡과 곡의 왕, 곡과 마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들을 미혹해서 사탄이 미혹해서 싸움을 붙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지막으로 핍박하는 대핍박의 시대가 마지막에 잠깐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다 없앤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통치하시는 심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곡이라는 건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저항에 이제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많은 백성들을 핍박하는 핍박의 대적 세력을 곡과 마곡, 마곡은 곡의 왕, 곡과 곡의 왕 이렇게 되는데 요 상징적인 의미에서의 곡, 이 곡이 어디서 왔느냐?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환상에서 왔다라는 것이죠. 다시 38장으로 가시면 이 에스겔 38장은 이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곡이 나오는데 여기 곡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색 두발 왕 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말해라 그러죠. 곡. 여기 이제 곡이 나오는데 곡이 마곡 땅 로스 메색 두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하는데 튀르키예 쪽에 있는 흑해 남동 쪽에 있는 지역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은 누구냐면 여러분 창세기 10장으로 가시면 2절에 야벳의 아들로 나오죠. 10장 1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족속입니다. 셈, 함, 야벳. 자, 이 세 족속 중에 야벳의 족속입니다. 이 야벳의 족속이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이렇게 나오죠. 그 중에 하나가 둘째로 누가 나오냐면 마곡이 나옵니다. 마곡.

셋째, 마대는 우리 많이 들어봤죠? 걸레 자루 마대. 그런 마대 말고 다른 마대인데, 여기 고구멜, 마곡, 마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튀르키예 북쪽에 전반적으로 걸쳐서 사는 사람들인데, 여기 이제 마곡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마곡은 이 야벳의 일곱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을 이제 스키타인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야기를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마곡 땅에 있는 로스 메섹 두발왕 곡에게로 하나님께서는 2절에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럽니다. 자,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거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정적인 예언과 심판을 선포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향한다라는 건 공식적인 하나님의 선언을 이야기할 때 그들을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그러죠. 법정적인 선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이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갖고 칼을 잡은 무리와 그와 함께한 여러 나라들 5절에 바사, 페르시아, 구스, 애굽, 그 주변 나라, 고멜, 모든 때, 북쪽 끝에 도갈마족 속과 모든 때와 함께 너를 다 끌어내릴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 바로 이 곡을 향하여 마곡, 곡과 마곡하는데 이 곡에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오냐 하면 이 에스겔서의 흐름을 보면 37장 다음에 오거든요. 그래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37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라 그러고 그 선언을 듣고 정말 막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37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37장 1절부터 14절까지 나오고 나서 15절부터 28절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역사를 이루겠다고 그러시죠. 16절에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고 얘기하시면서 17절에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라. 다른 말로 하면 통일이 되게 할 거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23절에 이들의 모든 우상으로부터 이들을 정결하게 하고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겠다고 하신 후에 24절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한 왕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 새 언약, 26절에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저 곡들에 대하여, 곡과 마곡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너희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심판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가리를, 4절에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 여러분, 갈고리로 아가리를 깬다라는 건 뭐 말이 좀 그렇습니다만 물고기를 잡을 때 이제 아가리를 갈고리를 이렇게 꿰서 잡은 걸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강력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의 세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혀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 시대를 향한 예언인 동시에 그 초역사적인, 만약에 이 역사가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예수, 새로운 다윗 자손의 왕으로 오신 분 이후에 일어날 예언이라면 에스겔 시대를 뛰어넘는 장래까지를 바라보는 초시간적 예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큰 대적의 세력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이들이 올라오게 되는데 8절에 여러 날 후 곧 만년에 얘기하죠. 만년이라는 건 영어 성경에 latter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해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몇 년, 뭐 이런 마지막 세월들이죠. 그때 내가 명령을 받고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올 텐데 그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들고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자, 포로에서 돌아와서 평안히 있는데 내가 올라와서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 광풍같이 이루고 땅을 덮을 것이다. 자, 그래서 회복해서 돌아온 백성들을 대적하여 치는 큰 대적의 세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포로에서 돌아와서 대적하는 세력이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생각하면 여러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같은 시리아의 대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때는 성전도 완전히 짓밟히고 유린됐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가 말하는 소위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세워져서 막 돼지피를 성전에 뿌리고 막 대반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유린하는 역사가 이제 언제 일어나냐면 로마 제국의 침공으로 또 한 번 이스라엘이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세력은 단순히 역사상의 한 특정한 시점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기보다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징적인 세력으로 등장한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식도 특정한 역사의 한 지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역사 가운데 나타날 상징적인 이 사건으로 계속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자, 이 악인들, 악한 세력들의 특징은 뭐냐? 생각이 많은데 선한 생각이 아니라 악한 생각.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릴 생각만 한다는 거죠.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평원의 고울, 평원에 세워진 평안한 고울들이죠. 거기는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도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방비 상태로 오랫동안 평안 가운데 사는 백성들에게 야, 저놈들을 빼앗아 가야겠다. 그래서 굴로 가라가지고 12절에 물건을 겁탈하고 노략하리라 그러면서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 예전에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다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사람이 거주하는 땅 가운데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자, 이제 치려고 마음을 먹을 그때에 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변에 많은 부유하게 사는 나라들이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략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고 짐승과 재물을 빼앗고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물어본다라는 거죠. 이 악한 의도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눈치채고 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고도 마지막에 그의 백성을 괴롭히고 탈취하려는 악한 세력의 발언에 대해 다시 한번 경고를 하며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성도의 삶의 현장이 때로는 평안하고 때로는 안정되고 때로는 감사한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뒤흔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악한 세력의 뒤흔드는 공격과 뒤흔드는 이 영적인 이 싸움과 씨름이 계속해서 있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또 주를 향해 잘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 이런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은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났다. 이 곡과 마곡은 하여간 마음의 생각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하면 저것들을 잡아뜨려가지고 이익을 얻을까? 이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삼키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0: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이 곡과 마곡의 왕이 마지막 때에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20장 8절에 원래 악하고 하지만 20장 8절에 보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싸움을 붙이는데 누가 그렇게 하느냐? 7절에 그 배후에 누가요? 사탄이. 옥에 놓였다라는 건 여태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믿음으로 싸워 이겼는데 마지막 때 사탄이 잠시 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꼼짝 못하던 것에서 놓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의 공격은 더 계시록에서 말하는 공격은 아주 가혹하고 심한 공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런 거 보면 성도에게는 이 땅의 나그네 삶을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영적인 씨름과 싸움이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 기도해야 되고요. 환난이 올때더 주를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하며 믿음으로 씨름하는 이 삶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설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또그 신실한 주님 앞에서의 씨름으로 말미암아 악한 시험의 세력,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절대 흔들지 않고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을 받아 평안하게 승리를 맛보며 응답을 맛보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백성으로 한분한분 서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지금까지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 주셨습니다. 에스겔에게 후일 일어날 전쟁의 상황들을 미리 선포함으로 자기 백성을 각성시키시는 하나님을 이 아침 뵙습니다. 곡이 우두머리가 되어 그 주변 족속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므로 평안히 사는 이스라엘을 치고자 하는 계략이 있을 것을 에스겔로 예언케 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일러주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직 은혜로 성 안에 들어와 안연히 살게 된 백성이 당연히 가지고 또 지켜나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자세를 이 아침 우리도 배우길 원합니다. 마곡과 그 주변국들로서는 소유할 수도 누릴 수도 없는 이 특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치열한 삶의 전쟁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용사이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의 개인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세상의 힘이 아무리 크고 거세어도 그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인하는 이 아침. 이 하루가 더욱 힘나고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아침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샬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삐삐치니 윤재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살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주님의 참 제자가 되도록 기도드리며 나갑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오늘 레오네 피피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과정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된 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내가 바로 편지의 수취인입니다. 내용을 알면 너무도 가슴 벅찬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드리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말이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나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나를 영원히 완전케 하셨습니다. 위에 두 구절 말씀을 합하면 나는 믿음으로 단번에 영원히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에게 완성된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뜨릴 수 없는 절대적 현실이 된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된 나는 계속해서

0: 거룩하게 되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된 나는 이미 완전하게 되었고 나의 완전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내가 한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전부입니다.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거룩함은 나의 거룩함이 된 것입니다. 아멘. 가톨릭에서는 특별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름에 성 바오로, 성 토마스 등 그런 방식으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존경을 바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보잘것없는 나 또한 거룩할 성자를 붙일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인 것, 그 한가지로 나를 완전히 거룩한 자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사람입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지고 아파하는 것 외에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나를 향해 예수님은 히브리서 10장 17절 18절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십니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와 현재뿐 아니라 미래의 모든 순간까지 영원히 거룩한 사람 성인이 된 나, 내용 증명으로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 편지를 믿음으로 받는 그 순간부터 나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요.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길, 무엇보다 주님의 격려와 위로로 새 힘을 얻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2: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2: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삼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22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가를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함에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2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사람들은 명품을 좋아합니다. 사실 명품은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용하기에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지만 여유가 주어지면 명품을 사려고 하죠. 그런데요, 명품은 자신이 명품인지 모릅니다. 명망 있는 장인에 의해 만들어져서 사용자로부터 명품이라고 불려지며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우리는 토기장이신 주님 손에 빚어질 때 명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자기가 도공의 손끝에서 나오듯이 우리도 날마다 창조주 주님의 손길에 빚어지고 다듬어져 진품,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국립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의 나침반,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 경제학자 존 케네스 켈브레이스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했습니다. 지도 원리가 사라진 불확실한 시대. 과거의 철학자와 사상가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정답을 찾으려고 끊임없이 사유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기존의 체계와 사상을 타파하려는 포스트 모더니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무엇이든 오를 수 있다는 상대주의, 모든 사람이 맞을 수 있다는 다원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사사기의 시대처럼 저마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얼마나 참담한지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늘어가는 우울증, 전통적인 가족 구조의 해체,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커지고 있는 갈등과 차별 등, 성경이라는 확고한 진리, 즉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외면한 결과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보면 누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불확실한 답을 찾아 허송세월하지 말고 태초부터 영원까지 유일한 진리인 주님의 말씀만을 내 인생의 나침반으로 여기며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성경대로 바르게 주님을 믿고 있는지 성경에서 찾아 살펴봅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콰이어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인내하신 구세주여 테너 백기현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에 대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성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에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2: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을 본문으로 모세오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여러분, 신약성경에서요, 복음을 가장 단순하고 명료하게 기록한 본문이 어딜까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꽃송이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은요, 그 꽃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창세기 3장 15절은요, 복음의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이고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언, 최초의 복음, 최초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요, 신학자들은 최초의 복음, 복음의 근원이고 시작이다라는 뜻으로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원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암송하십시오. 원시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 앞부분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그 동산을 돌보라고 피조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죄로 인한 수치심과 두려움과 죄책감을 저들이 시달리면서 자기 정체성,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책망하실 때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탓을 하고 하와는 뱀 때문에 죄를 지었다며 탓을 했는데요. 그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 이 부부 사이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신자들은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탓이 아니라 뜻을 찾아야 한다, 탓에서 뜻으로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여러분, 아담은요 그 순간에 하와를 탓했고 하와는 뱀을 탓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간이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간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은혜와 충만의 땅이었던 에덴 동산이 이제는 사람이 힘들게 경작해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간과 창조 세계 간의 이 관계가 또한 깨어져 버린 것이에요. 이처럼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모두 무너져 버렸고 이제 곧 마주할 그 땅의 저주 앞에서 저들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완전한 절망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시면서 먼저 저

저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을 죄 가운데로 빠뜨린 뱀, 즉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동시에 그 저주를 듣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거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었기 때문에 구원과 회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심과 타인을 향한 원망과 탓이 저들을 둘러싸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인간의 순종이 복음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신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구원을 약속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원시복음이라고도 하지만 동시에 뭐라고 부릅니까?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르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언약. 예, 창세기 3장 15절이 원시복음이면서 동시에 은혜 언약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그냥 죄지은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 영광 받으실 수 있으신데도 우리 하나님은 기어이 그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저들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셨는데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공장에서 제품 만들듯이 인간을 찍어내시고 불량품 나오면 폐기 처분해버리는 그 공장장과 같은 분이 아니라, 혹시 여러분 중에 공장장 계시면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공장장 같은 분이 아니시라 아담과 하와의 참 아버지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에게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최초로 선포하신 복음과 그 예언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그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뱀으로 분장한 이 사탄에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자인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사탄과 이 여자와의 관계, 즉 사탄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두 관계가 동역과 또 동업과 또 범죄를 모의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둘을 나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행간 안에는 내가 나의 백성들을 그 원수로부터 지킬 것이고 내 백성들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원수인 사탄의 백성들과 싸우겠다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도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이 후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제라인데요. 제라. 이 단어는 자손, 후손의 뜻도 있지만 씨, 씨앗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제라라는 단어는 단수면서 집합명사입니다. 단수지만 집합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보시면 그 패밀리와 팀 같은 단어들이 대표적인데요. 이 단어 자체는 이 패밀리, 팀, 이 단어 자체는 단수지만 여러 가족 구성원들과 선수들이 모인 하나의 집합체, 그게 패밀리고 팀이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후손, 이 제라란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뱀의 후손, 이 뱀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이 제라, 이 집합적인 의미로 보면 이 뱀의 후손은요, 사단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그런데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면 성경은 그 뱀의 후손들 중에서도 아벨을 죽인 가인을 이 뱀의 후손들 중 대표적인 사람, 이 뱀의 후손들의 시조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뱀의 후손들은요, 가인의 계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또 누굴까요? 이 후손을 집합적 의미로 생각하면 1차적으로는 이 뱀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언약의 백성들을 일컫습니다. 그리고 이 후손을
단순

수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이 여자의 후손은 단연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비하신 메시아, 바로 예수님이세요. 앞서 제가 이 후손, 제라라는 단어는 자손, 후손의 뜻

여러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에게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서 내 자손에게라 하셨으니 곧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이 뱀의 후손과 원수인 여자의 후손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실 그 아브라함의 씨도 그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 하반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보시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뱀과 사탄은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어떤 사건을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떤 사건일까요?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 동시에 예수님도 머리는 아니지만 뱀에게 발꿈치를 내어주신 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제가 프랑스 동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도시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유럽이 그러하듯 이 스트라스부르도요, 그 도시 한복판에 저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당 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형상을 설치해 놨는데요, 다른 성당들과 같이 그냥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만 달아놓은 것이 아니라 저 사진처럼 그 십자가가 해골, 즉 죽음의 언덕 위에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저 십자가를 설치해 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팔레스타인에, 아니 온 세상에 그 수많은 언덕 중에서도 어느 언덕에 세워졌습니까? 갈보리 언덕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이 갈보리의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캘버리, 바로 해골, 즉 죽음과 사망을 뜻해요. 그리고 이 캘버리, 이 갈보리의 궁극적인 의미는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사건임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에요? 해골의 급소인 그 정수리, 죽음의 정수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꽂으시고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사건인데요, 이 스트라스부르 대성당의 십자가는 바로 이러한 십자가의 의미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비록 뱀의 후손이요, 사탄의 후손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몰라보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뒤꿈치가 물려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죽음과 사망의 그 언덕 위에 그 십자가를 꽂으심으로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이 원시복음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가장 먼저 예언한 원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초의 복음인 오늘 본문은 만물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담고 있고 예수님을 향하고 있기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데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 이후에 기록된 모든 성경의 말씀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통로로, 어떤 계보로, 어떤 길로 이 땅에 오시는지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여러 사건들이 이해가 되고 그 의미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90세가 된 사라의 닫힌 태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이 기어이 이삭을 출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한 여인의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까? 물론 그것도

하지만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온 이 약속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 메시아의 길을 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거룩한 말씀인 성경에서 이삭의 쌍둥이 자녀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 속에서 싸웠다라는 얘기는 이거 왜 또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했던 그 여자의 후손과 이 뱀의 후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갈 그 언약의 후손과 죄악의 길을 가는 이 세상의 후손이 충돌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여러분, 에서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시면 이 에서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망령된 자라고 굉장히 엄하고 준엄하게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 네가 형해라 내가 동생 할게 라고 한 이 야곱의 행동은 물론 여러분 정상적이진 않지만 얼마든지 웃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인 것 같은데 여러분 성경은 왜 이렇게 에서를 엄하게 책망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망령된 자란 말은요, 이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과의 그 거룩한 관계나 영적 가치를 전혀 모른 채 오직 육신의 욕망에만 사로잡혀 살아가는 세속적인 사람을 뜻해요. 망령된 자가요. 사탄의 유혹에 속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데 에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어가야 할 그 책임과 의무가 있는 이 장자인 에서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최초의 언약을 경시하고 하찮게 여겨 그것을 쉽게 내어던졌던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만물이 인간의 죄로 망가진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에서가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우습게 여기고 외면한 채 자기 욕망대로 살아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엄하고 엄하게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야곱의 자녀들 중 첫째, 둘째, 셋째가 루벤과 시몬과 레위인데요, 이들은 자신이 누군지 하나님이 자기 가문을 왜 부르셨는지 망각하다가 이들은요 이 영적인 장자권을 박탈당해버립니다. 첫째가 박탈당하니 둘째에게 갔는데 둘째도 박탈당하고 둘째가 박탈당하니 셋째에게 갔는데 다 박탈당해버렸어요. 이들이 사탄에게 속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이어받고요 놀라운 축복을 받죠.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는 이 야곱의 유다에 대한 축복은요 단순히 유다와 그의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라는 그 구속사적인 축복이요 구속사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저를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시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그 유다가 다말을 통해 얻은 쌍둥이 자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나온 그 쌍둥이 자녀 이름 아십니까? 이거 아시면 대단하신 건데 그 쌍둥이 형제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였습니다. 오늘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먼저 나오던 세라가 나오다 말고 이 베레스가 먼저 태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쌍둥이 형제의 이야기를 왜 또 기록하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요 이 베레스가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후에 이 베레스의 족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창세기 38장이 그의 이름들만 언급해 놓고 그 이후에 그 족보들을 언급하지 않아요. 모세오경 통틀어봐도 베레스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종적을 감출 것 같던 이 유다의 족보, 이 베레스의 족보가 어디서 다시 나옵니까? 룻기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족보가 이어져요. 룻기 4장 1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보아스와 오벳과 이세를 지나 누구에게로 연결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후손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 약속하신 다윗에게로 연결이 됩니다, 이 족보가. 그래서 여러분, 룻기는요, 한 이방 여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헤세드의 은혜를 담고 있는 성경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성경, 창세기 3장 15절이 멈추지 않고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려주는 그런 성경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다윗 이후 선지자들은 다윗의 집에서 나올 그 의로운 가지, 평강의 왕, 고난받는 종을 계속해서 예언하며 기다렸는데요, 이사야 7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은 마태복음의 문을 열자마자, 신약성경을 열자마자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복음 또한 문을 열자마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서 1장 16절 보시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성경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대부분의 성경이 그래요. 선지자를 소개할 때도 그렇고,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이 이 사람이다, 아버지의 아들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하면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고요,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 라고 기록하는데요, 두 말씀 모두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첫 이적을 나타내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요한복음 2장 4절 보시면 여자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면서 또한 어머니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또 이때도 여자여라고 부르십니다. 보통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구나이, 당시 여성들을 높여 부르는 공손한 호칭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른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불렀다는 내용이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평소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으시다가 첫 표적을 보이셨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또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서 그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고, 요한은 이것을 놓치지 않고 다른 성경이 기록하지 않은 이 장면을 기록했던 것이에요. 왜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음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고요, 동시에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그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사탄은요, 뱀의 후손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욕망대로 사는 자들을 충동시켜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하고 미혹하고 핍박해왔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고통받았던 이유는 자신들의 죄악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길을 막기 위해 이 뱀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공격했던 것이,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시려 이 땅에 오셨지만 헤롯 왕은 그 길을 막으려 했고요, 광야에서의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0: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종교 기득권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핍박하고 공격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업신여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저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소리치셨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니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외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 독사의 새끼들, 모두 창세기 3장 15절이 말하는 뱀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그 뱀의 후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핍박했고, 지금도 뱀의 후손들은 주의 몸된 교회를 미혹하고 유혹하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으며 부활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 원수들과 싸우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대적하던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그 뱀과 그 뱀의 후손들을 우리 주님은 영원히 내쫓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중진교회 교인 여러분, 바라기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예수님,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뱀들과 뱀의 후손들을 쫓아내시며 이 땅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28장 7절 말씀처럼 사단이 한 길로 우리를 치러 들어오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실 것이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이 땅의 마귀의 일들을 멸하실 것이에요. 바라긴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온전히 그분과 동행하여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충진교회 교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포항 충진교회 오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4-273-5209번, 054-273-5209 포항 충진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 운동, 세계 경주 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지난주 모처럼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깜짝 놀랄 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건물들이 생긴 거였어요. 분명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었는데 언제 이렇게 땅을 다시고 철근을 올린 다음 건물을 완성했는지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확확 바뀌는 세상의 모습에 한편으론 왠지 모를 쓸쓸함과 적막함마저 들었어요. 초록색 잔디풀과 어울리던 그 공터의 풍경을 미처 채 다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무서운 속도로 앞만 보고 달려가는 듯한 이 세상에 서늘함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더 간절히 필요한 가치가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닐까요?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인 주님의 말씀. 태풍과 같이 몰아치는 변화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찬양으로 기쁜 시간,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힘차게 출발합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월요일 아침입니다. 2026년 8월달이에요.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박경란 집사 태어난 날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어머님께 고맙습니다. 낳으시고 길러주신 것, 오늘은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이라고 우리 6809님께서 야 우리 아내 집사님을 위해서 또 이렇게 문자까지 축하 문자를 남겨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6809님 또 너무 스윗하신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생일 되시기를 저도 함께 기도할게요. 우리 6809님 또 문자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토브워십의 목소리입니다.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행복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여러분,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겐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할 거예요. 무더운 여름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넘치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샬롬 모닝 루틴으로 힘차게 시작해볼까요? 전방에 힘찬 말씀 일발 장전, 샬롬 모닝 루틴 이야! 준비되셨죠? 먼저 말씀을 따라 읽는다. 둘째, 찬양을 따라 부른다. 셋째, 출첵을 남기고 퀴즈 등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렇게 외친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샬롬, 그리고 샬롬 전도사가 된다. 자, 샬롬 전도사가 됐으니 이 말씀 한 번 더 외쳐볼게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말씀의 은혜가 참 큽니다. 말씀이 주는 그 힘이 정말 커요. 이열치열이에요. 여름보다 더 뜨거운 말씀 한 번 더 선포해 보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아멘.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이 주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송하실 분들 많이 함께해 주고 계세요. 뒷자리 9507님, 보서PD님 안녕하세요.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부네요. 남은 무더위 시원하게 보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입추였더라고요. 벌써 절기상 또 가을을 이렇게 조금은 맞이하고 있는 이런 시기가 아닐까 또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무척이나 덥죠. 그럼에도 또 아침 저녁으로 이 선선한 바람을 또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남은 무더위 우리 샬 조화로 우리 이겨내는 거예요. 뒷자리 2642님, 피디님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도 새롭게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며칠 전에 가을이 시작된다는 입추가 지나가니 하늘이 높아지고 아침 저녁으로 더 위대한 이 선선한 날씨가 시작됨을 보며 더위 대신 선선한 날씨가 시작됨을 보며 하나님이 만드신 계절의 변화가 정말 너무 신기하고 감탄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맞아요. 또 이 절기는 정말 과학보다도 정확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적중률이 대단하죠. 이 절기가 벌써 입추를 지나가니까 이제는 조금은 이 하늘도 푸르고 맑아진 것 같고 아침 저녁으로 조금은 선선한 바람도 부는 것 같은데 이 만드신 계절의 변화 정말 신기하고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절기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그 역사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하고 감탄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륙사인님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제자리 0832님,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오프닝 곡으로 함께 나눴던 찬양에 또 이렇게 문자로 아멘으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0832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9507님, 고추씨를 뿌렸는데요. 화분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나고 있어요 라고 또 새싹이 이렇게 빵긋 올라온 이 화분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푸르른데요.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2667님 샬롬, 약을 치면서 출첵하고 있어요. 기계 소리에 방송은 못 듣고 나갑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도 또 밭일에 또 일찍 나가시는 2667님이신데요 약 치면서 잊지 않고 출첵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 화이팅이에요. 뒷자리 4420님께서도요 샬모닝 크아피디님 오늘도 주사추 피디님 주말 주일 잘 보내셨죠? 어제 저희 교회에서는요
선배님들께서 신혼부부

모임 부리아 선배님들께서 제주 국내 단기 선교팀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핫도그랑 에이드 섬겨주셨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잘 먹었답니다. 사진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이 신선한 채소가 또 소시지와 함께 이렇게 담뿍 담긴 이 샌드위치 핫도그를 또 이렇게 섬김을 받으셨군요. 너무 좋으셨겠는데요. 그 좋은 마음 또 이렇게 사진으로도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또 말씀 두 글자로 출첵 제시어 받을게요. 이 말씀 두 글자 들어가는 말씀 구절 보내주시는 분들 선물 당첨 확률도 막 높아질 것 같은데요. 오늘은 두 글자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말씀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혹시라도 또 말씀 이 두 글자가 들어가는 말씀 구절까지 보내주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말씀 두 글자 기다리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올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어노인팅의 목소리입니다.

뒷자리 2312님 말씀 두 글자 출첵 제시어 보내주시면서요. 샬 좋아, 오늘도 좋아요. 고추 뜨고 따고 들어왔어요. 무척이나 덥네요. 시원한 찬양 들려주세요. 한 주간도 그돈 방송과 함께하면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이른 아침 또 밭에 다녀오셨군요. 덥죠? 이 생수와 같이 시원한 찬양 제가 드릴게요. 잘 오셨습니다. 뒷자리 7694님 샬롬. 벌써 올해도 얼마 안 남았다는 사실이 그 고약한 더위마저 붙잡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썸스도 더욱 감사히 청취하겠습니다. 으아,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브릿지 임팩트의 기상송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야, 오늘 진짜 좋은 아침이네. 늘 이렇게 또 샬조와 이 슬로건처럼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한 우리 7694님이세요. 브릿지 임팩트의 기상송이 있을까 제가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혹시라도 없으면 다른 신청곡 제가 바로 들려드릴게요.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더위마저 붙잡고 싶어지게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 한 주도 얼마 남지 않은 또 더위 또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열치열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샬조와 함께하면서 또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이 더위마저 상쾌하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 7694님 감사하고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도 이번 한 주 화이팅이에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규제리 4420님, 으아, 진짜 좋은 말씀이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아멘. 참 좋은 말씀, 힘을 주는 말씀 나눠주신 4420님 감사해요. 자, 오늘은 출첵제시어 두 글자 말씀 받고 있고요. 이 말씀이 들어가는 힘이 나는 문자, 또 말씀 구절 보내주시는 분들 당첨 확률 폭등할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말씀과 더불어 말씀 구절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이어서 우리 뒷자리 7694님의 신청곡이에요. 브릿지 임팩트의 기상송.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뒤처리 2642님,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아멘. 아, 센스있게 오늘의 출첵 제시어 말씀이 들어가 있는 말씀 구절을 보내주셨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아멘, 아멘. 꿀보다 더 단, 달콤한 이 시편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촉촉히 적셔주네요. 감사해요. 주자리 7240님께서도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행복하소서 하트까지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참 행복하네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어서 우리 뒷자리 1772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실게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의 목소리입니다.

0: 아멘.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아멘. 뒷자리 우리 1772님께서요. 오늘부터 성경 한 시간씩 읽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합시다. 라고 힘찬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 할렐루야입니다. 성경 한 시간씩 읽으시면요. 야, 그 말씀이 마치 우리의 심령에 전신갑주처럼 둘러질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1772님과 방송하실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뒷자리 7936님께서도요. 말씀, 오늘의 출첵제시어 두 글자 보내주시면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샬조아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귀한 시간입니다. 이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라고요. 말씀 충만한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우리 7936님과 우리 방송 가족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나누는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자, 이어서 알면 알수록 지혜롭게 경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큰 도움을 주는 보험 관련 지식들이죠. 이 시간 손해사정사 우리 박경원 장로님과 함께하는 보험의 세계, 경제 세상으로 한번 떠나보시죠.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 생활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크리스찬과 슬기로운 경제생활의 박경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작년 6월 16일 방송분에서 로드킬에 대한 이야기할 때 저희 집 앞이 큰 길이고 고양이 울음소리가 있어 가보니

아직 젖도 안 뗀 작은 고양이 두 마리가 로드킬 당해 죽은 어미 옆에 울고 있어. 가만히 두면 야생에서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 집에 데리고 와서 이름을 콩이와 까미로 지어주고 키운 지도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있어 야생에서 잘 살아간다면 두말할 나위도 없겠지만 1년 가까운 시간을 제 시간표에 맞추어 길들여진 야옹이가 야생에서 잘 살아갈지 자꾸 걱정이 되고 혹 다쳐서 돌아오면 어쩌지 하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자동차 보험 강의에서 애완견이나 동물이 다치면 동상과 같은 물건으로 분류되어 대물배상에 해당되며 다쳐서 치료하면 치료비가 아니라 수리비 항목으로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반려동물을 단순히 물건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일부를 인정하는 판례도 보이지만 아직은 극소수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들어 수요와 관심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펫보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펫보험이란 너무 고가인 의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람에게는 의료실비보험이 있듯 반려동물의 고가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람의 의료실손보험을 변형시켜 반려동물이 상해 또는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진료 또는 수술을 받을 경우 약관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사람의 실손의료보험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지만 정액보상형, 실손형, 장례비 특약형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품은 반려견과 반려묘만을 가입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펫보험은 1980년대 들어 처음 등장하였으며 보장 내용 또한 치료비 외에 입원비, 수술비, 장례비, 배상 책임 등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은 펫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펫보험의 필요성은 반려동물의 평균 수명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증가되는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노령기나 만성질환이 계속 찾아올 때 지속적인 치료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국내 펫보험의 보험료는 보장기간과 반려견 또는 반려묘의 가입 당시의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장기간이 길수록 반려동물의 가입 당시의 나이가 많을수록 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보험료가 높아지는 방식이며 대부분 1년 갱신형으로 실손보장 구조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해사고는 가입 다음 날부터, 질병은 약 30일부터 부위에 따라 90일까지 면책기간이 있어 면책기간 동안 보장 제외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펫보험 가입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은 첫째, 상품마다 보장 범위와 면책기간이 다를 경우가 많으므로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기존 질병에 대한 고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셔야 하며 자기 부담금과 연간 보장 한도를 확인하셔서 충분한 보장이 되는지 꼭 확인하시고 가입하셔야 낭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가로 시작하는 8월, 폭염 속에서도 안전하고 유익한 시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이 폐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주셨어요. 모든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곁에 있는 작은 생명에도 최고의 사랑을 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크리스천과 슬기로운 경제생활 들으시고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제, 경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거나 054-256-300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새 보금자리에 가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사 준비를 하며 주변 이웃분들을 뵀는데 다들 인상이 너무 좋으시며 먼저 잘 부탁한다 인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전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머릿속엔 전도밖에 없나 봐요. 히히.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우리 모두 한 명이라도 전도해봅시다. 워려팅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야, 우리 공우구사님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제 이사를 하실 예정이신 것 같은데

그 새로 갈 그 새 보금자리에도 벌써 어떤 분들을 전도할지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 0594님이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셨을 걸 생각하니까 저도 막 설레는데요. 우리 함께 전도해요. 우리 함께 워려팅 합시다.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이어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오시죠. 미러브의 공감하시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

0: 있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성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이 뜨란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보내드려요.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고요. 선착순 50명께는요.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주자리 0832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피치니이다. 하루의 시작을 극동방송을 통해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출발함에 감사드립니다. 라고요. 힘이 나는 문자 귀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뒷자리 우리 3631님께서도요. 와 말씀으로 이행시를 보내주셨어요. 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 사랑을 닮아 씀씀이가 넉넉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라고 아, 센스있는 또 은혜로운 이행시까지 출첵제시어를 활용해서 또 보내주셨는데요. 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저희가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어가고 싶어요. 우리 3631님 따뜻하고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주자리 2387님 울릉도에서 보내주셨어요. 와우! 여름이 깊어지고 있네요. 울릉도도 축제들이 거의 끝이 나고 지나가는 여름에게 잘 가라고 인사하고 있답니다. 어제 사납게 불던 바람과 거세던 파도가 지나가고 언제 그랬냐는 듯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아침 드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요. 이 정갈한 아침 한상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울릉도 또 이렇게 축제도 다양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이제 또 끝을 맺고 있는 것 같네요. 그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울릉도의 하루도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387님 귀한 사진과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또 말씀 두 글자로 출첵제시어를 드렸었죠. 오늘의 당첨자 두 분 발표해 볼게요. 축하드려요. 뒷자리 6975님과 7240님이세요. 두 분은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보내주시면 선물 보내드릴게요. 뒷자리 우리 3631님 말씀 앞에서 찬양 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끝곡으로 우리 3631님의 신청곡 함께 나누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뒷자리 3924님 사랑스러운 아침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니 메말랐던 저희의 심령에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한 주의 시작도 말씀과 찬양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시길 바라며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

0: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1: 일부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5절부터 2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신을 두지 않으므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의 길로 받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첫째,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오늘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세요. 십계명은 하지 말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가 너를 구원했다 라고 선언하신 후에 계명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애굽에서 건짐 받았는지를 모르면 십계명은 무거운 규칙일 뿐이지요. 우리가 어떤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인정받으려는 종살이입니까? 돈의 종이었습니까? 음란과 중독의

종이었나요? 아니면 비교와 열등감의 종이었나요? 하나님은 바로 그 종사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그러므로 7절에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고 하십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면 다른 우상은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돌이나 나무로 만든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배우자도 자녀도 부모도 돈도 성공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우상은 결국 자기를 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이 질투는 우리를 벌하시려는 질투가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것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는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줄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천대까지 이어지는 은혜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떤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다른 신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내 자녀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다른 신을 두지 않으려면 둘째, 구원의 은혜로 안식하며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11절부터 하나님은 십계명의 나머지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사람을 보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곤 하지요. 그러나 문제는 입술이 아니라 삶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에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도 그 이름에 합당하도록 거룩해야 합니다. 12절에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주일을 지키는 문제를 넘어 구원의 감격을 기억하는 삶을 말합니다.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라고 하세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를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종살이에서 건져내셨음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3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고 해요. 힘써 일하는 사람에게만 진짜 안식이 임합니다. 게으른 사람이 쉬는 것은 안식이 아니지요. 최선을 다해 맡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쉬는 것이 곧 안식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4절을 보면 나뿐만 아니라 아들, 딸, 종, 가축, 나그네까지 함께 쉬게 하라고 하세요.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쉬게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종처럼 부리지 않고 함께 쉼을 누리지요. 16절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세요. 부모 공경도 하나님을 인정할 때 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계명들은 모두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17절에서 그만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해당합니다. 18절의 간음 역시 행동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 마음까지 포함되지요. 19절의 도둑질, 20절의 거짓 증거는 특히 우리가 비방과 아첨, 이해타산으로 가장 많이 범하게 되는 죄입니다. 21절은 탐심을 경계하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웃의 아내부터 언급하십니다. 마음속에서 탐내는 순간 이미 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십계명은 겉모습을 고치는 법이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도록 이끄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물론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지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 안식이 생기고 안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0: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나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주변 사람도 쉬게 합니까? 내 마음속 미움과 음욕과 탐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오늘 어떤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우상을 섬기다가 남편의 소천 후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안식하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사남매 중 셋째인 저는 조용하고 착한 딸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지기 싫어하는 모범생으로 조회 시간에 전교생 앞에서 상 받는 모습을 상상하며 학업에 매진했어요. 인정받으려고 공부하다 보니 경쟁심과 비교의식은 더욱 커졌지요. 내 힘과 열심으로 살아온 저에게 재작년 겨울 구원의 사건이 찾아왔어요. 10년 동안 폐섬유화를 앓던 남편이 이삿날에 호흡곤란으로 소천한 거예요. 주님은 이 불같은 사건 속에서 제게 말씀하길 원하셨지만 저는 왜 하필 저예요? 하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100% 인정할 수 없었지요. 문득 심리상담센터에서 검사받은 게 떠올랐어요.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남편 사업이 망하는 것과 남편의 죽음이라고 기술했는데 그 일이 현실이 되자 5절에서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으로 믿어왔음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자식 우상, 남편 우상, 행복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만홀히 여긴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남편 소천 후 난생 처음 쓰디 쓴 환경 가운데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우상에게 종노릇하던 저를 인도해내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매일 큐티 말씀으로 인정 중독과 불신앙을 쳐내고 비교의식이 올라올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날 저의 죄와 부족함을 가족과 교회 공동체에 나누며 연약한 가족을 판단하지 않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말씀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대상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웃까지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애굽의 종 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과 편팔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는 구원의 감격을 잊은 채 배우자와 자녀를, 돈과 성공을, 인정과 행복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계명을 무거운 율법이 아닌 구원받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할 생명의 길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안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쉬게 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구원의 은혜를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자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

0: 미국의 02-11번 경주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무엇이

0: 이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된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성진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지난주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예수님의 나는 무언 무엇이다 라고 하는 에고 에이미의 7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떡이 되시고 또 세상의 빛이 되시고 양의 문이요 선한 목자요 또한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한 길과 진리이신 참 포도나무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요, 예수님을 알고 또 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때 과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나타내는 장면들이 여러 곳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대하여서 무엇을 말할 것이며 또한 어떻게 그들에게 응대할 것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것이냐,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죠. 저는 오늘 여기 나오는 사도행전 3장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중요한 본문이라고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적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런데 정작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사람은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들은 제 9시 기도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오랜 시절 동안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각각 제3시, 제6시, 제9시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제3시는 오전 9시, 또 6시는 12시가 되는 정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인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했다는 말이 바로 이 정해진 시간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이 시절에도 지금 정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마지막 기도에 정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오는 것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나타나면 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무라고 싫어하는.

방향의식을 보여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성전을 등한히 하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미워하든 그들이 싫어하든 자기들이 정해진 그 기도의 시간과 성전에서의 예배를 지켜가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오히려 이들의 기도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그저 주어진 기도문을 읽다가 나 기도했다라고 보여주고 돌아가는 식이었다면 여기 나오는 이 사도들의 기도는 오히려 성령 안에서 그 기도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능력을 구하는 역동적인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수많은 기적의 사건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청하는 사람들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이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큰 역사를 이루어 주셨던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이 바로 제9시 기도 가운데 나아감으로써 하나님 안에 자기들의 주어진 시간들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군가를 보게 됩니다. 그 만나는 사람을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즉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흔히 말하는 신체적 장애를 가진 앉은뱅이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여기까지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떠메어다가 여기 앉혀놓고 하루 일과가 마치면 또한 그를 데려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다음 장인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의 나이가 40여세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난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는 장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를 옮겨주는 것에 따라서 여기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저 사람들이 적선해주는 돈을 받는 것, 그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하루의 상황은 누가 얼만큼 자기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자기가 기대한 만큼 받으면 그날은 만족한 날이요. 그러나 기대한 것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그날은 참 우울하고 안 좋은 날인 거죠. 그러니 이 사람에게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사실상 소망 없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 밖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채로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세상이 주는 것에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죠.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의 장애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말씀을 근거할 때 이 신체가 온전하지 못하고 혹은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래서 일정한 공간까지만 허용된 것인데 이 사람은 여기 미문까지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앉아서 지금 그 지나가는 사람들 온통 그의 생각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손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그들의 손이 펴지고 거기에 돈이 있으면 그것으로 제가 채워진다고 하는 이 기대를 가진 사람, 그러니 하나님께는 소망을 두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느낍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보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나올 기회가 있지만 그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죠. 이 교회 앞을 지나는 사람도 수없이 많을 겁니다. 오가며 교회를 바라보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 구원의 일을 듣기는 하지만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그의 말씀 앞에 살지도 못하는, 그저 하나님께는 소망 없는 자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돈을 얻기 위한 삶으로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의 모습은 오늘 여기 나오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하나님 아닌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오늘 이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 없습니다. 자기의 미래가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이곳에서 조금 더 많은 동전을 얻을 수만 있다면 하는 그것이 그의 바람인 거죠. 바로 이 사람 앞으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 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는 이 사람, 어찌하면 저들의 관심을 끌 것이며 저들에게서 돈을 나오게 할 것인가, 온통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본문 3절

네, 지나갈 때 구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모습 가운데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보이고 조금이라도 그들의 동정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그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도 뭔가 이 사람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도 매일같이 여기 앉아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매일같이 제 구시기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만남이 오늘 처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며 가며 계속 봤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도 이 두 사도에게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람을 보게 하는 그 일상의 상황 가운데 늘 봐왔던 상황을 오늘은 이 사람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리고 그에게 뭔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 앞에 서서 그에게 줄 것을 찾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다, 특별히 선하고 또 남들에게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일컬음 받기 원할 때는 정말 주어야죠. 근데 여러분 아무거나 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걸 줘야 됩니다. 쓸모 있는 걸 줘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서로 간의 쓸모와 필요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하죠. 오늘 이 앉아있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지금 간절한 필요가 뭡니까? 돈입니다. 금과 은을 준다면 아마 쾌재를 부를 겁니다. 그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40년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라고 이 두 사도에게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정상적인 삶의 시간을 살아가며 그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으로 나아갈 기회를 얻는 것, 바로 그게 필요하다고 느꼈던 거죠. 즉 바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기 원하는데, 여러분 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그것이 자기에게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건 말고 그냥 돈 몇 푼 주면 나는 그게 좋아요라고, 즉 이 사람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의 태도는 사도들과는 다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이 사람은 어떠하냐, 제자들이 그를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무언가를 주려는가 보다라고, 뭔가 내게 돈으로서 오늘의 양식을 해결할 만한 것을 줄 것이다라고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쳐다봤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할 때에 이들이 주고자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원하는 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하고 꼭 있어야 되는 것,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을 그에게 주기 원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줄 수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제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전혀 다른 것, 전혀 상관없는 것, 잠시의 기쁨이 되는 것만 안겨주고 정말 필요한 것을 도외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제자들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망 없는 인생에게 오늘 줄 것이 무엇인가, 오늘 그 사람에게 주는 것, 그 사람에게 베풀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들은 그에게 꼭 필요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오늘 이들에게 있어 정말 주기 원했던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이 지금 그들 가운데 무엇이든지 있으면 주기를 원하는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으로서 제시한 게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은과 금을 주기 싫어서 이걸 주는 게 아닙니다.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있다면 그것도 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좋은 것,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서 지금 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가진 것, 그가 정말 가졌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그것으로서 주겠다라고, 이 가장 좋은 것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

가진 것을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없는 걸 줄 수는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도 없는데 누구에게 주려고 하면 여러분 훔쳐서 주시겠습니까? 빼앗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서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주라고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 그 가진 것을 주라고, 그렇기 때문에 가진 것을 주는 것은 하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가진 것을 줄 수 있는 게 능력입니다. 오늘 일부에 우리 청소년부와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만,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바라고 부모에게 뭔가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들도 그 부모가 해줄 때 뭐라고 말하냐? 우리 아빠가 능력이 있어라고 말합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고, 가진 것으로서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인 거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 바로 능력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줄 수 있는데도 못 줘요. 어려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면박 줄까 봐 그걸 걱정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다면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행하십시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구원하거나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의 일은 뭐냐?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있다면 그것을 주면 됩니다. 그럼 바꿔 말하겠습니다. 주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나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내 안에 있는 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못 주는 거예요. 남을 주는 건 고사하고 나도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주님이라면,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그것이 확인됐고 여러분이 가진 게 확실하다면 주시면 됩니다. 왜 못 주느냐? 여러분 자신 안에 분명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특징은 뭐냐? 가진 것을 주는 겁니다. 자신들이 가진 것, 분명히 믿는 것, 분명히 줄 수 있는 예수 이름을 가지고서 능력 있게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이 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장애를 겪고 있고 병을 겪고 있다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나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람에게 지금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보았던 거죠. 즉, 이 사람들은요, 지금 줄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겁니다. 사도 베드로나 이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사람 앞에서 매일같이 그 길을 지나가면서 보았던 사람이지만 이날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라고 줄 수 있는 상황으로 감동하셨기에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삶에 기회가 왔고 혹은 그 상황 가운데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들은 자신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았기 때문에 이 앉아서 바라보는 그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라고. 이게 첫 번째 말이었습니다. 우리를 봐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 구걸의 기술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저 누가 돈 나올 것인지, 어떻게 하면 돈 얻어낼 것인지 여기에만 집중되죠. 그러나 앞에 있는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남루한 사람들. 그러니 누가 지나가다가 부유한 사람만 나타나면 바로 거기를 쳐다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를 보라라고 하는 이 말로서 우리에게서 진짜 가치 있는 참된 것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그 성전 미문을 여러 차례 지나갔지만 오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줄 기회를 잡았고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즉, 그들 안에 있는 것, 예, 자신들이 가진 것, 그것으로 주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 시골 어부 출신이라서 명예도 없고 부유도 없고 학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이들에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여러분, 이들에게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님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있는 것으로 주는 것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것이 행복한 거죠. 줄 수 있다면 주셔야 됩니다. 왜요? 안 주면, 못 주면 두고두고 후회합니다.

근데 제가 저를 봐도 제가 줄 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인사를 왔어요. 아프리카로 선교를 간다고. 선교를 여러 번 경험했던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선교 가는 사람에게 처음 간다는데 기도뿐 아니라 또 격려를 하고 싶은데, 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제 손에 갑자기 100불이 생겼습니다. 15년 전에 100불 생기니까 야 이거 줘야 되는데, 참 사람이 간사합니다. 그게 딱 생기자마자 머릿속으로 스쳐가는 게 뭐냐면, 이번 주에 쓸 거, 애들한테 들어갈 거, 야 이게 야 전광석화 같이 머리에 딱딱 새겨집니다. 갑자기 망설여져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인사하고 나가는 그의 손에 봉투에 담긴 그 100불을 주어졌던 것, 그 사람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주기를 정말 잘했다라고. 여러분, 제가 줬으니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안 줬으면 15년 지난 얘기를 못 줬다고 아마 지금도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에게 물질 하나를 주는 것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그런데 여러분, 만약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여러분이 친하게 여기는 그들에게 주지 못해서 그가 멀리 떠나갔거나 여러분 혹시라도 죽음의 여정으로 그렇게 넘어갔다면 주지 못한 것은 얼마나 안타깝고 후회가 되는 일입니까? 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요, 그들 가운데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이 두 사람, 그들이 그 앉아서 지난 40여 년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그 명령은 얼마나 강하고 힘이 있었던지 이날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살리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주님의 이름으로서 말하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손을 붙잡아서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오른손을 잡으러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왜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 이후에 그 말씀대로 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말로 선포하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지금 말해놓고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울 때 오늘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그가 딛고 일어나는 거죠. 믿음의 역사가 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믿음은 선포할 뿐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연구하다 보니까 토머스 워커라고 하는 주석가가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권능은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으나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었다라고. 이게 맞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것을 말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그 손은 베드로의 손이 맞습니다. 믿음으로서 선포했기 때문에 또한 믿음으로서 가능하게 하는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행동도 믿음에 따라가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서 같이 전진해야 돼요. 실컷 기도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여러분 이건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 그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 책을 펴야죠.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고 그때마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게 어디 믿음입니까? 하나님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부유를 얻기 원합니다. 그렇거든 여러분 그 부유함을 위해서 주께 기도한 대로 수고하셔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는 겁니다. 건강을 원한다면 여러분 그 건강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그 계획을 가지고 건강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기도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종종 그런 분들을 봅니다. 기도했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고 방관하고 있는 거죠.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기도했고 일어나라 했다면 일어날 줄로 믿고 그가 일어날 수 있게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는 거죠. 일어난다고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아직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에게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그러할 때 바로 이 사람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일어설 상황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거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느닷없습니다. 나는 돈 좀 받기 원해서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랍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번엔 내 손을 붙잡고서 나를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순간에 나도 모르게 내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지난 40년간 한 번도 사용하지도 않았던 근육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건 뭘 재고 말고가 아니에요. 그 순간에 하라는 대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주 순간에 짧은 시간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는 이가 믿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 뒤에를 보면 이 사람이 그것을 믿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무엇이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이 이끌리는 이 손길에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따라갈 때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기도 모르게 일어섰고 또 발을 디딜 때에 걷게 되고 또 뛰게 되고 자기도 알지 못했던 놀라운 상황을 맞았음을 오늘 이 사람은 그 짧은 시간에 경험하게 됐던 거죠. 본문 8절을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일어서 버렸습니다. 갑자기 발을 내딛는데 걸어집니다. 뛰어도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지금까지 들어가지 못했던 그 문 앞에만 머물렀던 곳에 이제 성전 안에 걸어 들어가고 뛰어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더라고 자기의 삶을 확인하는 거죠. 나의 의지로 걷고 뛰고 또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놀라움인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이 장면은 참 극적입니다. 성전 앞까지만 나아갈 수 있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바로 이날에 그는 육체만 나은 게 아닙니다. 그의 영혼에 그의 신앙에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성전으로 들어가서 나도 자유한 사람, 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그의 복음, 그의 구원을 만난 사람이 경험하는 기쁨의 상황인 거죠. 여러분 이 기쁨 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선물해야 되느냐, 무엇을 주어야 되냐 묻는다면 여러분 바로 이 장면입니다. 누군가에게 예수 이름을 줄 때 그 예수 이름을 제대로 만난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걷고 뛰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삶을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 내가 가진 주님을 그들에게 나타내고 줄 때에 하나님은 바로 그 삶에서 그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준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찬송하며 뛸 때 그 주변이 놀라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지난 40여 년 이 성전을 출입한 사람은 다 압니다. 저 앞에 앉아서 구걸하던 지 힘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가 지금 걷고 뛰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스러웠을까요? 또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그 주변은 당연하게 아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저러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은 베드로와 요한이 아주 작은 정말 예수 이름을 준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었고 일이 이루어졌고 그 마지막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결과가 된 거죠.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일로서 작은 섬김으로서 또한 나눔으로서 주는 그것은 작은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받는 자 그것을 지켜보는 자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작은 것들이 때로는 하나님께 큰 영광이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주는 것의 결과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왜 믿음의 일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대단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제 그들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며 또한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가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0: 여러분은 지금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혹시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줄 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아는 이들은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주어야 되는가는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이 큰 돈을 주시겠습니까? 대단한 명예를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없는데 그거 못 줍니다. 그리고 그거 준다고 해도 달라질 것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것, 내 속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요 또한 능력의 주님이라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시면 됩니다. 내가 만난 것, 내가 가진 것, 예수 이름, 그 이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전해줄 때, 오늘 이 본문에 보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이 하나의 큰 능력의 역사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어서 주님 앞에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성경 안에서의만의 기적이 아닙니다. 이 일은 이제 우리가 이 예수 이름을 들고 나아가서 주기 시작할 때, 우리가 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오늘 이 사람은 그의 육신이 회복됐을 뿐 아니라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삶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을 살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제 무엇을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줄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이 한 주간도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이름을 주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것,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도 그 이름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진 이 주님을 나타낼 수 있게, 줄 수 있게, 세상에 다른 것 가지고 자랑하거나 그거 가지고 허세 떨지 않고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나타내고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고 생명을 얻고 주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놀라운 일이 있게, 주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주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을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경주제일침례교회 손상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774-6162번 경주제일침례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해들한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뜰한 정인숙입니다. 주말 동안 비가 내렸었죠. 내리는 시원한 비를 보면서 아, 그냥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더 많은 비가 왔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지만 이 내리는 비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시고요.